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일요일 아침 매일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누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라디오 한국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이 뭐길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갈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찬송가와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심수봉이 부릅니다. 젊은 태양.

감성의 백세 시대를 위한 여국현 시인의 인문학 산책에서 아름다운 문학 작품과 함께요. 인문학의 향기와 삶의 여유를 느껴보실래요? 작품 속 문장이 주는 깊은 울림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드릴 겁니다. 여국현 시인의 인문학 산책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여국현 시인의 인문학 산책 여국현입니다. 권양훈 낭송가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작가님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지요?
0: 나이덕 시인의 최근 시집 시와 물질입니다. 나이덕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곳이 멀지 않다, 사라진 손바닥,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파일명소 정시, 가능주의자 등의 시집과 산문집 반통의 물, 저 물빛들을 기억해, 마음의 장소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죠. 이번 11번째 시집 시와 물질에서는 생태학, 생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과 다른 동식물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 시는 밤과 풀입니다.
1: 밤과 풀. 풀은 말한다. 그곳에 균열이 있음을, 콘크리트와 보도블록 아래 흙이 있음을, 열악한 포장지가 찢기고 있음을, 풀이 솟거나 번지거나 휘거나 엉키는 동안 도로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풀은 자란다. 밤에도 엽록체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전봇대나 가로등 아래서 풀이 굴착 작업을 하는 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단 굴착 금지, 특고압 전력 케이블 매설, 어느새 경고판을 넘어 풀은 뻗어간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지피식물에게는 기어이 기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덮고 싶은 것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각주처럼 사적처럼 돋아나는 풀, 포크레인의 날처럼 생긴 풀, 칼날 하나 품고 자객처럼 숨어드는 풀,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여온 풀, 밤에만 꽃잎을 여는 풀, 아무도 먹지 않는 열매를 달고 있는 풀, 자동차 바퀴에 뭉개져도 다시 일어나는 풀, 갑자기 쏟아지는 빗방울에 화들짝 놀라는 풀, 지나는 발들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풀, 독빠진 뱀처럼 기어가는 풀, 밤과 발과 뱀과 풀은 나아가고 있다. 태양 없이도. 네, 도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과 움직임을 따라서 자라나는 다양한 풀의 이야기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 시에서 풀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아래에서 말없이 균열을 확장하는 어떤 존재죠. 무단 굴착 금지라는 경고를 넘어서는 생명처럼 읽힙니다. 특히 엽록체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밤에도 계속되는 감각과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 풀은 세계의 표면 아래서 계속해서 자라는 멈추지 않는 자연세계의 상징과도 같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는 손과 손으로입니다.
1: 손과 손으로. 너는 막 손으로 떠낸 실태를 내 앞에 내민다. 잘 받아내려고 나는 한껏 몸을 기울인다.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처럼. 더 나빠지든 더 좋아지든 더 모아지든 더 흩어지든 어찌되었든 이 실뜨기를 이어가야 해. 우리는 한 줄기 실이나 몇 가닥 머리카락으로 연결되어 있어. 나는 내 머리를 따주고 너는 앞에 앉은 친구 머리를 따주고 그 친구는 앞에 앉은 친구 머리를 따주고 그 친구는 앞에 앉은 친구 머리를 따주고 그렇게 원을 그리며 앉아 서로의 머리를 따주었지. 내 머리는 너무 짧아서 따기가 어려워. 내 머리는 너무 길어서 따도 따도 끝이 없네. 너는 머리카락에 힘이 없는 것 같아. 너는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아. 너의 머리카락에선 향긋한 냄새가 나는구나. 너는 머리카락이 철사줄 같구나. 서로를 따주고 놔주고 실과 실이 실과 손이 손과 손이 손과 머리카락이 이어지면서 태어나는 둥근 둘레들. 실뜨기는 자주 어그러지지만 우리는 다시 손가락에 실을 걸기 시작한다. 작은 무대 같기도 하고 바구니 같기도 한 실의 형상은 가만히 입을 벌린다.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며 무너져가는 실태를 아기처럼 받아내는 산파의 손을. 이 시는 손과 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렇습니다. 실뜨기라는 아주 사소한 놀이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관계와 생성의 이미지로 확장됩니다. 특히 따주고 놔주고라는 표현은 돌봄과 탄생을 겹쳐놓고 있죠.
1: 맞아요.
0: 엉키고 어그러지면서도 다시 이어가는 손의 움직임은 모든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실 신화에서의 실뜨기 또 시를 가지고 하는 바느질은 역사의 이어짐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1: 아, 그렇군요.
0: 중요한 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는 생의 의지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는 이 시집의 표제시이기도 한 시와 물질입니다. 시와 물질. 로알도 호프만은 화학자이자 시인이었다. 그의 규칙을 적용한 물질에는 몇 가지 폭발물과 독극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물질들이었다. 그 책임을 묻는 질문에 호프만은 대답했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물질은 없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 물질들의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 결과로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어떤 물질이 위험하다고 그것을 발견한 책임을 과학자 자신 개인이 져야 할까요? 우리의 발견은 물질들의 새로운 연관성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발견은 수십만 명의 과학자가 함께 맞추며 나아가는 찾아가는 거대한 퍼즐 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슈테판 클라인과 로알드 호프만의 대화를 읽다가 이 문장에 오래 멈춰있다. 헤모글로빈 분자에서 아름다움을 읽어낸 호프만에게 시란 어떤 것이었을까? 시와 물질 또는 시라는 물질에 대해 생각한다. 한편의 시가 폭발물도 독극물도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1: 네, 과학과 시 그리고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가 폭발물도 독극물도 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여시인께서 조금 말씀을 보태주시겠어요?
0: 그렇죠. 시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시는 로알드 호프만이라는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발견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시의 영역까지 끌어옵니다.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문장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닌 시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새로운 물질의 연관성을 발견하듯 시 역시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시는 무해한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어떤 힘인가? 이 질문은 오래 남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세 편의 시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아도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정확히 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틈과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나이덕 시인은 이 시집에서 다른 동식물이 생명을 내어주었고 돼지가 자원을 주었기에 인류가 문명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물질적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인의 태도는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생성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더욱 귀중한 덕목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덕 시인의 마음이 시집 앞에 실린 시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사람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무기질인 동시에 멈추고 듣고 느끼는 유기체, 살아 숨쉬는 물질로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온몸이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고 싶었다. 경척의 무릎으로 다가가 낯선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지친 손과 발을 가만히 씻기고 싶었다.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길러진 열정으로서의 연민, 그 힘에 기대어 또 얼마간에 살고 썼다. 이 시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0: 온몸이 귀로 이루어진 존재. 사실 시인은 온몸이 감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경청의 무릎으로 다가가 낯선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셨는데, 그 경청의 무릎으로 다가가던 낯선 타자는 단순히 생명을 지닌 물질 이외의 우리 인간 존재 또는 생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무생물까지 포함한 그런 존재 자체와의 연관을 시인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듣고 감각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도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0: 예, 시와 물질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권양환 아나운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덕 시인의 시와 물질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우켄 시인의 인문학 산책 여우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여국현 시인은 인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기쁨과 또 깊은 생각을 전사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국현 시인은 1990년 개간지 포항문학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중앙대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시인과 번역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아울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들리나요 등의 두 권의 시집과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시를 포함해서 다수의 번역서와 저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띄웁니다.

0: 조용필이었어요. 친구요.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2: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1: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2: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1: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3: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4: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늘 가족을 먼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새로워진 시애틀 메디컬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0: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이별이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친구, 바로 음식이죠. 우리는 흔히 잘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철 채소와 가벼운 발효 음식이지요. 특히 봄철에는 냉이나 달래, 두릅 같은 향이 있는 식재료들이 겨운에 잠들어 있던 몸의 기운을 천천히 일으켜줍니다. 또한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요.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오래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만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지요. 멀리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100세 건강을 향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식사 한 끼라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보실래요?

이문세와 김윤희가 불렀어요. 그대의 웃음소리뿐 들으셨습니다. 인생명언 365.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라고 대니엘 드레이크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종착지가 목적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설렘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지요. 매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한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대단해 보이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한 작은 게 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 고단했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아주 맛있게 마셨듯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른 것이니까 말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쳤으면 여행을 가시는 것도 권해 봅니다. 돈과 시간이라는 핑계는 접어두고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모두 내려놓고 일단 시작하는 거지요. 삶은 여행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죠.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일상생활이 괜찮으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지요. 진짜 건강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과 삶의 태도까지 포함된다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세상은 무겁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버겁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돼 있으면 하루는 의외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리 있는 큰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또 오랜만에 건네보는 안부 문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요. 우리는 종종 언제 행복해질까라고 묻지만 사실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남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나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는 건 빠르게 사는 삶보다 깊게 사는 삶이 더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시간을 줄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빼앗지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행복한 인생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오늘이 크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미소 하나, 작은 감사 하나로 조용히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강한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과 또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한 인생 역시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도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또 여유로 남기를 바라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돌아오겠는데요. 1부 끝곡으로 흐릅니다. 사랑과 평화가 부릅니다. 다 같이 웃어봐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인터넷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면 하루도 조금은 다른 얼굴로 달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도 정리되고요.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 또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들을요. 가까이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부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생각 하나까지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곡이었어요. 서유석이 불렀습니다. 구름나그네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0: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오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 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라고 믿어왔던 것들 말고요. 오히려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나 식단이나 수면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특별한 걸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라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던 것을 조금 멈췄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보도 관계도 또 해야 할 일도 계속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줄 아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견디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느려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머릿속이 가벼워지지요. 그 짧은 멈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큰 숨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주는 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회복력.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조금 특별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이재성이었어요.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나훈아였지요. 갈무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분들은 조용함,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 또 어떤 분들은 여유와 평온을 떠올리지요. 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삶은 한 가지 색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다양한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노년의 시간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 느리게 흐르는 시간, 또 작은 인사 한마디까지도 예전과는 다르지요.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는 시간 아닐까요? 빠르게 달리던 길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년의 건강은 단지 몸이 튼튼한 것만은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 느려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따뜻하고 하루가 고요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한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게 많아진다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비교나 욕심이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옅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이해 그리고 여유가 들어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더 얻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느냐. 작은 일상 하나가 소중해지고요. 오랜 기억 하나가 위로가 되고요. 오래된 사람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 그것이 노년이 가진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의 노년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0: 이명웅이 불렀습니다. 온기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행복 시크릿. 행복 중에서 제일 가는 행복은 바로 자유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루소. 그는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지만 독학으로 학문을 연마해서요 당대 최고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가 행복의 제1요건이라고 역설했는데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인간 본성을 회복해서 자유를 되찾으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연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루소는 자유를 되찾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욕망을 줄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욕망을 줄여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를 얻어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루소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교육학의 고전인 에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놀이를 하던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한다. 청년이 되면 종교를 선택하는 일도 그 자신이 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어른은 나약한 아이에게 안내자로 그쳐야지 어린이의 천성 개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에밀에 담긴 루소의 생각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근본 교육 사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장하는 자녀에게서 자유를 빼앗아서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요. 루소는 20살 때 어머니처럼 따랐던 바람 부인과 또 사르메트 계곡에서 보낸 시절이 생애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이었고 그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게지요.

옛날 이야기 고사에서 유래한 한자성어로 짧은 말 속에 교훈이나 지혜, 역사적 일화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고사성어는 각주구검, 새끼갓, 배주, 찾을구, 칼검, 배 표시를 새겨놓고 칼을 찾는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하거나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고 구습에 얽매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래는요, 초나라 사람 중에 나룻배를 타고 장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배전에서 서성거리다가 실수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강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칼이 떨어진 자리를 배에 표시해 놓고서요. 이곳이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즉시 표시해 둔 곳을 따라 물속에 들어가서 칼을 찾았지만 허사였죠. 구경하던 사람들은 움직이는 배에 표시해서 칼을 찾는다 라고 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라고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어떠면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자주 하는 말은 약 챙겼어? 춥지 않아? 밥 먹었어? 같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젊을 때 사랑의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온기에 가깝습니다. 곁에 있으면 오래도록 따뜻한 것, 바로 그런 온기 말이지요. 노년의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차리고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게 되지요. 또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더라도 노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꽃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면 먼저 걱정하고 또 조금 늦게 들어오면 기다려주고 말하지 않아도 하루의 기분을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오래된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랑은 처음에 시작되지만 노년에는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끌림이었다면 나중에는 함께 있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함께 있음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노년의 사랑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모든 관계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지요. 다만 예전처럼 크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오래된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건강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금 덜 하고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것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년의 사랑은 화려한 표현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이해와 배려 속에 조용히 살아있다는 것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삶은 멀리 있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끝곡으로 흐릅니다. 안부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0: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김건희 씨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 특검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앞서 지난 30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는데요. 특검 측도 오늘 이에 반박을 하면서 상고장을 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더 늘어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었고 이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2심 선고가 나왔는데 특검 측에서는 15년을 구형하기도 했었죠. 특검은 이번에도 이번 2심 결과를 보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특검의 상고장 제출과 관련해서 배경 설명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란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들 우선 오늘부터 나올 수 있는 건가요?
4: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이 대부분 이란 전쟁과 관련이 없는 희생자들이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작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을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약 1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통항을 돕겠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작전이 국가들과 보험사 등이 조율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라며 미 군함이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상선 900여 척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운정보업체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으로 걸프 해역에 상선 900척 이상이 묶여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마켓워치는 페르시아만 일대에 400척 이상의 유조선을 포함해 상선 800여 척의 발이 묶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네, 그럼 호르무즈에 고립된 선박들의 탈출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은 시작된 겁니까?
4: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오늘, 즉 4일 오전부터 작전을 개시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간보다 5시간 30분 느리니까 지금 이란은 4일 새벽 5시쯤입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은 본인의 주장처럼 인도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인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던진 또 하나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으로선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갇힌 유조선 등의 이동을 도와 국제유가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란의 해협 통제력을 일부 뺏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해 이란의 원유 수출은 계속 차단하고 이란의 해협 봉쇄에는 힘을 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계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네, 이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4: 선박들의 탈출 작전이 성공하려면 미국의 지원 또는 호위 속에 움직이는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란 측은 이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빠져나가도록 허용할 경우 해협 통제권을 완전히 미국에 넘기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당장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3시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시리크에서 서쪽으로 11해리 떨어진 곳에서 벌크선 한 척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모든 승무원은 안전하며 환경 영향은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지점 등 정황을 고려하면 이란 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 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5: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보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6: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얀보 물량이 우리 대체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그러면 홍해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6: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8: 하여튼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9: 네,
8: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서요.
5: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3: 네, 계속해서 미국민들의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 1, 2기를 틈틀어서 최악의 결과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ABC 뉴스,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일에서 28일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지만 그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로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물가 상승까지 이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처에 대한 부정 여론은 무려 66%를 기록했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지지율은 34%로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과반 의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상원 과반 의석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명확한 전쟁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11월 중간선거까지 6개월 남은 가운데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이후 치솟고 있는 유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큰 악재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OPEC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OPEC과 OPEC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0: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5.
9: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둔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동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11: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3: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에도 독일에서 이렇게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1: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4: Also auf jeden Fall würde das sehr treffen, weil dieser Umkreis ist sehr abhängig finanziell davon und ich denke, das würde einen großen Schaden hinterlassen.
11: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데다 미 정부가 쿠바와 이란의 연계 가능성까지 흘리자 단순한 위협 이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쿠바의 붕괴를 거론한 데 이어 3월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16: Taking Cuba, I mean, whether I free it, take it, think I could do anything I want with it. You want another truth? They're a very weakened nation.
15: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을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바다에 세우기만 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쿠바 정부가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비군사적 옥죄기의 강도 높이기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0: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이 상승해서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난은 물론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의 대규모 투자마저 멈춰서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1: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지식산업지구입니다.
0: 네, 전쟁 때문에 지역 기업의 대규모 투자까지 보류가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경제 자유 구역이었는데요. 지난 3월 이 근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중견 기업이 플라스틱 제품 전문 기업이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이른바 리쇼어링을 결정한 겁니다.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자동차 부품이나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코트라의 리쇼어링 지원 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3월 초 지자체와 MOU까지 체결해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이 심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공장 이전은 잠정 보류하고 부지 계약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산시는 이전이 모두 취소된 건 아닌 만큼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번 보류됐던 만큼 언제 다시 이전 사업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렇게 전쟁 여파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규 투자나 채용처럼 급하지 않은 문제를 줄줄이 뒷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면 지역 경제가 다시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에 건설 자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인데요.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딘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3: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2: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4: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2: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재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5: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전쟁 이전과 동일한 물량의 물동량이 오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실제는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죠.
2: 타겟책으로 정부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6: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와 회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0: 다만 임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서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 노사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조금 전 10시부터 송도 사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사흘간의 부분 파업에 이어 지난 1일부터 내일까지 닷새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직원 5,4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서 최소 6,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1분기 매출의 절반 수준이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파업 나흘째인 오늘 노사가 어렵게 다시 대화에 나섰지만 양측 모두 최종 협상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노조는 고용과 직결된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6: 삼성전자 노조도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합원 사이에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7: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스마트폰 가전과 같은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분 조합원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에 못 미치던 탈퇴 신청이 지난달 말 하루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부문으로 운영이 되면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이 가운데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개혁 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을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잡한 잔치와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 솔직히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0: 이르면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2심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8: 네,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먼저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 상고가 이루어졌죠?
8: 네, 김건희 씨 측이 먼저 지난 30일에 상고장을 냈었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도 조금 전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와의 관련해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전체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은 추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간접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분석하면서 증거랄 게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2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 부당이득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황도 전해주시죠.
8: 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서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무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리한 거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었는데요. 허위 외신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사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일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부속실장도 재판에 받고 있는 만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당시 선포문을 대통령실에 보관한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 효용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네,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8: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대법원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에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선고는 오는 28일, 평양 무인기 의혹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 있고요. 명태균 게이트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재판 등 다른 특검들의 기소 사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치르는 전국 단위 첫 선거로 민주당이 총선 압승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며 국정 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조국과 송영길, 이광재, 한동훈 후보 등 여야 잠룡들의 원내 입성 여부도 관심입니다.
1: 30일 앞둔 지방선거,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나타난 전체 판세는 여당 우세입니다.
0: 다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말도 있죠. 이 같은 조사가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도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 편안한 비격사건으로 보수 우세가 예상됐던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는 대참사로 불릴 만큼 실제 결과와 달랐습니다. 많게는 10곳 이상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에 그쳤고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7곳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한나라당 우세가 예상됐지만 초접전이 펼쳐졌고 인천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0% 이상의 일부 여론조사 차이를 극복하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크게 앞섰던 오세훈 후보 역시 실제 개표에선 순위가 4번이나 바뀌며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론이 더해졌던 2014년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이변은 여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인천과 부산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우위가 예상됐던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에, 부산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 각각 패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선 새정치연합 박원수 후보의 여론조사 우위가 그대로 이어졌고 초접전 열세를 보였던 강원도도 같은 당 최문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는데 2018년엔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4곳을, 2022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많게는 14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밖 우세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당층이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정우 후보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 4범이니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범죄자 천국인지 황당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법 잘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국민이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거냐며 선량한 투표로 뻔뻔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 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1: 네, 조금 전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전해주시죠.
3: 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상해 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2명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5: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4: 카톡 삭제하고 휴대폰 바꿨습니까?
3: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에도 이번 신문길 일정을 알리고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1: 앞서 법원은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죠?
3: 네, 지난해 경찰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한 명을 추가 입건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또 기각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과 반복된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지난달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선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 경찰은 최 씨가 박광렬에게 실제로 마약을 건넸는지 등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마스크를 쓴 채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7: 네, 마약 밀반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박광렬과는 무슨 사이십니까?
6: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수사하던 중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일부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공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정황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8: 메이킨 먹을 땐 먹고
9: 비울 땐 비워야
10: 하루가 편하다.
9: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1: 부드럽고 빠르게
10: 오늘 밤 메이킨
9: 유쾌
11: 상쾌
10: 통쾌
11: 아침이 달라집니다.
9: 변비 해결 메이킨.
12: 우리는 돌계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이,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계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13: 매출과 성과를 올릴 방법을 찾으라.
14: 정답! 고려 기프트!
15: 그렇지! 매출 성과엔 고려 기프트잖아.
14: 굿즈도?
15: 잘하잖아.
13: 장원이요! 판촉물을
15: 고려하라.
13: 고려 기프트!
16: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장내 이상 발효, 만성설사, 바이온텍 알칼리 이온수 생성제를 써보세요. 위장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증.
17: 약 40년 노하우.
16: 바이온텍으로.
17: 지금 전화주세요.
16: 1588-3853.
0: 어제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도에는 아직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18도, 대구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에는 중북부 일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YTN 뉴스케어 오전 10시 뉴스 마칩니다.
0: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8: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19: 오래오래 건강하게.
18: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12: 우리는 돌계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이,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계하는 힘, 고려신용정보.
20: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맺어주고 땅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갈 희망을 낳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의 희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가득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옥이 사라지는 지금, 당신의 희망을, 미래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행복한 출산, 화목한 가정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21: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22: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23: 세상을 품다 백석대학교.
24: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25: 이것저것 챙겨 먹기 귀찮은데 이 하나로 다 챙겨주니까 건강 관리하기 쉽고 간편해요.
24: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26: 좋은 가발, 드림 가발.
27: 편리해요? 통기성은요?
28: 스타일도 살리고?
26: 드림 가발.
29: 직영점이라 믿을 수 있고 10년차 이상 디자이너가 관리해주니까 가발은 역시 드림 가발.
26: 원 플러스 원.
29: 오늘 패션 잘 고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본다. 패션의 완성은 헤어다. 가발 하나로 달라지는 인상, 스타일을 완성하다. 드림 가발
26: 원 플러스 원이요.
30: 아로라 민트.
31: 이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3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3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3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형이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2: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3: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1: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1: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군이 직접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함의 호위가 없다면 해협의 봉쇄 상황을 크게 바꾸기 어려워 트럼프 발언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 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걸프 해역에 상선 90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오늘 해운 정보 업체 AXS 마린의 보고서를 인용해 4월 29일 기준으로 걸프 해역에는 상선 900척 이상이 묶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0: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5.
0: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4월 연휴 전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85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이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3: 현재 코스피는 6,85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장중엔 상승폭이 4% 가까이 커져 6,850도 넘었습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 매수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 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 매도를 하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강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 원대에 처음 올라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오 대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 파업 이슈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닷새 만에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연휴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47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83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0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영향이었는데요. 현재는 증시에서 외국인 순 매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배럴당 $100를 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8,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2 선입니다. 따라서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요동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0: GR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2: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권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3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가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일요일 아침 매일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하세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누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라디오 한국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이 뭐길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갈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찬송가와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2: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팝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8장.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일요일 아침 매일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누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라디오 한국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이 뭐길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갈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찬송가와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곁불째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상당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의 그 캘린더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해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으니까 그러니까 AD 30년경 6월절이면 4월 초에 해당합니다. 4월 초에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그곳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의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기온으로 예상을 해보면 한 46도, 밤 기온이 45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기온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피와 땀이 범벅이 되시도록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체온은 더 급격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동트기 전이 가장 기온이 낮습니다.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추운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잡히셔서 이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이 노회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잠시 있다가 이제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그 저택이 얼마나 컸는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12,000스퀘어핏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2,000스퀘어핏. 궁전 같은 정말 거대한 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대제사장의 집무실, 그 다음에 거주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 수종 드는 수많은 종들과 식솔들, 아무튼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앞에 있는 떨들은 또 얼마나 넓었는지. 그날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던 이 사람을 이제 드디어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안나스와 가야바의 수하에 있는 그 종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권세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들에 다 모여 있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 화제의 중심의 그 인물에게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는데 이분이 잡히셨다. 이 사람이 잡혔다. 드디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가장 젊은 제자는 오늘 여기도 말하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아마도 이렇게 인척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가 도무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요. 멀찍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문제죠. 예수님을 아예 따라가지 않든지 아니면 바짝 붙어서 가든지 제자로서의 평소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정쩡한 중간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사단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뜨뜻 미지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수히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순순하게 체포를 되시자마자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도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요동이 흔들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일단은 이 상황에 내가 트랩이 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안전이라고 하는 실리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면에 솟구치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진리를 택하자니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택하자니 내 생명이 위험해 보이고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잡히면 이제 끝이다.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잡혀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잡히면 끝이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압도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렇다고 또 나의 안전과 신뢰만을 택하자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그때 내가 대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멀찍이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수와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원수의 밥이 될 준비를 스스로 갖추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죄의 본질은 사람의 모든 것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고 죄책감을 덜고 싶었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그 다음에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조차 예수님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하인들과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워진 숯불 곁에서 이제 곁불을 쬐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과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게 되니까 내 정체가 폭로될 것이고 거리가 너무 멀면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베드로는 자로 잰 듯한 그 본능에 의해서 양심도 좀 덜 따갑고 위험 수치도 덜 높은 그런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헌신의 자리에서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있는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리에 더 묶어두기 위한 그런 말씀의 자리나 또 뭐 우리 소그룹이나 또 기도회나 이런 모습의 모양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슬며시 뒤로 빠집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만큼 우리가 뻔뻔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만큼 또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러나 숯불 곁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이곳으로 끌고 온 그들과 더 가까운 자로 그 순간엔 여겨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아니 그들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숯불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피워졌던 숯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피워주신 숯불입니다. 같은 숯불이지만 그러나 어느 숯불을 쬐느냐, 어느 숯불에서 온기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피워놓은 이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진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었고, 예수님이 피우신 두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절망과 죽음과 파멸의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킨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도 수석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는 스승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진리의 광채를 그가 받으면서 그도 빛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때때로 일깨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어쩔 때는 너무도 가깝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기도 없이 지난 하룻밤, 그날 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날 밤으로 인해 나태함에 빠졌고, 졸지에 원수의 곁불이나 얻어쬐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 옆에다가 곁불을 갖다 놔요. 거기에도 따뜻함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곁불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과 온기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의 온기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뉴월 곁불도 쬐고 나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데도 따뜻함을 괜히 얻고 나왔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서면 괜히 서늘하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곁불의 유혹이라는 게 참 달콤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선비는 얼어 죽을지언정 뭐는 쬐지 않는다? 곁불은 쬐지 않는다. 선비는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개헤엄은 치지 않는다. 네. 이 곁불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선비와 같이 얼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곁불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우리가 쬐고 있는 곁불이 뭘까? 뭐 이걸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리스본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마침 3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은 경쟁이다. 온 세계를 사로잡는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경쟁주의이다. 극심한 경쟁 사회는 세대 간, 인종 간, 종교 간, 문화 간 갈등과 분열로 치달아 공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이 주는 곁불, 세상이 주는 온기, 이것의 기초는 경쟁이라고 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교회 할 때 게임 하시잖아요. 게임 하실 때 하는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짝짓기 게임이 있습니다. 다섯 명 모이세요. 정신없이 다섯 명씩 모입니다. 거기 낙오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섯 명 손을 다 잡고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아주 따뜻함을 얻습니다. 의자 빼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열 명이 게임을 하는데 의자를 아홉 개만 놓는 거야. 노래가 막 진행이 돼요. 노래가 끝날 때는 이제 얼른 노래가 끝나는 순간과 함께 그 의자를 하나씩 차지해야 되는데, 노래가 끝날 때는 서로 신나게 즐거워하고 웃고 하다가
의례가 끝나면서 서로들 의자를 차지하게 달려가는데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탈락입니다. 그러면 아홉 명은 아 따뜻해. 그 의자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또 의자를 또 하나 또 뺍니다.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우리가 느끼는 재미와 온기가 이게 기초가 뭐냐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겨야 온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격불의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 온기 근처에서 서성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를 기억하신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모여들어서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한 사람만 뭐 하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온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이 희망의 표정은 없고 다들 서성거립니다. 온기의 근원이 바로 옆에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서 계신데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정서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정서가 있어요. 죄책감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지금 유리한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가난했었는데, 나도 저들처럼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데, 저들처럼 힘들었는데, 예전에 같이 가난했던 친구들과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공감의 정서가 표출되면서 죄책감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곧 중화가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죄책감이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죄책감이 찾아올 그때가 그 시스템, 삶을 구조화해야 될 때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그러면 내가 남는 잉여의 소유물이나 또 재산을 가지고 누구를? 기부를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시스템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옮겨놓고 적용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공감의 그 정신이 희석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죄책감이 오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미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교인들이나 목사는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나 또는 목사를 보면 아주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부족하고 다 같이 힘들게 살았던 그 장면, 그 어려움,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런 공동체의식, 겨자씨만한 연대의식 같은 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능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하나 제대로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고 저러고 살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언저리에서 오는 이 곁불을 쬐는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병 10개를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 병 10개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어요. 한 개는 독약이 들어있어요. 동물이 들어있어요. 10개 중에 병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10개 중에 꿀물이 든 병을 내가 골라 마시면
큰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맛이 10대 1인데 50대 50도 아니고 90대 1인데 마시겠어요? 네, 거의 다 마실 겁니다. 잘 골라가지고. 처음에는 이 청년이 나는 아무리 그래도 생명과 이걸 바꿀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음속에 계속 뭘 넣어줘요? 야, 그래도 인생 한 번인데 너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여기 보장돼 있는데 90% 확률인데 이걸 안 해? 10개 중에 딱 한 개만 골라내면 되는데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한단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집습니다. 근데 그리고 마셨어요. 이거 막 정말 타는 가슴으로. 그런데 다행히 꿀물이었어요. 큰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한번 맛을 본 그 달콤함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성공했으니까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8개 중에 이제 9개 중에 한 개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했을까요? 네, 합니다. 이번에도 또 큰 돈을 또 얻었어요. 그 큰 돈을 얻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중독이 되고 몸도 망가지고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데 계속 놀랍게도 계속 꿀물이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두 개가 남았어요. 두 병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뭐예요? 50 절반이야. 아, 그 순간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게 길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병을 또 골라냅니다. 그래서 다행히 꿀물이야 이번에도. 와, 환호합니다. 나는 끝내 다 이겼다. 이야, 나에게 내가 그 모든 확률을 다 이기고 내가 했다. 근데 그때 사단이 마지막 병을 멋있게 탁 열더니 자기가 처음 마셔.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하나도 없었단다. 근데 이미 너는 그 내 마음속에 그 탐욕의 독약이 의해서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청춘을 그것에 걸고 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화가 있습니다. 진짜 독은 병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의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독이었어요. 이 곁불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온기를 빼앗아가는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이미 늦어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한 5, 60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뭐 누가 처음에 보면은 누가 장난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악하게 이용을 하게 된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백신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백신 없이는 이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AI가 등장하게 되면
AI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 악성 코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AI 시대에 더 정교한 바이러스가 또 악성 코드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능력이 너무도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미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양산돼서 나오기도 전인데도 이미 양자 컴퓨터의 암호 해독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미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과 기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감기를 극복 못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 바이러스 하나를 인간이 영원히 극복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계속 강화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면역 기능을 몹시 강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와 기술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공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종이 되어가지고 나타날 것인지를 그걸 또 보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는 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걸어 다니는 악성 코드들이 보이십니까? 누구에게는 악성 코드가 아닌데 나에게는 악성 코드야.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숙주가 되고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 없이 백신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또는 죄의 바이러스 같이 자기 복제와 증식을 계속 변종으로 하면서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올 때 그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그것을 차단하고 방어해내는 백신 시스템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수의 불 곁에서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분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인 거짓 증거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침묵 안에는 죄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파여 있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죽음을 불러올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안전과 신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택하십니다. 베드로가 신리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시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 두 장면을 아주 정교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식적인 신문자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압박하고 두렵게 만든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시인하고 베드로는 비공식적이고 캐주얼한 그 하인들의 간접적인 신문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는 신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진리를 거듭 부인합니다. 같은 시각 바로 앞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같은 공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진리와 신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내 실제 삶에서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한 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이 사람이 사단이 피워놓은 격불의 온기를 얻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영원한 따뜻함을 그 빛을 얻는 자리에

승객들을 태우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근데 승객들이 졸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졸면 안 돼요. 깨야 돼.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너무 세상에 곁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마음을 거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시대 소망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전날 밤에 동산에서 그날 밤이죠.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예방 백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가졌더라면 곁불로 주는 따뜻함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진리를 위해 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경계해야 되는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한번 당해보고 또 당해보면 그 다음에 감지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아, 저거 좀 이상한데? 감지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식별력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같은 불이고 같은 온기인데 진짜 생명의 빛으로부터 오는 온기인지 아니면 사망의 근원을 둔 온기인지를 식별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보호 기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실시간 보호 기능이에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쉬면은 쉬는 순간에 방심하게 되는 순간에 바이러스는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덮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대처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컴퓨터 백신은 컴퓨터 PC 하나하나의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죠.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클라우드는 온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대의 그 컴퓨터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들을 감지해내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가 같이 대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번 그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교훈을 얻게 되면 내가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가 세워져요? 백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을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오래전에 저와 제 아내가 서부 야영에서 돌아오는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해마다 서부 야영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오는 내내 8시간, 9시간, 10시간 운전해서 오는 내내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참 좋은 내가 받은 은혜 또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대화하면서 오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그런데 LA를 지나서 샌디에고로 이렇게 들어설 무렵에 예기치 않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제 아내가 아무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가 제 약점의 버튼을 탁 누른 거예요. 그 순간 저에게 뭐가 가동이 됐어야 돼요? 이 백신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어야 돼요. 그 순간. 그렇게 은혜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바이러스가 쑥 들어오게 그냥 놔둔 거예요. 사단이 던진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첨예한, 아이들이 뒤에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아주 첨예한 언쟁으로 언집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8시간 내내 받은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왔는데

근데 그 짧은 한 시간 얼마 동안에 다 사라졌어요. 그날 밤에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제가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그거 다시 극복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려운 얘기들을 휘차에 꺼내고 다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의 곁불, 베드로 같지 않은 곁불 옆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온기를 얻으려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그를 깨우는 각성의 사이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피와 땀에 범벅이 되셔서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장면이 다시 그에 찾아와요. 그 순간에 그가 어디로 가야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조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백신이 있지만 치료 백신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걸 가동했어요. 기도라는 거를. 그가 잃어버렸던 기도를. 그리고 50년, 50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가 바뀝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곁불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비겁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사단이 피워놓은 곁불에서 온기를 얻으면서 편안함을 또는 안전함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였는데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를 바꾼 것은 그가 달려간 기도의 자리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렇게 추운데 누구 하나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나 혼자 벌벌 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누군가가 곁불을 피워줘서 나에게 온기를 준다고 하면 그 당연히 달려가는 게 뭐가 뭐.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가 곁불을 쬐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추운 밤에 땀으로 범벅이 되셨던 그 밤에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더 벗기우셨습니다. 옷이 찢기고 다 벗기우셨고 그토록 추우셨던 주님. 그러면서도 진리를 시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야, 곁불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입맞춰야 살아요. 열왕의 군왕들아, 열방의 군왕들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따뜻함과 온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제공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곁불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곁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편승하여 세상의 곁불에서 온기를 얻으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이런 우리의 어정쩡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두려움을 넘어서 진리와 함께 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백신으로 가동되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재림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애틀 중앙재림교회 예배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로 교회 주소는 27616 46 에비뉴 사우스 어번에 있습니다. 진리가 택한 당신에게로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1: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 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요즘 우리는 안녕하세요. 박기옥입니다. 요즘 우리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지요. 박기옥이 진행하는 요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에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우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많이들 뵈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각각 개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36대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오명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맡게 된 헤이든 황이라고 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사무총장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딱 느낌이 아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요즘 뭐 어디나 젊은 층 유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젊은 사무총장님을 어떻게 만나서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셨어요?
1: 뭐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 인복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임이셨던 우리 은재 회장님하고 같이 지난 2년 동안 전기수에서 또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 하시는 사업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 이제 헤든 황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나름 그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이제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양한 경험 뭐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이런 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네. 아니 사무총장님 사실 상공회의소가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협회라
2: 그쵸.
0: 이미 그 선배님들 뭐 회장님 이사장님들이 이미 다 세력이 구축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딱 응답을 하셨어요?
2: 저도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고 사실 저도 이게 들어는 봤지만 되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행사도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 전태 회장님이 은지연 회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조금 인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약간 참여 위주로 살짝 있다가 오 회장님 되시면서 이제 조금
0: 그러셨군요. 예,
2: 어프로치를 하셔갖고
0: 살짝 발을 담그는 게 바로
2: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죠.
0: 그러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은지연 회장님이나 또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헤이든 황님께서는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잠깐
2: 네,
0: 화면 보시고 인사 좀 드려주시겠어요?
2: 안녕하십니까.
0: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 뭐 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2: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름 소상공인으로서 워싱턴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예 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를
0: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2: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리온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 특히 K뷰티나 K엔터테인먼트 쪽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서 요식업도 또 제가 이제 한 10년 그러네요. 정도 하고 있어서
0: 바쁘신 분이 또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또 기대감으로 또 어떤 뭐 좀 봉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맞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정말 이게 회장님 지금 이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공회의소에 네.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1: 아, 그럼요.
0: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요즘 상공회의소도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과 연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의 그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 네.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저도.
0: 근데 회장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그동안 상공회의소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역대에 비해서 지금 가장 그 최대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이제 뭐 2026년 뭐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워싱턴주의 소상공인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금융에 관련된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금융 환경의 변화라든지
0: 그쵸.
1: 뭐 비용 부담의 증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크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융 환경 변화와 규제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 하는 게 좀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주권으로도 스몰 비즈니스 론을 받아서 꿈을 네.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막힌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금융계나 또 많은 면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도 더 많아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대처 방법은 있으신가요?
1: 아유, 뭐 저도 대처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런 역량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진행해 오고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상황 속에 뭐 SBA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막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흐름 속에 기존에 저희 상공회의소와 같이 또 네트워크를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금융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방법과 뭐 기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반인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의 전문성을 이제 우리가 좀 본받을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힘을 합한다면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네.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2026년 한 해 동안요. 한국에 요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잖아요.
1: 네.
0: 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1: 네.
0: 한국 스타트업하고 워싱턴주 현지 기업 간의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왜 그 협업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1: 네.
0: 사례가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이제 시애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보잉, 구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뛰어난 기술들이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기 미국에 있는 이제 인프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어떠세요? 이 질문을 제가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하고 이곳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되셨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사업 비전하고 맞으십니까?
2: 이게 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상공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그냥 로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저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비즈니스도 했었고 뭐 지금 뭐 요식업도 사실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거조차도 요새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상공에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상공에 대해서 소개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지원했지만 뭐 정부 쪽이나 뭐 주정부 지원 아니면 여기 로컬의 어떤 협회에서 그랜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게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리원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던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영사 총영 그 시애틀 총영사관과 또 연계해서도 진행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이제 저희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봐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저희 또 뉴스레터를 항상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요. 요거를 또 이제 받아 보시면 또 무료니까 받아 보시면 거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0: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이제 정보를 알려 드리니까 요즘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종업원을 쓰시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직접 가지 않으셔도 웹사이트를 보시면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또 뭐 그 웹사이트를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하셔도 또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요즘 살기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게요.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멘팅에 헤딩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스스로 개척해서 하신 건데 이제 지금은 그 노하우들을 다 전수하시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참 편하게 상공회의소에 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주로 교회에서 많이 얻고 스스로 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역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물론 말로는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결해서 협업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역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우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제적인 협업을 얘기를 할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좋은 기술력들 또 미국에 왔을 때 그 기술이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차원에서도 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식의 이제 네트워킹 그다음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VC들 이제 벤처 캐피탈과 연결이 돼서 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미국 시장에 저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에 한 80개의 챕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출발로 해서 미국 전역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북미 전체 시장 유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그 AI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네. 현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익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하나의 뭐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까 그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도 한국에 있는 K-뷰리 뭐 그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윈윈인 것 같아요. 한국에 네. 있는 기업들은 판로가 되는 거고 네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바로 그 수입원이 되니까 네. 굉장히 서로 윈윈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년 동안 하신 결과 좀 만족하십니까?
2: 아직은 저희가 사실 시딩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뿌리고 저희를 알리는 데 이제 조금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더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저희도 이제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공회의소도 한국의 뭐 관악구와도 MOU를 맺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요즘은 뭐 K자만 들어가도 맞아요. 다들 좋아한다 그래서 요즘 K푸드가 또 인기잖아요. 근데다가 또 K문학도 지금 막 그 노벨 문학상까지 맞아요. 수상하는 바람에 굉장히 네. K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시고요. 또 K-POP 지금 뭐 항상 어느 단체에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 꼭 K-POP 컨테스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K에 대한 그런 열풍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 기회 상공회의소에서도 아마 하실 일이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공회의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업이 작년부터 제가 좀 이슈가 돼서 어필된 게 있었는데요. 주정부 계약을 그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주정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상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도 주정부와 계약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우리 오명규 회장님께서 그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도 물론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사실 여기 현지의 연관성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사회의 그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사업의 모습에서 변화하고 있는 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제 1세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 초기에 정착하시면서 자원이 부족했고 문화적인 적응이 또 힘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자제분들, 자녀분들은 이제 2세, 3세 이렇게 가시면 그런 제약은 없어요. 오히려 더 풍부한 자원과 그다음에 그 인재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자질들을 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과 결합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을 창업해 가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성공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의 기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주정부 계약 사업을 저희 이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들을 때마다 여전히 이제 제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약을 느끼지 않는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공유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보의 전달, 공유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 가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한 기업이든 뭐 세 개든 열 개든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비즈니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주정부 계약 사업을 일단 이루어내보자. 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성공 사례가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1: 네, 있습니다.
0: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거죠.
1: 네, 그럼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있죠. 주정부 사업을 따냈다라고 하면 난 내 것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꼭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공사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한다라는가 그 외에도 뭐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금도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도 요식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물품을 또 물건을 또 음식을 납품하는 수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주정부에 납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1: 그죠?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다양한가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후드도 그렇고 뭐 청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공사, 청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1: 네.
0: 근데 다양하시죠?
1: 네,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연필 한 자루에서부터 탱크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주정부에서 탱크를 구입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이제 중장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보안, 시큐리티 이런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물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한 그쵸, 경우도 그쵸. 있고 그리고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그 식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것도 납품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사자가 아니라
0: 그쵸.
1: 정부의 세금을 이용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창구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계약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0: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계약 사업이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주정부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본인이 잘 모르겠거든. 주정부에 연락하시면 또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상공회의소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마침때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이 젊으시니까 네.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연락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0: 아, 그러시구나.
2: 네, 연락하시면 돼요. 네.
0: 근데 저는요 이렇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화번호를 함부로 남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뭐 받으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문자를 먼저 알려주시면 더 그 문자를 들으면서 준비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혹시라도 전화번호를 받으시더라도 문자로 미리 남겨주시면 결국은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우리 오명규 신임 회장님 또 우리 헤이든 환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정말 상공회의소가 젊어졌다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니, 많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이제 오 회장님이랑 뭐 은지연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면서 배울 것도 많다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쪽 이런 협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처음이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처음이라 또 너무 잘해주시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배우고
0: 그러네요.
2: 열심히 또 배워야죠.
0: 그러네요. 이런 말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필요 없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잘해야죠. 다 열심히 하니까 잘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결과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해야죠.
0: 근데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식업도 하시고 또 상공회의소 일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결혼하셨죠?
2: 아니요.
0: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시간 배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싱글이라 제가 사실 뭐 시간은 그래도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쪽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긴 했고
0: 그러네요.
2: 예.
0: 사실 뭐.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 시간 배합을 잘 하시니까 네. 또 일도 잘 하시고
0: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온통 신경 쓰실 일이 사업 그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일이시니까 오직 잘하겠습니까? 회장님이 정말 인복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을 우편에 두시고 또 그 은지연 전 회장님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을 또 다른 편에 두시면 막강한 상공회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상공회의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와바입니다. 와바. 또 엑스포 뭐 KSC 공동 참여 네. 네, 그 두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와바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또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제가 KSC 관련돼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사무총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하시고 말씀해 네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 와바가 이제 오는 8월 14, 15, 16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실 이전에는 하루 동안 이제 그쵸. 이벤트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공회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와바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참여해 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 다른 행사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기도 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알리고자 이번은 3일 동안 3일 내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위치도 지금 시애틀에서 가장 그래도 상징적인 워터프론트 피어 62에서 이제 사실 거기에 관광객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되기 굉장히 좋은 위치고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힘을 좀 실어서 3일 동안 이제 B2C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B2B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해요. 하게 되고
0: B2C, B2B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의 이제 로컬 현지 기업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도 알리게 되지만 이제 기업 대 고객들 간에 이제 홍보 및 한국을 알리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지자체나 뭐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많이 모셔올 거예요. 모셔와서 그러네요.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인타운이 크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인축제도 엄청 크게 하고, 근데 아직 워싱턴에서는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와바를 이제 좀 독보적인 한인 행사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시도인 것 같으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거와 좀 이제 탈바꿈을 해서 이번에 좀 크게 한국과도 연계되고 이제 로컬 기업들과도 연결되고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0: 3일 동안 하시려고 하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2: 엄청 필요해요.
0: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준비된 행사에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만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수고가 그 와바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딱 언뜻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 하니까 어머 샘플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1: 네, 뭐 꼭 오세요.
2: 네, 네. 뷰티 샘플 이런 거나 뭐 다른 샘플들 많은데 저희 음식 쪽도 많이 저희가 좀 힘을 실을 예정이라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잘 못 보셨던 제품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국에서 아티스트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그래도 조금 큰 행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래도 좀 아시는 아이고. 분들을 좀
0: 말만 들어도 정말 벅차기는 한데요.
2: 노력 중입니다.
0: 돈도 좀 빵빵하게 많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래서 요즘 스폰서십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아 근데요 이제 뭐 여기 시애틀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2: 많아요.
0: 지금 와바는 뭐 먼저 대표적으로 3일 동안이나 한다니까. 그렇지만 뭐 잘 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와, 어디에 얼만큼 도네이션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주머니 털립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데도 좀 의미 있는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가족 나들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뭐 정말 가족들이 와서 즐길 때가 맞아요. 많이 있고요.
1: 네.
0: 일단 그 동네가 좀 힐링 장소가 되더라고요.
1: 네, 네.
2: 금토일이니까 갑자기 주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름이라 날씨도 좋을 거고 그냥 나들이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요.
2: 정말 숟갈만 얹으시면 돼요.
0: 그러네요.
1: 숟가락도 근데,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오세요.
2: 그냥 그러네요. 오시면 됩니다.
0: 가면은 이제 뭐 샘플도 많을 테니까 네, 네. 뭐 본전은 빠지겠네요.
1: 네, 그럼요.
0: 아, 근데 교통편이 요즘은 또 이제 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트랜스잇 이용하시면 될 거고 또 버스편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로 차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한계가 많으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 네.
0: 3일 동안이라 하신다고 하니까 그중에 하루는 가셔서 좀 즐기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1: 네.
0: 요즘 또 그 이제 올림픽 기간이 또 지나서 이제 8월 달이니까
1: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0: 네, 네, 그렇죠. 많은 네. 분들께서도 이제 그쪽을 다 다녀오시면 지리도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1: 네.
0: 아무쪼록 정말 모처럼 마음 잡고 하시는데 우리 또 젊은 분 또 열정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랑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네요.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사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와바나 또 다른 거 KSC 공동 참여 이런 거 그러면 와바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1: 네.
0: 그다음에 KSC 공동 참여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 인 시애틀이라고 작년 11월에
0: 그쵸.
1: 저희가 그 재외동포청하고 또 이제 KSC하고 총영사관 같이 해서 창발까지 해서 한국에서 한 8개의 그쵸.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시애틀에 이제 나오신 적이 있어요.
0: 그쵸, 기억이 그, 납니다. 네.
1: 예, 그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소개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일을 이번에 계속 이어서 저희 이제 상공이소와 또 KC가 함께 일을 좀 더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우리가 더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함께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오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테크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좀 나오셔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시애틀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기반을 좀 닦고 본인들의 기술과 실력을 제대로 사업과 연결시켜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도 우리 상공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하는 데 일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스타트업이라는 게 당장 눈에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경우에는 뭐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요즘 뭐 스타트업에 한국에서도요 농업 기술에도 그게 뭐 적용을 시켜서 네. 많은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많이들 지금 뭐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그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상공회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관심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구체적인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라는 자체도 힘들지만 창업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켓도 필요하잖아요. 마켓도 네.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스폰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상공회에서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액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핫한 AI 솔루션,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 하나 있고 또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력. 요 두 가지가 워싱턴 주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끄는 특히나 스타트업 중에서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또 여기 미국에 시애틀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주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해서 저희는 지금 여기 미국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계속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은 저희가 매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흐름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별도의 이제 그룹을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더 정보를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에게는 그 투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엔젤 그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중요하죠.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엔젤 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시장을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 데모데이라든지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그 스타트업들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아,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에 많은 분들의 참여도는 어떠십니까?
1: 지금 타운홀 미팅은 이제 지난해에 10회, 2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2월에 또 시작을 해서 2월, 3월 진행하고 이제 4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4월 11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거든요.
0: 근데 그 5월 달에는 언제쯤 진행하시나요?
1: 5월 달에도 둘째 주 토요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제가 진행합니다.
0: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네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네. 사실은 이 방송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지만 이 방송이 라디오로 이제 소개될 때는 이제 4월 11일이 지났기 때문에요.
1: 그러시군요.
0: 이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시간에는 별로 틀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타운홀 미팅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1: 타운홀 미팅은 저희가 이제 그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작으면서도 알찬 정도.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그냥 앉아있다 가신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같이 참여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행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각각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 혹은 뭐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현장에 오신 분들이 나름 가지고 계신 그쵸, 어떤 내용을 또 제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도 교환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도넛 드시고 베이글 드시면서 예, 할 수 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0: 상공회의소의 그 타운홀 미팅이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가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요즘은 또 정책 때문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무총장으로 되시기 전에는
2: 없습니다.
0: 없군요.
2: 네,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거를 주로 생각이 드세요? 회사들이?
0: 저는요, 제 들은 얘기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왜 농사도 이제는 직접 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로 뭐 다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아, 여기, 그러니까 고랑이 하나둘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쪽에 지금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알려주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위에 돼 있는 데서 물이 쫙 나가요. 네. 그것도 일종의 스타트업일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한국에서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알렉사 요즘 많이 쓰다가 요즘은 그 제치피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테크 타운이니까 그런 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분들도 IT에서 일을 하시다가 AI 관계로 이제 레이업을 당하셔서 이제 그 자본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IT 계통의 스타트업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K푸드로.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저희가 테크타운이긴 하지만 테크 쪽으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쵸.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무역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게 테크 쪽이라 이제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외에 그 모든 분야가 열려 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카페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 중에 그 프라우드를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면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저희 가게도 왔었어요. 저도 그렇구나. 당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내보내고 그 앞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숍이 또 제 지인이 하는 커피숍인데 거기서도 또 이제 900불을 털리고
0: 그러셨군요.
2: 이제 이런 거를 막고자 저희가 이제 예방도 하고 뭐 이게 사례를 알아야 그분들도 대비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정보도 드리고, 그러니까 꼭 테크 쪽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냥 그쵸. 간단한 것들, 그리고 꼭 소상공인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앞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그쵸. 오셔서 들을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저는 아까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은 처음이라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대답 잘했죠.
2: 아, 예. 잘하셨습니다.
0: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 상공회의에서 네.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순간 긴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스타트업 저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뭐 IT나 아니 어떻게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뭐 개발회사가 아니라 뭐 약을 뭐 치매약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분야가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가축을 기르잖아요. 뭐 닭을 키운다든가 이럴 때 인건비들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사람을 다 쓰지 않고 기계로 하는 스타트업이 유행이다 소리를 제가 듣고 그때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스타트업은 I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도 IT뿐만이 아니라 뭐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네.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요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요리도 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그 휴게소 한국에 가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 있잖아요.
1: 예,
0: 일단은 휴게소가 너무 놀랬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기계가 끓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마파두부, 짜장면도 기계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일반 그 요리사보다 더 맛이 좋다는 거죠.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뿌리니까 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에도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좀 다양하게 좀 넓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또 아까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반기에 예정된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우선은 이제 그 엄선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그 우리 현지에 있는 그 VC들이나 이제 산업 전문가들 앞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네, 그래서 실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뭐 지난해 있었던 행사의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주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이제 현지의 VC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 뭐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까지도 오셔서 약 한 60여 명의 그런 관심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IR 피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와 기업 간의 그 아주 심도 깊은 1대1 미팅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뭐 그 속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LOI라든지 뭐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뭐 이게 일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심화되고 정례화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뭐 금년에 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특히나 이렇게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냥 뭐 보통 데모데이 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데모데이에는 그 책임감 있고 확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참여하려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애틀 데모데이, K-스타트업 시애틀 데모데이 인 시애틀은 여기 현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기업들 중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거기에 이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워싱턴 주의 스타트업들이 그와 같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행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0: 그러네요. 네네. 그럼 거기서 구직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1: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0: 일단은 책임감 있는 또 책임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게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스몰 비즈니스 론입니다. SBA 그 론 그 거기에 대한 큰 이슈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제일 타격이 바로 상공회사 분들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2: 네, 아니 그렇죠. 이제 스몰 비즈니스 론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한데 그렇죠. 이제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저희 올려드려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저도 그렇죠. 소상공인으로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정부 이 방침이 바뀌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SB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랜트들이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지금 4월 16일이 마감이었나요? 저희가 지금 또 다른 그랜트도 이제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40개 업체를 뽑아서 이제 요번에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있고 3페이즈, 세 페이즈에 맞춰서 이제 그 다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걸 소개시켜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은 한인 그 소상공인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 40개에서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참여 뭐를 한다라고 하면 참여율로 여기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2: 맞아요.
0: 참여율이 저조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내세울 수가 없고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힘드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힘이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투표나 마찬가지죠.
2: 맞죠.
0: 뭐 투표하듯이 상공회의소에 이제 참여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그 특정인 그러니까 시민권자들만 스몰 비즈니스로는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워싱턴주 한인 소상공인들의 몇백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체감은 어떤 정도가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SBA의 그 대출에 관계된 정책의 변화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 게 보통 7A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출이 진행됐던 부분에
0: 그쵸.
1: 이제 영주권자가 제외되는 그래서 시민권자에게만 이제 대출이 진행되는 이런 정책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신청할 때 그 체크하는 항목에 그쵸. 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래서 lawfully resident이라고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지나갔던 부분을 지금은 구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그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약 한 기존에 비해서 한 40% 정도 퍼센테이지 한 40% 정도가 감소했다. 대출 신청이 뭐 그 얘기를 적용해 보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뭐 한 200여 명 2, 3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 정도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 수치로 기존에 이제 대출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좀 불이익을 혹은 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내가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0: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거는 영주권자분들도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고, 다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은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1: 그러네요.
0: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찾자.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SBA가 아니면 그러면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기존에 이제 뭐 금융기관들이나 SBA에서 보증하는 론을 랜딩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이제 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닌 별도의 어떤 이제 뭐 금융 서비스들을 또
1: 그렇죠.
0: 제품들을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담당자를 모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든지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같이 한번 오셔서 또 본인의 상황도 한번 나눠주시고 같이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한편으로는요, 그런 목소들이 자꾸 모여야 그 목소리를 저희가 가지고 뭐 여러 의회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또 저희가 전달하고 대변하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내주지
1: 맞습니다.
0: 않으시면
1: 그쵸.
0: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러더라 뭐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또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얘기를 하려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올해 또 마침 또 선거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유권자의 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단지 그 SBA 론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렌더들을 통해서 약간 좀뭐 이자율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렌더들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렌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0: 네.
1: 단지 불이익이다라고 하면 이자율의 차이겠죠.
0: 그럴 수 있죠.
1: 네,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불안에 떠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상공회의소 타운홀 미팅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니까 매달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0: 네.
1: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에 이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상공회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소개를,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그 카드 결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1: 맞아요.
0: 이야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른 분에게 알려서 해결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기 피해를 사전에 경각심을 더 가짐으로 해서,
1: 그렇죠.
0: 한번더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1: 그렇죠.
0: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 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1: 그렇죠.
0: 이제 뭐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의 요소들도 있고, 또 신규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뭐 이런 정보들, 뭐부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먼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경험담을 해주심으로 해서, 아, 이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만 겪는 건 아니구나, 라는 어떤 이제, 가이드,
1: 그러네요.
0: 또는 안심,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1: 동질성을 좀 느끼시게 되면 좀 위로가 좀 되지
0: 네,
1: 않을까
0: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굉장히
1: 생각이
0: 큰
1: 듭니다.
0: 고민인데,
1: 그렇죠.
0: 나누면, 네, 그런
1: 맞습니다.
0: 부분들도 많이 줄어드니까.
1: 사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일도 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같이 하면 성취감도 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그 사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짜 돈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 받는 도움이 참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그뭐 도둑들도 많이 들어서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함께 좀 의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도 지금 요식업을 하시면서 그 이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착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그렇겠구나라고 좀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 좀 안다라고들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페럴

0: 에서도 식당을 지금 거의 이제 8년, 9년 하고
1: 너무 글씨가
0: 있고,
1: 나요.
0: 네. 그리고 뭐 시애틀에서도 사실 지금 2년 정도 이제 하다가 시애틀 거는 그 파이널 스퀘어 딱그 경기장 앞에 서 있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많고 이 동네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유리창도 깨지고 뭐
1: 그러니까요.
0: 도둑도 들고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 시애틀 요즘에 경찰 분들을 불러도 잘 오지는 않아요. 사실 다치지 않으면 다치거나 누가 죽지 않으면 오지 않는
1: 그쵸,
0: 상황이라
1: 그쵸.
0: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시면서 페러웨이 여기 하필이면 또 저희 타운 자체가 이게 옆에 이제 그 노숙자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저도 1년에 한 번씩 유리창이 깨졌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뭐 이런 거 도움을 또줄수 있는
1: 그쵸,
0: 기관들.
1: 그쵸.
0: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상공회를 몰랐을 때는 이제 대한부인회를 통해서 도움을 또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정보들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1: 그쵸.
0: 지원부터 큰 지원들 모든 게다 저희한테 정보가 있으니 좀 연락을 주시면.
1: 그러네요. 그 상공회의소가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뭐 사업적으로도 스타트업 사업도 할수 있고 한국하고 연계도 되는 그리고 또 주정부 그것도 따낼 수 있는 그런 많은 큰 일들도 하시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 보상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장사하기가 참 힘들죠. 또 우리 이민자로서 여기서 뭐 크게 사업을 하신다면요. 종업원들도 많이 쓰시고 그런다면 뭐 그래도 좀 문제점이 각자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종업원을 쓰시지 못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정말 카드 사기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0: 큽니다.
1: 또그 가게 유리창 한번 깨진다라고 하면 많은 그런 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세상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혼자서 해결해야 될 걸, 이제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다른 뭐 한인생활 상담소 또뭐 아까 말씀하신 대한부인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오명규 회장님 이제 앞으로 좀 늦었지만 이 상공회의소가 기존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오명규 그 호를 어떻게 앞으로 항해를 하실 건가요?
2: 뭐, 상공회의소가 이제 만 40여 년, 이렇게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나온 시간 속에 그 시기마다, 그 임기를 지내오셨던, 뭐, 전임 회장님들, 임원분들, 뭐, 서배님들의 그 당시의 노고나 노력들은, 뭐, 정말, 어찌 보면 저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가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또 환경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더욱더 네트워킹 하면서 한인사회를 넘어서는, 그리고 주류사회와 함께하는,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런 상공회의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모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또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라. 각자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최재석 감사합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짧은 의미 속에 많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박희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뉴스 시작합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4: 이란의 종전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 No, I haven't. I haven't. I'm looking at it up here. Yeah. I'll let you know about it later.
4: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5: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4: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 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이란은 미국이 새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면 이란의 답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14개 항 제안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제안에는 핵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답변 내용에 따라 양국의 대면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공화당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했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7: We got our flight canceled two times. First time was yesterday, and then they said to rebook the flight over again. And then we did rebook it, but then this morning when we got here, there was like, oh, we canceled all the flights because the spirit shut them down.
6: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8: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방유류세를 우리가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6: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9: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3: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 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10: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2: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에도 독일에서 이렇게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3: Also auf jeden Fall würde das sehr treffen, weil dieser Umkreis ist sehr abhängig finanziell davon und ich denke, das würde einen großen Schaden hinterlassen.
10: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안정과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소속 7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정책에 반발해 기습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가 탈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증산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일본 역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총리는 물론 장관까지 나서서 동남아시아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귀한 원유를 선물로 보내는가 하면 막대한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4: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원유 조달이 버겁자 일본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는 거라고 전했지만 그만큼 일본 역시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산 원유 수입도 대폭 늘리며 기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국도 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고이즈미 방위상까지 나서 동남아시아 마음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정상회담 전에 400만 배럴 원유 열흘치를 선물했습니다.
15: 중동 정세에 의해 대응으로서 전반 제가 立ち上げた 바바아시아의 모토의 첫 안건으로서 니손 제일조의 원유 조달에 대해 넥스이를 통해 지원할 방향으로 일치했습니다.
14: 동남아 국가들이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가량을 금융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필요한 나라엔 긴급 차관까지 빌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남아 해양 안보 능력을 키우는데 일본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5: 지유, 가이모세, 다용세, 보세세, 보호시간에 모두 국사의 진수조, 기술부담, 일본도시에 하타스대기 역할이요, 가발이나, 이에, 이마마대 이지원이 주달되긴 하다시,
14: 다카이치가 전면에 내세운 FOIP, 그렇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원래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016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를 명분 삼아 일본은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해진 틈을 타 동남아 국가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로선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의 이익이 되는 협력 정책을 늘어놓고 다른 나라들 동참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자마자 속도를 내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데다 미 정부가 쿠바에 이란과 연계 가능성을 흘리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쿠바의 붕괴를 거론한 데 이어 3월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을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바다에 세우기만 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쿠바 정부가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비군사적 옥죄기의 강도 높이기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얀부 물량이 그 우리 대체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그러면 홍해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2: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4: 하여튼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5: 네,
4: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1: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0: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비닐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6: 충북 청주의 한 농가입니다. 농민이 축사에서 사료를 나르고 밭에서는 농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닐과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지만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 없어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는 크게 오른 면세유 가격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7: 전부 저는 지금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모든 게 그 경유에 지금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승되다 보니까 모든 원가 면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6: 이 같은 부담은 면세유 가격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곳 남청주 농협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평균 1,100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기름을 안 쓸 수도 없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8: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에 지금 넣는 것 같아요.
6: 이에 남청주 농협은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9: 우리 농협에서 특별히 면세 수익금, 면세 이익금 남는 거 있죠. 요 부분을 환원 사업을 하려고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지난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는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른바 K자형을 그리는 산업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나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는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의 파고에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4.1%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1.7% 깜짝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같은 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 줄었고 일반 기계와 가전, 2차 전지도 수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공업 전체 생산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산업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금융보험업은 4.7% 증가해 14분기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3% 줄며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 3.2% 줄었습니다.
5: 반도체 산업 경기는 초호황을 누리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전혀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와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경기 판단에 대한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통한 지방권력 재편을 노리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위기감 속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 안정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이번 선거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2: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 결집과 중도층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3: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호남권,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까지 포함해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SNS 정쟁을 멈추고 먼저 무너진 당내 리더십과 민생 비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5: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지방 지역을 보살피고 좀 더 나은 그 경제나 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적임자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집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이른바 여야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대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하며 경북과 부산, 경남 등을 차례로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기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7: 하정우는 정!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6: 경대표의 즉석 사면시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 후보는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북구 발전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당대표께서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6: 정 대표는 마치 고향을 떠난 뒤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의 환영 같은 분위기였다며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같은 시간 구포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정 대표 일행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경남 진주에서 열린 논계제 행사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소속 의원 후보들과 함께 새 과시를 하며 보수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9: 추경 후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웬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9: 이 자리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기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연기한 뒤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10: 후보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9: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윤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며 강행할 기세인데 보수 야권은 이를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1: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 내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안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사람 편안하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선거는 한가한 얘기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범죄 삭제 특검법입니다. 맞서 싸웁시다. 정당과 진영을 떠나 힘을 합칩시다.
11: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일정상 만남은 월요일로 하루 미뤘고 대신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경기 양양자 후보까지 총출동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 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13: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어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11: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14: 그걸 질문에 답하면 우리 하정우 정명이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11: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야권의 셀프 사명 공세와 보수 결집 움직임에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SNS에 지난해 12월 임명 이후 4개월 동안 당정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 국정현안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면서 이제는 더 담대한 길에 서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글을 공유한 뒤 언제나 함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5: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에 나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번 주 이뤄집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 선고량은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다음 날에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최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에게 공천청탁 대가로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업가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5: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박광열에게 실제로 마약을 건넸는지 등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마스크를 쓴 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18: 네, 마약 무단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박광렬과는 무슨 사이십니까?
17: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수사하던 중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일부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공급 혐의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정황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5: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업부별 차별 논란에 탈퇴 러시가 이어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대화에 나섭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지난달 조합원 3만 명이 참여한 평택 캠퍼스 결의 대회로 해를 과시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이탈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 역시 최근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퇴를 신청한 조합원 대부분은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소속으로 노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 개편안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활용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지난 몇 년간 반도체 불황 속 회사를 지탱해온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에는 한참 낮은 수준의 성과급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노조 가입률 역시 반도체 80%, 가전과 모바일 부문 20%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업 기간 노조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수준의 활동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 4만 명 가운데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조합원은 100명에 불과했다며 파업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이 불가피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5: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완납하며 이재영 회장의 이른바 뉴 삼성 체제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0: 지난 2020년 10월 삼성그룹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니온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 일가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24년 상속세 전체 세수 8조 원보다도 50% 많습니다. 삼성 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했고 지난달 납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홍라이 관장의 상속세가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속세 완납은 이재용 회장이 부담을 덜어내고 이른바 뉴삼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21: 이재용 회장인 경우 최근 5년간 받은 배당금만 1조 7천억이 넘고 일부는 대출 등을 받아 지분 처분 없이도 그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삼성이 발전과 성장 동력을 찾는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20: 이 밖에 삼성 일가가 사회에 환원한 이건희 선대 회장의 수집 미술품은 세계의 한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최대 10조 원 가치의 이건희 컬렉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해외 순회전을 마친 뒤 시카고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회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갈라디너에서 이재용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22: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20: 또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소아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 8천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15: 시즌 초반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롯데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중위권 도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롯데는 7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만을 쳐내며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 짜릿한 역전 승부를 끌어냈던 롯데의 집중력이 8회에 터져나왔습니다. 투아웃 이후 윤동희의 볼넷으로 1, 2루 기회를 맞자 레이에스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3런 홈런으로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답답한 경기를 지켜보던 롯데 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롯데는 여세를 몰아 9회에도 대타 전준 후에 좌전 적시타로 점수차를 석점으로 벌렸고 마무리 최준용이 세타자를 가볍게 잡아내며 인천 원정 3연전을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달린 롯데는 키움과 한화를 넘어 단숨에 8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점차로 끌려간 채 맞은 마지막 9회 말 공격. 김지찬과 최영우가 연속 안타로 출루하더니 디아즈가 한화 마무리 쿠싱에 공을 받아쳐 극적인 역전 끝내기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삼성의 맏형 최영우는 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통산 2,623개로 손아섭을 넘어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석현이 친정 LG를 상대로 석점 홈런을 포함해 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NC는 올 시즌 LG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5: 올해 최고의 3세 마를 가리는 코리안 더비에서 황금어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고삐를 잡은 황금어장은 내추럴파크 서울에서 열린 1800m 레이스에서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간 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퍼니와일드 등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습니다. 지난달 3관 경주 1관문이었던 KRA컵에서 퍼니와일드의 막판 역전을 허용했던 황금어장은 한 달 만에 재대결에서 설욕하며 올해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1: 오늘은 점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22도까지 올라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에 최대 30mm, 수도권에는 5에서 20,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평소보다 이동량이 많은 연휴 기간,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뉴스케어 내신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큐알럽에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What makes us happy? Being healthy? Protecting the planet? Respecting others? It's these and the rest of the 21 precepts in the Way to Happiness bookle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4: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0: 들으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1-070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그 물건을 산 가게에 다시 가지고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오거나 환불받아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샀던 것을 다시 주고 이미 치른 돈을 찾는다고 할 때 돈으로 물리다 또는 물려오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사용된 것일까요? 이때는 동사 물리다가 아니라 무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무르다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라는 뜻도 있고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산 물건은 물을 수 없다. 한 수만 물러주게 같이 쓸 수 있는데 무르다는 러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물러, 무르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반면에 동사 물리다는 무르다의 사동사고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물려, 물리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친구는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물렸다. 바둑 한 수를 물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샀던 것을 다시 주고 이미 치른 돈을 찾는다는 것이니까 돈으로 무르다 또는 물러오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영국 최초의 민간 대학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올해로 200주년을 맞습니다. 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주년 기념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12세기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도서관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우리 주변을 채웠던 그 향기를 발굴해내는 후각 고고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AI 덕분에 과거의 향기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장금이 음식을 하던 수락관 냄새라든가 경복궁 교태전 뒤뜰의 봄꽃 향기도 되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 과거 어느 한순간에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의 향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음악세상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음악세상 K-POP계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로운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K-POP에 빠지다!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를 먼저 만나고요. 음악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K-뮤지컬 이야기 나눠보는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세상 오늘 첫 곡은 NCT 도재정의 노래입니다. Perfume.

0: K-POP에 빠지다. 오늘도 음악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네.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AI 때문에 과거 어느 순간에 냄새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김학선 님 같은 경우엔 언제 어느 향기를 맡아보고 싶으신가요?
1: 아, 이게 너무 약간 제가 대답하면서도 수치스러운데. 아, 저는 그냥 그 1980년대 먼 과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중식을 너무 좋아해서. 아. 1980년대 사람들이 그때 짜장면 이런 게 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저는 정말 그 향을 아.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까. 아, 어렸을 때.
1: 네, 어렸을 때 먹었던.
0: 엄마 쫄라서 먹으러 갔던 그 중국집 짜장면.
1: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냥 지금은 맛이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6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좀 최초에 그거는. 근데 그때 뭐 탕수육 같은 거 정말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아. 향을 저는 좀 맡고 싶다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아까 오프닝 할 때 옆에서 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도 요즘에 또 이 향기만큼 좋은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K-POP들 또 세계로 무궁무궁 또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소식인가요?
1: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죠. 지난 25일, 26일 일본 수도권에 3대 대형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 국립경기장, 니산 스타디움, 도쿄돔 여기가 K-POP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아, 일본이요?
1: 네. 트와이스, 동방신기, 에스파 등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의 인파가 도쿄 일대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세 곳의 공연장에는 10대 소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K-POP 팬들이 좌석을 메웠습니다.
0: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이런 대형 그룹들이 콘서트를 연다. 네. 그러면 저도 바빴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여기저기 맞습니다. 뛰어다니느라. 네. 그런데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코첼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같은 날 K-POP 가수들의 공연이
1: 네,
0: 열렸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세 팀이 각각 공연을 가진 건데요. 먼저 동방신기 공연부터 보면 25일 오후에 일본 요코하마시 니산 스타디움 무대에선 동방신기, 일본명으로는 토우신키 라고
0: 아, 네, 일본에서 발음이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이 동방신기에게 관객 6만 5천 명의 환호를 막 쏟아냈습니다.
0: 아,
1: 관객들이.
0: 6만. 네. 이게 이제 야구장 꽉 차도
1: 그러니까요.
0: 3만 명 안
1: 되죠. 3만 명 안 되죠. 네. 그래서
0: 대단한 겁니다.
1: 이 노래 아이덴티티를 부르니까 관객들이 정말 떼창과 함께 그룹명을 막 연호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이 노래는 작년 동방신기가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개봉을 한 현지 박스 오피스 8위에 오른 동명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0: 아. 아, 영화 주제가였군요.
1: 네, 동방신기는 이틀간 13만 명 관객 앞에서 20주년 마무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0: 대단합니다.
1: 네.
0: 이야, 이제 국내 데뷔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는 K-POP 가수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1: 그렇죠. 네, 20주년을 맞았다는 건 정말 뜻깊은 거죠. 그래서 동방신기의 공연이 펼쳐진 니산 스타디움은 도쿄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해요.
0: 네. 근데
1: 현지의 그 최정상급 가수만 설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윤호윤호와 최강창민 이렇게 2인조로 동방신기가 재편이 됐잖아요.
0: 2010년부터
1: 네, 그래서
0: 꽤 됐죠 벌써.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2013년 이곳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이 무대에 입성을 했고요. 이날까지 세 차례의 단독 공연을 열면서 해외 가수로는 최다 공연 기록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도 이번 공연을 기념해서 코스모클락 21 대관람차에 동방신기 상징인 붉은색 곰, TV장 모양의 조명을 점등을 했고요. 불꽃놀이, 뭐 포토스팟 등을 마련해서 도시 전체를 동방신기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공연이었던 거죠.
0: 이야, 국내 가수도 아니고 해외 가수인데도
1: 그렇죠.
0: 도시 전체를 시그니처 컬러로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맞춰줬다니 제 마음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같은 날 공연을 펼친 다른 팀 상황은 어땠습니까?
1: 네, 다음은 트와이스도 있는데요. 트와이스는 같은 날 일본 최대 공연장이자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입성을 해서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0: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는 해외 가수들이 공연을 안 해봤나봐요.
1: 네, 그래서 이번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0: 대단합니다.
1: 네, 트와이스 공연이 열린 이 도쿄 국립경기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스마비나 AKB48 등 일본 최정상급 가수들만이 공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는 이곳에서 25일, 26일, 28일 사흘간 회당 8만 석 규모, 그러니까 사흘간 24만 석 정도 규모의 무대를 이어갔는데요. 콘서트에 온 팬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이었고 남성과 가족 팬도 보였다고 해요. 2017년 일본에 진출한 트와이스가 현지 오지상들, 그러니까 아저씨를 오지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0: 그렇죠. 네.
1: 이 오지상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0: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의 걸그룹이
1: 그렇죠.
0: 한국에 왔는데 네. 뭐 40, 50대, 60대 아저씨들도 아저씨들이. 다 한다. 네. 이런 가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간다. 이것도 정말 좀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0: 게다가 사흘간 24만 명이 네.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야, 트와이스의 인기는 진짜 대단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일본에서 특히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근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 에스파입니다.
0: 에스파.
1: 네. 에스파는 일본 국민 가수로 가는 첫 관문으로 불리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돔.
0: 아, 도쿄돔이 됐어요?
1: 네. 도쿄돔은 5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5일, 26일 양일간 약 9만 4천 명 관객과 함께 이곳에서 세 번째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쿄돔 앞은 이 에스파를 보러 온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로 20대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성별이 거의 절반 나눠져 있는 것도.
0: 대단합니다. 네.
1: 네. 그래서 니가타에서 아침부터 신칸센 타고 3시간 걸려서 왔던 한 남성 팬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윈터를 좋아해서 에스파 공연만 5번 정도 봤다.
0: 네.
1: 에스파 오시카츠, 이게 팬 활동인데, 에스파 오시카츠는 제가 살아갈 이유다.
0: 그 정도입니까?
1: 네. 이야. 덕분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네. 예, 나타내게 된 거고.
0: 소위 이제 덕질을 위해서 일을
1: 돈을
0: 열심히 한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를 좋아한다는 한 여성 팬은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여행도 한번 가봤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 이 세 팀이 모은 관객 수만 해도 진짜 수십만 명인데 여기가 또 한국이 아닌 일본이란
1: 네,
0: 말이죠.
1: 맞아요.
0: 야, 세 팀의 관객 동원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같은 날 거의 공연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일본 엔터테인먼트 매체 엔카운트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다 얘기하면서 관동권 5km 이내 대형 공연장이 전부 케이팝이다. 여긴 지금 한국? 이런 현지 반응을 뉴스로 전하기도 했었고요. 일본어권 한류 전문 매체 코레포는 같은 기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열린 데이식스 공연까지 더하면 주말 관동권에만 40만 명 팬이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만난 팬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을 마치 일본 가수들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1: 그래서 일본의 3대 공연장에서 동시에 한국 가수들 노래가 울려 퍼져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뭔가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어쩌다 일정이 겹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K-pop 파워가 어쨌든 크게 드러난 순간
1: 그렇죠.
0: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한류가 완전히 정착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연가와 욘사마로 대표되는 1차 한류 이게 2003년에서 2007년 정도.
0: 욘사마.
1: 네, 욘사마.
0: 기억납니다.
1: 네.
0: 그게 1차군요.
1: 네, 그리고 K-pop 아이돌이 J-pop 아이돌을 넘어선 2차 한류 이게 2008년에서 2015년 정도로 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K-pop을 계기로 한국 패션, 화장품, 음식 등에 관심을 갖게 된 3차 한류 이게 2026년에서 한 20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3차 한류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제 4차 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됐다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한국이라는 일에 국적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탈한류라는 느낌마저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0: 참 좋은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네. 또 분석을 잘해놨네요. 1차부터 4차까지 네. 일목요연하게 딱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일본 내에서도 네. 약간 혐한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맞습니다.
0: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젠 탈한류.
1: 네.
0: 아, 단어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아주 예, K며든 거죠.
1: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한류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K-pop 팬덤이 세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일본 무대에 처음 데뷔한 동방신기의 경우에 남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온 60대 여성 팬부터 20대 팬과 초등학생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K-pop 아이돌 산업의 한 축이었던 그 유사연애 이런 성격이 줄어든 것도 이런 현상에 뭔가 좀 한몫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있었어요.
1: 네, 네 맞아요.
0: 이게 마치 그 아이돌 가수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1: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돌 가수가 연애를 하면 거기에 엄청난
0: 그렇죠.
1: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0: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확
1: 네,
0: 줄어들었네요.
1: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방식이 최강 창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일본 8개 도시에서 연 솔로 콘서트 20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도 그 인기가 타격이 없는 거죠.
0: 아, 이게 그래서, 진짜죠.
1: 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는 여전히 이성인 K-POP 가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K-POP 장르 자체의 매력에 매료되는 일도 많아지면서 아이돌의 장수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네,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한류라는 게 정말 장수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우리 1세대 아이돌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K-POP 가수 본인들은 물론이고 뭐 K-POP 업계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세 팀 중에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좀 동방신기 노래를 들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퍼포먼스랑 봐야 더 멋있긴 한데 라이징 선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음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 음반 뭐 저도 요즘 즐겨 듣는 음반이더라고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보는 악뮤의 정규 앨범 개화입니다.
0: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1: 네,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규 앨범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 발표한 3집 항해 이후에 무려 7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0: 야, 오랜만이네요.
1: 네.
0: 악동 뮤지션, 뭐, 다들 줄여서 악뮤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냥 악뮤가 그렇죠. 됐는데. 네. 우리가 어쨌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 두 남매를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악뮤가 이 한국에서는 좀 여러모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선 세 살 터울의 친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도 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케이팝 스타였잖아요.
0: 제목이 케이팝 네. 스타였죠.
1: 근데 네. 일반적인 케이팝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룹이 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0: 악뮤가 그동안 내놓았던 음반, 음악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팝이랑 약간 좀 달라요. 네, 다른데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1: 네.
0: 원래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또 아이돌 그룹은 많이 탄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스타 출신들이.
1: 네, 이 K-POP 스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은 K-POP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컸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도 당시에 3대 기획사였던 SM, YG, JYP의 수장 및 이사들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시즌2에 몽골에서 온 유기농 남매 듀오 악뮤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 성격까지도 좀 약간 바뀌어버렸습니다. 악뮤가 결국에는 우승을 거둬버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아예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싱어송라이터가 다수 소속돼 있던 안테나 뮤직의 유열이 심사위원으로 추가 투입될 정도로 뭔가 프로그램의 성격도 확 바뀌어버렸죠.
0: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로그램 성격 자체를 악뮤가 바꿨다 네. 해도 이건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뮤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이런 네, 평가도 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등장부터 폭발적인 스타성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다리 꼬지마.
0: 아, 그러네요. 네, 노래 굉장히 기억나네요. 네,
1: 신선함을 안겨줬었죠. 예.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로 이들은 발표한 음악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음원 차트에도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대중음악계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음악들이 아이돌 아니면 비 아이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가요계에서 정말 좀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팝 듀오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빠 이찬혁의 음악에 맞춰서 동생 이수연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 저는 이번 앨범이 7년 만에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왜냐하면 네. 그동안 공백을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
1: 네네, 그렇죠.
0: 사실 KBS에서 그 수현 씨는 DJ를 오래 했고
1: 맞아요.
0: 그동안 오빠는 군대를 다녀왔고 네.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찬혁도 솔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1: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약간 공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들이 새 앨범을 발표한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빠 찬혁의 그 군복무 그리고 솔로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수현이 뭔가 지금 마음의 병이
0: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저는
1: 상황이었습니다.
0: KBS DJ를 그만두시고 네. 안 보여서 약간 그 좀 비공개
1: 네.
0: 약간 좀 그런 이미지인가 했더니 네.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앨범 발표 후에 방송에서 지금 다수 공개된 것처럼 수현이 꽤 긴 시간 동안 무기력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 찬혁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집에서 합숙을 했고 다 큰 성인이 이렇게 남매가 같은 집에서 합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합숙하면서 거의 트레이너처럼
0: 네.
1: 네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뭐 앨범 작업 운동 이렇게 반복한 끝에 개화라는 앨범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이 악뮤 초기 음악의 순수함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사연과 서사가 더해지면서 더욱 반갑고 뭉클한 앨범이 됐습니다.
0: 네. 거의 그 아이돌 연습생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을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수현
1: 맞습니다.
0: 씨가. 자, 악뮤가 YG를 떠났죠.
1: 네, 그렇죠.
0: 독립을 한 겁니까?
1: 맞습니다.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지난 12년간 함께했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소속사는 이찬혁의 1인 기획사인 제목부터 정말 남다릅니다. 영감의 샘터.
0: 영감의 샘터가
1: 네, 회사 이름입니다.
0: 회사명입니까? 네. 특이하네요.
1: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처음 발표한 이번 앨범 개화도 발표하자마자 음원차트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소문의 낙원과 함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번갈아가 1위를 자리바꿈하면서 머물고 있는데요. 들으면 좀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럼 오늘 들을 노래는 소문의 낙원입니까?
1: 아니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0: 이제 Another K-pop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소개해
1: 네.
0: 주시죠.
1: 오늘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0: 아,
1: 유화인데요.
0: 유화요.
1: 네, 외자 이름입니다. 유화는 데뷔와 함께 인디씬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싱어송라이터고요. 원래는 그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학원을 다녔다고 해요.
0: 예.
1: 그때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신 곡 가운데 하나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0: 무슨
1: 네.
0: 과제를 어떻게 내주셨을까요?
1: 이건 뭐 편곡하는 작업도 냈고 요즘 음악학원들은 그런 게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1993년생인 유아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이 노래가 1980년대 후반에 87년에 만들어졌다고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요. 너무 곡이 세련되고 시대들을 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야, 이 곡이 80년대에 만들어졌구나라면서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유재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인의 삶을 더 강하게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0: 근데 뭐 유하 씨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친구들이 유재하 씨 음악을 들으면 다들 놀라요.
1: 맞습니다.
0: 야, 이 사람은 진짜
1: 네,
0: 천재였나
1: 이렇게
0: 보다.
1: 세련된 음악이 그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0: 그리고
1: 만들죠.
0: 또 유재하 씨라는 사람 그 인생 서사 자체가
1: 그렇죠.
0: 너무 이건
1: 맞습니다.
0: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이에 요절을 할수 있나? 그러니까 유재하 음악에 매료된 가수 지망생이라고 볼수 있을
1: 네,
0: 텐데,
1: 맞습니다.
0: 유하 씨. 대학을 결국에는 음악과 관련된 대학을 갔나요?
1: 맞습니다. 네. 대학에 가서 작곡을 전공을
0: 아,
1: 했습니다.
0: 작곡을
1: 네,
0: 갔구나.
1: 작곡 전공하고 제24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보영이란 본명이 유보영이거든요. 근데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참여해서 그런 건 없었어라는 노래로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후에 활동명을 유화로 바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음악이 뭔가 이렇게 내 본명인 유보영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예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또 외자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되게 재밌게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나씩 다 붙여봤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 유나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를 붙였더니 유아란 이름이 가장 좀잘 어울리는 것 같다.
0: 가로 시작해서 결국엔 맨 끝에
1: 네,
0: 하까지 갔네요.
1: 맞습니다.
0: 유하라는 이름의 탄생 스토리도 흥미로운데, 왠지, 근데 유재하랑 굉장히
1: 네,
0: 관련이 좀 있어
1: 맞아요.
0: 보입니다.
1: 네.
0: 자, 유하의 음악 어떤 분위기입니까?
1: 이렇게 어떻게 딱 들어보면 목소리가 정말 희마리 하나 없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0: 네.
1: 네. 근데 그런 목소리와 대비되는 노래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은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아만의 음악이 완성이 되는데, 젊은이, 낮잠이라는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EP 싱글을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음악에서 진정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이입이 돼야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인 살아있다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살아있다도 그 연장에 있는 음악입니다.
0: 앨범 제목이 살아있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살아있고, 다
1: 네, 다
0: 살아있는데,
1: 살아있는데.
0: 유화도 살아있군요.
1: 네, 근데 이 평범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고 그 전부터도 계속 말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와 좀잘 어울리는 앨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아, 살아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펭귄이 보통 본인 에너지의 70%를 그 뒤뚱거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만 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펭귄이 균형을 맞추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있는 걸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저한테도 좀 약간 경종을 울리는군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엄청
1: 그렇죠.
0: 쓰는데,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일을 너무 많이 했네요.
1: 그러니까 일 너무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70%를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0: 네.
1: 네.
0: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유화입니다.
1: 네.
0: 작업을 꾸준히 해왔나 봐요,
1: 네,
0: 그동안.
1: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 기준으로는 4년 반 만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그동안 작업을 쉬엄쉬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정규는 여러모로 품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내가 과연 3집을 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은 그냥 뭔가 지난하게 해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보통 앨범 발표하면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른 뮤지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 씨는 그냥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냈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앨범은 유아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여린 포크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소 좀 락킹한 사운드도 담겨 있어서 앨범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0: 네.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의 살아있다. 다 띄워드리면서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무대 위에 흐르는 우리 인생 이야기와 음악을 감상해보는 K뮤지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컬이 좋아! 오늘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골라오셨어요.
1: 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요.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명성황후, 영웅 이 두 작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 작품의 유명세를 이을 또 대한민국 뮤지컬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사 에이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에이콤에서 초대형 신작으로 내놓은 작품이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 아래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상상력을 정교하게 엮어내서 한국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보편적 감동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몽유도원 하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만 봐도 가장 한국적인 색채가 강할 것 같은 뮤지컬 제목인데
1: 네.
0: 몽유도원도랑 관련이 있나요?
1: 네, 아마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풍경을 이제 그림 몽유도원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네. 그 그림과는 관계가 없고요.
0: 아...
1: 최인호 작가의 소설 네. 몽유도원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몽유도원도는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전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도미와 아랑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백제의 왕인 여경의 헛된 욕망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들 인생이 한가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에서 찾기 위한 몽유병의 꿈 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도원은 이렇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뒤엉킨 도원을 우대에 담아내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 공연은 한국적 서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랑, 그리고 욕망, 이상향이라는 주제를 녹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목표가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극작을 맡은 안재승 작가는
0: 네.
1: 디즈니 뮤지컬을 참고해서 이야기, 캐릭터의 구조와 넘버 등을 구성하고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작 소설의 요소들도 각색했다고 합니다.
0: 아,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고전 도미전 설화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 몽유도원도의 대중성을 확보한 디즈니 뮤지컬의 문법까지 익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몽유도원. 아, 지금 공연 중인 뮤지컬 몽유도원, 이게 신작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초연이 아니라고요?
1: 이 작품이요. 초연이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0: 아.
1: 무려 이제 23년, 24년 이 정도가 된 거죠.
0: 엄청 오래전에 했었네요.
1: 네. 근데 이제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넘버들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초연 무대에서는 정절이나 순결 같은 가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지워지고
0: 아.
1: 아랑의 캐릭터도 도미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는 수동적인 성격에서 불의에 맞서는 기계 있는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0: 이야기 구조를 좀 대중적으로 바꾸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1: 네.
0: 좀 달라진 가치를 반영했다.
1: 맞아요.
0: 아, 다방면으로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작품이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계를 이끌어온 또 대표 창작진이 의기투합해서 한국 무대 미학의 결정체를 보여주겠다 하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으로 한국 뮤지컬의 신화를 쓴 윤호진 연출 그리고 윤홍선 프로듀서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세계를 겨냥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호진 연출은요. 몽유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연출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동양적 미학과 첨단 무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 관객의 공감을 이끌 이 K뮤지컬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작품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0: 네. 연출 윤호진, 프로듀서는 윤홍선. 뭐 두 분이 형제 관계는 아니죠? 예, 상황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1: 네.
0: 전 세계 관객을 타겟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뮤지컬 몽유도원. 넘버 하나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도미 역을 맡은 김성식 배우와 아랑 역을 맡은 유리아 배우가 함께 부르는 그리고 그리며 듣겠습니다.

0: 야, 이게 음악에서도 뮤지컬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뮤지컬 영웅의 신화를 쓴또 오상준 작곡가가요,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의 조화를 통해서 동양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을 또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27곡의 넘버를 탄생시켰는데요. 동양의 리듬과 서양의 멜로디로 탄생된 이 새로운 한국의 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뮤지컬의 작법과 함께 판소리, 정가 등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반영됐고요.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적 멜로디가 유연하게 교차하면서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음악이 주가 되는 만큼 또 뮤지컬 배우와 더불어 정가 가객인 하윤주 그리고 소리꾼 정은혜, 윤재원 등을 캐스팅해서 우리 전통 음악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0: 소리꾼들도 캐스팅을 했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서양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우리의 전통 음악. 근데 이제 소리꾼은 제가 알겠는데요.
1: 네.
0: 정가 가객이라고 하니까 좀못 들어봤던 분들이기도 하고, 이게
1: 네.
0: 어떤 가수입니까?
1: 그렇죠. 이 정가가요,
0: 네.
1: 한국의 전통 성악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곡, 가사, 시조를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 주로 상류층인 궁중이나 양반 계급이 즐기던 노래로 청아하고 깔끔한 발성 그리고 절제된 소리가 특징입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고요. 보통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수를 가객이라고 하고 판소리나 창극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0: 이게 좀 다르군요.
1: 네, 이 작품에서 아주 영민하고 강단 있는 도미의 정혼자인 아랑역을 맡은 하윤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정체성인 한국적 미학을 상징하고 있고요. 동양적이고 아름다운 하윤주 배우의 목소리는 또 서양의 오케스트라 선율과 만나서 꿈속의 여인인 아랑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0: 이야,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엄청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유도원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백제왕 여경, 그러니까 계로왕인데요.
0: 네.
1: 이 계로왕이 꿈에서 본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 향실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왕비의 자리를 둘러싼 귀족들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사는 동안 어떤 여인도 곁에 두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이 또 무색하게 여경은 바깥 세상과 통하는 길마저 끊어진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마침내 꿈에서 본 여인 아랑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부족의 지도자인 도미와 혼인을 한 사이예요. 그럼에도 여경의 마음을 식을 줄 모르고 급기야 여경을 향한 충정의 눈이 먼 향실은 도미가 저지른 실수를 빌미로 해서 그와 아랑을 떼어놓을 덫을 놓습니다. 백제의 궁궐로 끌려간 도미와 아랑은 마음에 없는 말로 여경을 속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려고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경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0: 이들이 연기하는 걸 알아버렸군요.
1: 네, 그래서 최인호 작가는 이 설화에 대해서 나는 이와 같이 피처럼 절실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기를 우리 설화 속에서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0: 그 정도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였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미와 아랑의 사랑. 그 아랑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분노를 키우던 여경이 등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1: 네, 우선 연출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서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꿈속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공간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고요. 무대, 조명, 의상, 영상 등 모든 시각적 요소는 극 전체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인물의 내면과 극적 긴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백의 미와 상징적 표현은 또 공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하고 관객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관객이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면서 공연 전체를 한편의 꿈속 여정처럼 경험하도록 설계됐어요. 나아가 관객은 삶과 현실 또한 때로는 몽유임을 느끼면서 작품의 철학적 메시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공연 보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대를 채우는 영상이 있다고
1: 네,
0: 들었어요. 그 얘기를 많이
1: 맞아요.
0: 하시더라고요.
1: 네, 이 무대 디자인은요, 데스노트, 웃는 남은 남자, 드라큘라, 지킬앤하이드 등 수많은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 언어로 또 공연의 품격을 높인 이모셔널 시어터가 맡았습니다. 이모셔널 시어터는 오필령이라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 디렉터가 만든 회사인데요. 네. 이번 작품에서도 무대 위에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와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서 작품에 대한 몰입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묵 영상 디자인은 타경환 작가가 맡았는데요. 타경환 작가는 한지와 수묵으로 제작한 아트워크를 최첨단 영상 기술과 결합해서 무대 위에 한 폭의 신비로운 산수화로 구현을 해요. 이 수묵 애니메이션은 회화적 미 그리고 여백의 미를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그게 서정성을 강화하고 무대의 영상은 또 마치 눈앞에 산수화가 펼쳐지는 듯한 장관을 선사하면서 전통의 동양미 그리고 현대기술이 결합한 미디어 아트로 무대를 채웁니다. 영상은 단순한 시각효과를 넘어서 무대의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 기능하는데요. 장면마다 변화하는 영상은 또 공간을 확장하고 상황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거죠. 이를 통해 관객은 또 익숙한 무대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 세계를 체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양화를 감상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0: 딱 보면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그 뭔가 산수와 동양화가 이렇게 쫙
1: 네,
0: 그려지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동영상으로. 네. 이거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들 영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넘버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랑 역할을 맡은 우리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객 하윤주와 제사장 비아를 연기한 홍윤희가 부릅니다. 아, 달림이시여.

0: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유도원 또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재밌을까요?
1: 네, 의상 디자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 구름이 그린 달빛, 간신, 안시성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품에서 한국적이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진희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0: 아, 이게 한 분이 다
1: 네요.
0: 디자인을 한
1: 네,
0: 작품이었어요?
1: 그쵸.
0: 야, 어쩐지 엄청 한복들이 예뻤어요.
1: 그쵸. 그래서 몽유도원의 또 의상은 백제를 배경으로 한 서사를 기반으로 고대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동양적 미학을 섬세하게 담아냈거든요. 이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은 몽환적인 무대와 조화를 이루고요. 자수와 장신구는 감정과 상징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대 미학과 어우러진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의상은 캐릭터의 정체성과 감정 변화를 또 반영해서 섬세하게 설계가 됐어요. 여경은 검정, 금빛, 붉은색 등의 색채로 외로움과 상처, 집착을 표현하고요. 아랑은 복사꽃빛, 연청색, 은빛 등의 부드러운 색조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인한 면모를 강조합니다. 이 뮤지컬 몽유도원의 의상은 서사와 감정을 시각화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을 하면서 무대와 음악, 영상과 함께 작품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0: 네. 이 몽유도원에서 보신 분들이 바둑 두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도미와 여경이 바둑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검정돌과 흰돌로 나누어져서 각자 서로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듯 이제 그런 바둑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검정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집단을 구축한 상태로 다양한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렇게 음악과 장면에 가장 잘 맞는 춤을 선보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 무용 연출을 코레오그래피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뮤지컬 몽유도원에서 안무를 맡은 서병구 안무가는 한국의 전통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도 전통을 복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처음 여경의 꿈에 아랑이 등장하는 장면을 추는 부채춤, 이후 목지족 사람들이 추는 춤은 아리랑 춤 같은 민중의 춤이고요.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에는 궁중정제를 바탕으로 처용무, 춘행전과 같은 춤이 사용됩니다.
0: 네, 지금 잠깐 스포를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비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1: 그쵸,
0: 합니다.
1: 맞아요.
0: 악기면 악기, 배우면 배우, 무대면 무대, 또 안무까지 우리 전통 문화가 속속들이 배어 있는 그런 뮤지컬이군요.
1: 네. 최정상 배우들로 완성된 또이 캐스팅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백제여왕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 배우는 또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영웅, 레미제라블 등의 대작에서 또 무대를 장악하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특유의 압도적인 피지컬로 강인하고 위엄 있는 여경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은 역을 맡은 김주택 배우는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를 누비는 또 월드클래스 성악가이자 뮤지컬 배우로 팬텀싱어 2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바리톤 특유의 무게감으로 냉철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여경을 완성했어요.
0: 그런 여경과 맞서는 도미와 아랑은 누가 연기했습니까?
1: 네, 만족의 지도자 도미혁은요, 이충주와 김성식이

0: 맞는데요. 이충주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물랑루즈, 원스 등에서 보여준 아주 안정감 있는 연기와 노래로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도미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뮤지컬 에비타, 레미제라블, 레드북 등 다양한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김성식이란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또 이번 작품에서 아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깊은 내면 연기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하윤주와 더불어서 아랑을 연기하는 유리아라는 배우는요. 또 뮤지컬 에비타, 레드북, 맨피스 등 유수의 작품에서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배우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체적이고 강인한 아랑을 표현합니다.
1: 우리 박희아님께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어딜까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요소들도 다 좋긴 했는데 배우 민우 역시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여경이라는 인물의 질투 어린 광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악독한 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가진 굉장한 피지컬과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엄청 섬세하기도 해요. 여태까지 본 민우 배우의 작품 중에 저는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상 깊었어요.
1: 와, 정말입니까? 네. 예, 민우혁 씨는 뭐 예능도 또 음악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
0: 맞아요.
1: 또한 저희가 기대하고 봐야겠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뮤지컬 몽유도원. 벌써 해외 진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0: 네, 오는 8월부터 뉴욕 링컨 센터 데이비드 코크 극장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제작사 에이콤은 또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자리 잡겠다는 이제 다짐입니다. 실제로 명성황후, 영웅으로 한국적인 이야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여온 만큼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네요.
1: 네, 뮤지컬 몽유도원과 함께한 뮤지컬이 좋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서울에서 들려드린 음악 세상 오늘 순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여경역을 맡은 민우혁의 공허한 포옹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이었습니다.

0: 가네. 나 짐승처럼 사나.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lal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똑같은 커피라도요. 커피숍에서 마실 때와 집에 가지고 와서 마실 때는 느낌도 맛도 다릅니다. 아마도 커피숍의 분위기나 창밖 풍경이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만들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심했던 부부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0: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문탁의 3인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권태기의 연인이나 부부에게 전문가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배경을 바꾸어 보라는 조언이죠. 편안한 것과 지루한 것, 익숙해서 좋은 것과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변화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같은 사람도 좀 더 멋있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1: 맛있다.
2: 정말 맛있다.
3: 와, 환상적인 맛있다.
4: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3: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4: 뉴 매니지먼트.
1: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6: 화요일은 쉽니다.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8: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7: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8: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잠시 후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쿨의 아로하, 이어서 유엔입니다. 파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0: 우리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취향 확실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틀.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와 위스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대화 평론가도 나 이것만큼 세상에 무너져 이것만큼 아무리 어려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0: 예.
1: 저는 이렇게 글을 마감을 다 했거나 네. 뭔가 이렇게 한텀 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기면 예. 그냥 편의점에 가서 예. 그 바나나색 우유를 예. 하나씩 먹곤 하는데요.
0: 소화탕 이구나 그게 우리
1: 네.
0: 평론가만큼의
1: 그 빨대를 이렇게 예. 톡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요새는 그게 그 설탕을 안 넣은 제품도 나왔습니다.
0: 여러 맛도 있어요? 다른 맛도 있어요?
1: 네, 뭐 딸기 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 설탕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
0: 클래식이죠.
1: 아 그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0: 우리 이대화 평론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거군요. 예, 그 정도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뭐, 자주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자주 지켜가십시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뭡니까?
1: 1997년에 정말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고요.
0: 예.
1: 시청률 62.4%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0: 정말 그때 진짜 방송이 유일한 예, 엔터테인먼트였던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었죠.
1: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 최불암 씨. 네. 그 최불암 씨에게 4남매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들이 펼쳐 보이는 이제 좌충우돌 가족 드라마가 전체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배경이 영덕이죠?
1: 네. 어촌마을 영덕인데 아버지 최불암 씨와 함께 4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박상원 씨, 둘째가 차인표 씨,
0: 네.
1: 셋째가 서유정 씨, 넷째가 전 여기 출연하신지 몰랐어요. 송승헌 씨가 나옵니다.
0: 막내로 송승헌 씨가 나왔죠.
1: 네. 근데 첫째 박상원 씨 정도만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요. 막내 송승헌 씨는 툭하면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셋째인 서유정 씨는 딱 봐도 철이 없고요. 둘째 차인표 씨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0: 제일 한심한 게 사실 둘째 아들 차인표예요.
1: 맞아요.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도요. 다혈질입니다. 또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구식인 사람이어서
0: 예. 그러니까
1: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첫째 박상원이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수경 최진실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최진실 씨 이제 고생 모르고 자란 집
1: 그렇죠.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수경은 시댁이 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영덕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간 날 송승헌 씨는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쳐왔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엄청 거칠게 뭐라는 아버님을 또 보게 되고
0: 예비 시아버지를 본 거지.
1: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못하겠다.
0: 예.
1: 결혼을 막 뒤엎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처음 불거지는 문제는 살 집 때문입니다.
0: 예.
1: 이제 수경 부부가 신혼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수경의 이모 댁에 세를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랑 시댁 식구들이 이모가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덥석 잡아서 다 같이 그 집에 올라가서 몰려가 살게 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러면 신혼생활이랄게 둘만의 신혼생활은 끝난 거죠.
0: 졸지에 시집살이 하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심지어 챙겨야 할 식구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수경이 엄청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만 있으면 풋풋하고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최불암 씨 아버지가 겉으로는 투박해도 속에 정이 많은 겁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를 아유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너 힘들 텐데 이거 찬값에 보태라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0: 며느리한테요.
1: 네. 아버님도 쓰셔야죠. 그럼 아, 난 괜찮다. 난 차비랑 밥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며느리를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경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가족의 정이 대싹 튼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막내 송승헌은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생모를 찾는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중년의 로맨스다에서 화제였는데 그 아버지 최부람과 수경의 이모인 박원숙 씨와의 그 로맨스가 예. 시작이 돼서 아주 코믹한 이야기 들려줬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었죠.
0: 이 드라마 덕분에 아주 뭐 당시는 국민 팝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널널해진 팝이 있죠.
1: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곡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0: 네. 네,
1: 드라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됐는데
0: 원래 옛날 노래죠.
1: 그렇죠. 원래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근데 꾸준히 리메이크되면서 고전이 됐고요. 이 드라마에 삽입된 버전은 1973년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불렀던 버전인데 예. 바로 영화 레인맨에 삽입이 되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네, 그 레인맨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드라마에 다시 삽입되면서 한국에서 다시 유명해졌죠.
0: 함께 들을 곡은요?
1: 조혜리 씨가 부른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곡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대 그리고 나가 사운드트랙 앨범도 발표가 됐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멋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그윽한 재즈풍 발라드입니다.
0: 예.
1: 네. 약간 한국적인 가정사와 애틋하고 때로는 막 억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드라마에 이런 멋진 재즈 발라드가 들어가는 게 좀 재밌다 예.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그리고 조혜리의 노래입니다.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0: 조엘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아마 이 대사로 더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0: 알죠.
1: 네. 네. 한석규 씨가 그 제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캬바레에서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춤 배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0: 요즘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서울의 달. 1994년 작품
0: 서울의 달입니다.
1: 여기에서 바로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네. 이 음악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0: 참 서민들의 삶을 네. 훈훈하게 다룬 드라마였죠.
1: 네, 서울 달동네에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식 씨가 춘섭 역할을 했고요.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홍식,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지방에 살고 있던 친구 춘섭한테 네.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상경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였군요.
1: 저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최민식 씨가 그 서울역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이제 작정하고 네. 올라온 건데 홍식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돈 다 빼앗고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자동차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춘섭 씨한테 이제 걸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돈 구워서 자기 빚 갚은 다음에 잠적했군요.
1: 네. 그래서 춘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너 옆에서 같이 살 거다.
0: 네.
1: 그렇게 선언하고 두 친구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였군요.
1: 네. 근데 홍식은 딱히 건실한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아볼까 이런 고민 중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제 좋은 말로 사교 댄스계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쪽의 전설로 불렸는데 지금은 종종 이제 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밀린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 춤을 가르쳐달라면서 사정합니다.
0: 예.
1: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춤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왜냐? 속칭 제비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때 배우는 그 기초 스텝이 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경부선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선 스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춤꾼으로 발전해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타임에 작업을 거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문 꽃뱀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지갑과 옷이 오히려 털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 털린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 트렁크 팬티라고 네. 하나요? 이거 하나만 입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조금만 입고요?
1: 네, 한석규 씨가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이런 설정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얘기하고
0: 와,
1: 싶어서
0: 그런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1: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0: 이 드라마와 정말 찰떡궁합인 노래가 있었죠. 장철웅의 서울이곳은요.
1: 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약간 노래도 약간 포크 분위기도 나고요.
1: 좀 진지한 느낌이 예. 나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았던 당시 서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어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로 장철웅 씨가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섭외가 막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음악 공부하겠다.
0: 우와.
1: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0: 소신파였군요.
1: 아, 그러게요.
0: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울 이곳은이지만 예. 극중의 코믹한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춘섭은 예.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영숙 채시라 씨가 나오는데 짝사랑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시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우 춘섭 씨가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뭐 이런 거죠. 어, 하루에 연탄 몇 장 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2: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1: 그렇죠.
2: 예.
1: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도 예. 않고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니까 서럽죠. 하루는 영숙 씨한테 무시를 받고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는데 네. 그때 막 이상한 엉터리 춤을 추면서 김원국 씨의 59년 왕십리를 부릅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그러면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이어서 김은국이 부릅니다. 59년 왕십리.

0: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과 김은국의 59년 왕십리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전 드라마 이야기 듣고 노래 또 듣다 보니까 이 최민식과 한석규랑 이 대배우를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1: 아 정말 그 젊은 시절 영상 다시 보니까 야 정말 세월이 네. 네, 오래 흘렀더라고요.
0: 대배우입니다.
1: 네.
0: 자 완벽한 토요일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1: 당시에 소재가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1994년 폴리스 준비를 했고요.
0: 폴리스요?
1: 네. 만화가 이연세 씨의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 그렇죠. 엘리트 경찰 혜성과 어느 범죄 조직의 끈질긴 악연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0: 폴리스. 어떤 내용이었나요?
1: 네.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주인공 혜성은 경찰대학에서 손꼽히는 인재입니다. 후배들이 한 몸에 동경과 존경을 보낼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인재인데요. 네. 어느 날 인질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멋진 돌려차기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카메라도 있었던 거죠. 네. 공공장소 인질극이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0: 네.
1: 네. 이제 그만큼 승승장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자기가 일망타진했던 그 상대 범죄 조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혜성과 그리고 결혼한 혜성의 아내를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계획이 결국 성사가 됐고요. 혜성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혜성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고행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0: 아, 경찰을 그만뒀었군요.
1: 네. 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 조직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또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끈질긴 조직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 막 해외 가서 뭐 액션 막 이런 거 만들고 엄청 화려한 드라마가 예. 많습니다만 1994년만 하더라도요. TV에 총 쏘는 씬만 나와도 화려하다 그랬어요.
0: 그랬었죠. 예.
1: 네, 막 차량 폭파되고 예. 막 이런 거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습니다.
0: 저는 이 폴리스가 엄청나게 인기라는 것을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본 것이 저 94년대 군대 있었거든요.
1: 아이고.
0: 보고 싶은데 이거 밤에 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하잖아요.
1: 네, TV 시청 낮에나 네. 뭐 주말에만 할 수 있죠.
0: 예.
1: 네.
0: 이병헌의 거의 뭐 여러 출세작 중에 또 하나였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이병헌 씨가 이 뭐 그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드라마 주제곡은 엄청 유명했어요.
1: 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곡이고요. 손성훈 씨가 불렀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만약에 그 시절을 사셨다면 듣자마자 아, 이 노래 하고 금방 아실 만한
0: 네, 손성훈 씨의 거친 보컬이 또 네. 잘 어울렸거든요.
1: 이제 원래 락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솔로 음악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커다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와, 이 노래는 정말 그 허스키한 보컬, 락적인 창법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는다. 전과 넌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라고 되어 있는데
0: 마라 같은 가사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네, 끊임없이 네. 내 가슴 속에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0: 그러면 드라마 폴리스 가운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폴리스에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듣고 왔습니다. 절은주님께서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느긋하게 아점 중입니다. 아점하고 출근 전에 한의원 다녀오려고요.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인지 주의력이 떨어졌나 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모두 의자 안고 일어설 때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불편하신 분들 도우시다가 우리 도움 받으실 뻔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등받이 없는 의자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주님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겠고요. 쾌차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좋습니다. 흐린 날엔 마음 편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 든든한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분주한 5월. 하지만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이렇게 토닥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월 첫 일요일이에요. 나뭇잎이 더욱 싱싱해지고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상쾌한 쉼표 하나 찍고 가는 2시간 함께 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칵테일. 아이고 이름도 예쁘고 이렇게 날씨도 말이죠. 맑은 날과 흐린 날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모두가 이렇게 살짝 섞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박혜경의 고백. 고미모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혜경 노래는 3897번으로도 보내주셨네요. SG 워너비 그리고 박승화가 같이 부른 사랑해 안순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모든 화음 부분이 저예요. 제 목소리 도드라지게 안 나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한 주인데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휴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쵸? 0570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뵈러 한번 가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런 모습 우리 부모님들도 원하고 계신 거겠죠? 화이팅입니다! 3970번으로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일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욕 갔다가 부추 사가지고 와서 부추전 해먹었어요.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 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오늘 같은 날 부추전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천선녀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변진섭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오늘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 씨, 배상진 씨, 남보현 씨, 허경훈 씨, 곽상기 씨. 더 많이 계신데 다 소개 못 해드렸네요. 표희순 씨, 시골에 가서 가시오가 핀 나물이며 엄나무 순을 연한 걸로 따왔는데 그래도 쓴맛이 나서 난감하네요.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쉬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게 전혀 모르겠네, 저는. 3945번, 두 번의 고백을 했는데요. 그냥 친구로 남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잘 살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보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쁜 모습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신 거죠, 뭐. 그게 후회가 덜 되는 거겠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 이것도 멋진 모습일 듯 합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이 노래는 7129, 유성필 씨,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손디아 어른 황은정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대겸 씨인데요. 우리 부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야, 그야말로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계시네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주신 남편의 모습. 아유,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박형숙 씨, 400페이지가 넘는 주식 관련 책 두 권을 대출해서 열심히 정리하면서 공부했는데요. 60 넘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에이, 그냥 꽃 구경 다니고 음악 들으며 놀아야겠어요. 결정하신 거예요? 아이, 그러시죠. 그러다가 또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양승진 씨, 밀가루 안 들어가는 파전을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라이스페이퍼, 쪽파, 계란, 게맛살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용 파전 완성. 동영상 보고 해봤는데 쉽고 맛도 좋아요. 그래요? 야, 일단 영양 만점이겠네요. 파전 드시면서 노래도 감상하시죠. 근데 이게 밀가루가 없는 파전 맛, 그 맛이 어떨까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혜은이 씨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남영란 씨가 신청하셨어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5943번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저희 처제가 김광진 씨의 팬이에요. 미국에서 5년 만에 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김광진 씨 노래 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김광진 씨 요즘 정말 공연계의 블루칩이에요. 그만큼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고 같이 한번 공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대표적인 노래가 편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김광진 씨의 편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블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시애틀 메디컬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3: 타코마 우블링.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일교차가 심할 때 여러분 아시죠?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방실이 서울 탱고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업무 연락을 받으면 쉬면서도 근무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프랑스에는요, 휴일에 일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법안이 통과된 호주는 고용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주말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각자의 일과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휴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또 이 연휴를 누릴 의미는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니까요. 주말에 보여드리는 이종욱의 엔돌핀 사연과에 출발합니다.

0: 네, 활기찬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열차 주말열차 이혜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5월 1일이 이 노동절이죠. 레이버데이에서 세계 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다 이 공휴일이죠. 한국도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국은 5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이렇게 넘어갔죠. 5월 1일은 법적으로 이제 노동절은 아니고 미국은 이제 9월 1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또 충성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날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노동절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열린 8시간 노동제 요구 파업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 정부는 이날이 급진적인 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노동절은 9월로 옮겼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자,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 자, 이번 주말에 좋은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5: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6: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7: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8: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7: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8: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9: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10: Talk to me. Speak with me.
11: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2: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갤럽에 제대로 된 한 직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현재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 논스톱 댄스가입니다. 예, 이 5월입니다. 4월만 하더라도 뭐 눈까지 왔었나요? 이상 기온인데요. 하지만 이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답게 화창한 올해 첫 번째 주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이번 주말 뭐 80도대까지 오르면서 바로 또 여름으로 갈 듯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또 일교차는 또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해가 길어진 만큼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나만의 그런 특별한 여가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또 운동할 시간 있죠? 스트레스도 풀고 네, 신나는 댄스 리믹스 음악과 함께 몸을 흔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경태 1년 365일 해랑이 모르시나요? 이태연 사랑의 아기.

가수 최수호가 2026 K-트롯 그랜드 어즈에서 본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트로트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예, 최수호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열린 2026 K-트롯 그랜드 어즈에서 탑10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자리인데요. 최수호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본상을 거머쥐면서 뜨거운 인기를 확인시켰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든 최수호는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갑작스러운 수상에 소감을 미쳐 준비하지 못했지만 무대에 오르니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문을 뗐습니다. 특히 공식 팬덤 수상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다 수상사 덕분이며 항상 겸손하고 끝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진심 어린 팬들한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뿐 아니라 화려한 무대로 시상식의 열기를 더했는데요. 남편의 님과 함께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축제의 막을 올린 그는 미니 1집 타이틀곡 끝까지 간다와 2집 큰 거운다를 연달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현역광에서 호흡을 맞췄던 가수 한유와 함께 합동 콘서트 플라이 위드를 5월 24일부터 25일 시작으로 해서 또 6월 고향 안음누리 대구 천마파트센터로 차례로 개최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임영웅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음원제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임영웅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138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13일 누적 137억을 기록하면서 멜론 역대 아티스트 누적 재생 1위에 오른 지 약 18일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2주 넘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스트리밍을 추구하면서 매서운 흥행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임영웅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 이상 아티스트들에게 부여되는 멜론 다이아 클럽 내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타 아티스트들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고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이 전세계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면 음원, 뭐 여러 가지 콘서트면 콘서트. 자, 올해에도 많이 또 콘서트가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인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0: 네, 최소의 큰 거 온다 였습니다. 써주신 곡, 임영웅의 우리들의 브루스였습니다. 네,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죠. 엔돌핀, 네, 서인 가수요, 함께 오십니다. 4시 32분인데요. 전화를 말씀 듣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5: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4: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맞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5: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라벨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라벨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페드러웨이 워싱턴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누구나 무명 시절은 있기 마련이고 터닝 포인트도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낸 레전드 가수들 역시 인생을 바꾼 족족을 남긴 자신만의 인생곡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죠. 단 한두 곡의 히트곡을 낸 가수들이라면 더욱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수 본인은 물론 가요계와 팬들이 인정하는 자타공인 인생곡 오늘도 조명해봅니다.

자, 오늘의 인생곡 주인공은 조항주의 노래 고맙소 준비해봤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조항주 하게 되면은 이 78년도에 그룹 사운드입니다. 서기 1999년에 리드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대중의 빛은 그렇게 보기까지는 무려 34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 옷가게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1997년 남자라는 이유로가 뒤늦게 히트를 하면서 중년들의 아이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후에 거짓말, 뭐 만약에 등을 잇따라 히트하면서 독보적인 감성 트로트 대가가 돼버리죠. 네, 오늘 준비한 이 고맙소는요, 원래 2017년 발표된 곡으로 조항주가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한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항주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나 한국에 홀로 돌아와서 무명 생활을 할 때도 이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앞길을 막거나 보채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당신은 노래할 때 가장 멋지다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조항주는 성공한 후에도 아내를 방송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요. 자, 이것은 연예인의 아내로 겪어야 될 불편함을 배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이라는 구절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죠. 이 나이 못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못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예, 저항주의 고맙소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때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16년 6월 발매된 정규앨범 기다림 무언의 타이틀곡으로 인생의 순리와 희망을 담아낸 서정적인 곡입니다. 가사 가운데 나체할 때는 나체하고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야지라는 구절처럼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현재의 고난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추억이 되고 때가 되면 웃는 날이 온다는 긍정적인 위로를 건네는 말입니다. 자, 추가열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는데요. 조항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철학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중장년층에게 큰 공감을 준 그런 노래인데 들어보시죠.

네, 5월 첫째 주 주말에 보내드렸던 엔돌핀 사연과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치안이 부르는 파이팅 준비했고요. 전 또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Puyallup과 AM 1230 KWYZ Everett에서 정식 허가되어 Federal Way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3: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하늘을 여는 소리, 라디오 한국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저희 라디오 한국은 빠르고 공정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AM 종합편성 채널로 퓨얼랍에서 1450kHz로 그리고 에버렛에서 1230k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국은 페더럴 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1997년 FC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방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 광고 책임자는 사장 서정자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 한국 영원하리라.
1: 15만 한인들의 소리 라디오 한국 AM 1450 AM 1230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개울가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징검돌 하나를 딛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돌까지의 거리를 가늠한 뒤에 성큼 뛰어서 건너야 하지요. 5월 1일 노동절부터 주말을 지나 내일 어린이날까지 휴일과 휴일 사이에 놓인 오늘이 마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놓인 징검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나서 오늘만 보내면 또 쉬는 날이라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시겠지만요. 이런 날일수록 호흡을 잘 고르고 다리에 힘을 모아야겠지요. 장현의 노래입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네, 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수필 감탄과 연민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들어 산을 바라보면 연두, 초록, 마구 번지는 사이로 삼벚꽃, 철쭉꽃, 조파꽃이 펑펑 제 황홀을 터뜨린다. 발자국 옮겨 들길을 걸으면 보리밭 서리서리 물결치는 그 곁에 자운형, 민들레, 제비꽃은 또 꽃소를 놓고 어느 담장 안을 들여다본들 영산홍, 금낭화, 홍도와 한무더기 피지 않은 집이 없다. 산 벚꽃의 휘황함이요, 철쭉꽃의 정열이요, 조팝꽃의 떨림이라 했던가. 민들레의 미소요, 자운형의 유혹이요, 제비꽃의 교태라고 했던가. 무릇 영산홍의 출중함과 금낭화의 붉은 입술과 홍도화의 관능을 보아라. 그 색깔과 향기의 길에 한 번쯤 푹 빠져본다 한들 누가 나무랄 쏜가. 친구 중에 유난히 감탄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들길을 걷거나 산행을 하다가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열려 곧잘 탄성을 바라곤 한다. 이것 봐, 이것 봐. 이 제비꽃은 보라색인데 저건 또 흰색이야. 어쩜 이렇게 한 종류면서 이렇게 각기 독특한 색을 가졌을까? 길섭의 작은 꽃 하나를 보고 이토록 감탄할 줄 알고 동백꽃 꿀을 따는 동박새와 살록 맑은 계곡의 산천어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적어도 생의 환멸이나 권태를 느낄 틈이 없을 것이다. 감탄이란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칭찬의 감정이다. 메마르고 닫힌 세상의 꽃이나 초록 같은 것이 바로 감탄이다. 이것만 있다면 초라한 일상을 신의 나날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정선의 노래 꽃이야기.

네,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딜까요? 예나 지금이나 단연 놀이공원이겠죠? 이맘때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여서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인내심이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7, 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다녀온 게 큰 자랑거리였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놀이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제51회 어린이날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예전에 순명항우에 능이 있던 자리이자 한때는 골프장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했지요. 당시엔 단순히 공원 하나가 문을 연 정도가 아닌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 흔해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어린이를 이름에 내걸고 큰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지요. 물론 당시에도 창경원이 가족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공간이란 점에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개장 첫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에 떠밀려 다니다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이 속출하면서 개장 첫날에만 미아보호소에서 부모를 찾은 아이가 3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하지요. 그 인기는 금방 식지 않았고 해마다 어린이날 즈음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는데요. 1977년도 어린이날엔 하루 입장객이 무려 73만 5천 명이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장이,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그리고 이 시스터즈의 제니의 추억.

이 시스터즈가 노래한 제니의 추억까지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앞에 들으신 곡들 산울림의 개구장이,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그리고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최고의 어린이 놀이공원이었던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참 많은데요. 놀이공원 나들이지만 아버지들 옷차림이 양복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오는 게 온 가족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오는 특별한 행사 같았지요. 어린이 대공원의 놀이기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청룡열차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롤러코스터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그 무시무시한 속도와 회전 반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쏜살같이 떨어져 내려오던 그 짜릿함.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번 타고 나면 또 타고 싶어서 줄을 서게 만드는 마법의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어린이들의 소원 중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타는 게 항상 들어있었지요. 그렇게 사랑받던 1세대 롤러코스터인 청룡열차는 1984년 360도 회전하는 88열차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시간이 흘러 2010년에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면서 청룡열차란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됐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철거되고 패밀리코스터라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기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크게 분류하자면 놀이공원과 동식물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동물원도 아이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지요. 코끼리, 원숭이, 사자와 호랑이까지 책에서나 보던 커다란 맹수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니 한번 들어가면 아이들의 눈과 발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국적인 유리온실로 꾸며진 식물원은 1973년 개장 때부터 반세기 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유리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은 훈훈한 공기와 함께 흙냄새, 풀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곳곳에 만들어진 식물원에서 이국적인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야자수나 바나나나무, 거대한 선인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서순암과 청일의 동물농장, 유리 시스터즈의 꿈나무, 동그라미의 별처럼 아름답게, 네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노래인데 곡 들어봤습니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서순환과 정일의 동물농장 그리고 유리 시스터즈의 꿈나무. 방금 들으신 곡은 별처럼 아름답게 동그라미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소풍과 사생대회의 단골 명소였습니다. 봄, 가을철이면 공원 곳곳에 돗자리가 깔렸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사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고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생대회에 출품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단체로 모여서 공원 한가운데 우뚝 솟은 팔각당이나 거대한 분수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됐지요. 공원 전속 사진사들이 큼직한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주는 풍경이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의 낙원 같았던 어린이 대공원은 2006년 공원 입장료가 무료화되면서 누구나 가볍게 찾아올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물론 놀이동산은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지만 동물원과 식물원은 무료로 구경할 수 있게 됐지요. 특히 개장 50년을 넘기면서 최근에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생대회의 단골 배경이었던 팔각당은 이제 북카페와 실내 놀이터, 전시관을 품고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변신했고 원숭이와 물개쇼를 하던 동물 공연장 자리는 연극과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쩌면 50여 년 전 양복 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곳에 놀러왔던 꼬마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 혹은 손주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새로운 감회로 이곳을 구경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5월의 햇살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다섯 손가락의 풍선, 이상은의 담다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네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5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국교생 책가방 평균 무게 4kg. 우리나라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평균 4kg 이상의 무거운 책가방을 갖고 다니며 고학년 중에는 6kg 이상의

땅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6kg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그 시절 가방 내용물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지요. 일단 네모난 가방 자체가 무거웠고 교과서의 준비물들, 미술 수업 있으면 크레파스나 물감, 뭐 철학 세트 같은 것도 있었겠고 거기에 도시락 통도 무거웠지요. 양은 도시락에 보온병에 신발 주머니까지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가방을 보면 참 가볍고 실용적이던데 학교에 사물함이 다 있어서 무거운 책은 거기 두고 다니고요. 급식이 나오니까 도시락이나 보온병을 챙길 일도 없겠지요. 아이들 어깨가 가벼워진 만큼 학교 가는 발걸음과 마음도 그만큼 가볍고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연의 노래입니다. 자주색 가방.

자주색 가방 방주연의 노래였습니다. 자,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이제 자연의 빛이 한층 더 진한 초록으로 변해가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니까 어찌 보면 가정의 달 5월의 하이라이트 같은 주간입니다. 지치지 않게 체력 보충 잘 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홍민의 석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lal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추억의 가요 톱10. 1995년 10월 넷째 주 가요 톱10입니다. 먼저 1위 REF 상식.

것 같다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1996년 3월 첫째 주 가요 톱10입니다. 먼저 3위 김정민 마지막 약속.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원작 이두원, 극본 김민수, 연출 김현미, 오진홍 이승훈.

0: 더워. 가을이라더니 더 더운 것 같네. 아, 찬물이라도 한 컵 마시고 와. 그러다 안 자고 있으면? 안 자고 있어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이씨, 보기 싫어 죽겠구만.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1: 중학생이 된 그 해, 그 무렵, 그날. 다행히도 엄마와 오진홍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그래도 깨지는 않겠네. 그런 날은 괜히 거실에서 구르기도 TV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이씨, 중학생 딸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불륜 커플은 없을 거야. 그리곤 침대역 협탁에서 충전 중인 엄마와 오진홍의 핸드폰을 챙겨나갔다.

0: 제가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어요.
1: 사귀고 있다고 해야 했나? 잠시 후회했으나 문자는 이미 발송되었다.
2: 아, 그럼 그 아저씨 부인은 너희 엄마가 문자 보낸 줄 알겠네? 제가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1: 응?
2: 야, 갑자기 왜 그런 짓을 하기로 한 거야?
1: 그냥 다들 엿먹어라.

0: 여자 중고등학교 저기부터
1: 박, 이렇게 박수 씨. 올라... 예? 제가 알기로 그쪽 더 이상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해결하세요. 답답하네.
0: 이쪽이라고?
1: 네네.
2: 제가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어요.
3: 8년 전 문자를 받았을 때 누가 뭐래도 나는 분명 임신 중이었다. 틀림없는 임신이었다.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문자를 받고 하혈을 냈다.
4: 아이가 어떻게 된 건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5: 어째서 임신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4: 아니에요. 임신 틀림없어요. 혹시 아이가 잘못돼서 그러시는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저한테...
5: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에 잘못될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혈은 생리가 시작된 겁니다. 테스트기 안 해보셨어요?
4: 입덧이 끝나면 사서 해볼 생각이었어요.
5: 사실 환자분은 이제 천천히 완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45살이 넘어가야...
4: 상상임신인가요? 그럼 내가 느낀 건 상상임신의 증상인가요?
5: 유감입니다.

0: 당신이랑 연보라로 죽일 거야? 빛도 보지 못하고 갔어.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 어? 그건 불공평하니까. 어떡하겠냐고. 죽여버려야지. 너가 내 애를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버릴 거야. 죽이고 말 거야. 죽이고 말 거야. 죽이고 말 거야.
1: 학교 시간에 맞춰 연보라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갔다.
2: 빨간 승용차 한 대가 거칠게 앞을 가로막고 섰다.
0: 지민이니? 난 엄마 친구야. 지민이 데려오라고 엄마 급한 부탁받고 왔거든.
2: 거짓말하지 말아요. 생전 학교에 온 적도 없는 엄마가 사전 고지도 없이 친구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0: 못 믿겠니?
2: 그리고 나 아줌마 얼굴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주변 이모들한테 보여줄 때 사진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0: 허인회.
2: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0: 아, 아니 하지마 하지마. 전화하지마 제발.
2: 왜요?
0: 그냥 좀 가면 안 되겠니? 가자. 나랑 같이 가자고. 어?
2: 알았어요.
0: 정말이니?
2: 허인의 눈은 충혈되어 부어오른 상태였다. 차에 타면 분명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지만 차문을 열었다.

0: 엄마는 오진홍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여자랑 사냐는 말을 끄집어내길 좋아했다. 정말 저렇게 생긴 여자랑은 살 수가 없는 걸까? 운전하는 허인애의 얼굴을 한참 동안 곰곰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 색깔처럼 붉고 형형했으며 절박하게 타고 있었다.
1: 왜?
0: 뭐요?
1: 계속 보고 있잖아.
0: 아니에요.
2: 지민은 예뻤다. 그리고 지민의 콧날과 턱이 남편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쩜 아이가 남편의 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가 마음에 들었음에도 내내 아이를 없앨 생각을 했다.

0: 내가 자란 동네로 갈 거야. 그곳엔 야산이 있어.
1: 가면 밤이 되겠네요.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0: 그래도 산에 올라갈 거야.
1: 거기서 절 죽이려는 거죠.
0: 꿈이 뭐니?
1: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할 말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관심도 없으면서.
0: 꿈이 뭐냐고. 내가 널 죽여선 안 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꿈이 뭐냔 말이야.
1: 저를 죽일 거잖아요. 제가 뭐가 되고 싶든 말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든 말든, 어차피 다 무시하고 죽일 생각이잖아요. 그럴 생각으로 찾아온 거 아니었어요?

0: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도망치지 마.
1: 웃기시네.
0: 아줌마는요?

0: 아니?
1: 아니에요.
0: 그래, 자면 안 돼. 추울 때 자면 큰일 나. 어릴 때 벌거벗겨진 채 산을 헤맸어. 그 기억이 너무 춥고 끔찍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런데 너에게 가장 무서운 짓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자 여기만 떠올랐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
1: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0: 맞아. 그때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나랑 너랑 달랐어. 죽기 때문이 아니라 화가 나 산을 태우고 싶어서 불을 피웠어. 하지만 불을 피우지 못했지.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1: 제 꿈은 코미디언이에요. 그날 문득 엄마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납치범이었지만 허인애를 꼭 끌어안음으로써 추위를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었다.
0: 떨고 있는 아이를 지민을 안고서야 내가 했던 게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따뜻하구나. 살아있는 걸 안는다는 것.

0: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가지 않겠습니다. 오준홍과 연모하는 것 믿습니다. 그들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발, 제발, 이 아이만 병원에 갈 때까지만 열이도 오르지 않게, 더 아프지 않게.
1: 기도는 이루어졌다.
2: 천만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3: 네.
4: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고 허윈애는 사라지고 없었다. 언제 잠들었지? 어떻게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 어디로 갔을까?

0: 그렇게 사라졌던 아줌마는 허인에는 떡값을 뜯어가기 위해 8년 만에 찾아왔고.
1: 혹시 떡값이요? 그래, 떡값!
0: 내가 자신이 납치한 연보라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곤 뒷걸음치기 바빴다. 그리고 8년 전 엄마와 허인의 사이에 오진홍이 공통으로 놓였다면 이번에는 수영 강사 조우경이 있었다.
1: 여기 핸드폰 속 여자 모르시겠어요?
2: 제가 가르친 회원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1: 이름은 연보라. 기억이 없으세요?
2: 글쎄요, 나중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네요.
0: 알면 알수록 그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고, 시작된 미행은 일주일이 넘어갔다.
1: 저 차는 뭐야? 지금 체육센터 안에는 조경밖에 없는데? 조우경은 저 여자들을 기다리고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과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보내드리는 국민체조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국민체조와 함께 건강하고 알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첩 대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왔어.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
1: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퓨알럿과 AM 1230 KWYZ 에버릿에서 정식 허가되어 페드로웨이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르던 미 해군 호위함을 향해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미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휴전 위반을 거론하며 반발한 만큼 언제든 공습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하는 에너지 운송 통로도 아라비아 반도 아래 홍해 항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선도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곳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라디오 한국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와 인터넷, 셀폰 어플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진행자 이정욱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피셋사운드 지역 날씨는 대부분 해가 나겠으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 55도가 되겠으며 현재 기온은 57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5시 45분에 떴으며 저녁 해전 시각은 오후 8시 25분입니다.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오르던 미 해군 호위함을 향해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언론에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답변을 받았다며 검토를 마치면 답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요청에 따라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시간 오늘 오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무 잘못 없는 희생자, 즉 선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을 방해하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트럼프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선박 구출에 성공한다면 배와 선원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는 이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유가 안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도 호르무즈에 접근하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새 통제선은 오만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영해 일부까지 폭넓게 통제 구역에 포함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제3국 선박 구출 프로젝트에 맞서 봉쇄 범위를 더 넓힌 겁니다. 이란군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 한 척에 미사일 두 발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군은 해군의 단호한 경고 조치로 미 해군 구축함의 해협 진입이 저지됐다고 밝혔는데 미군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1: 네, 이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대해서 이 미군은 사실 무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팩트체크를 올려 미 해군 군함은 단 한 척도 피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관리를 인용해서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막기 위해 이란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세계 각국의 유조선과 화물선 등 약 2,000척이 갇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구상대로 이 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곽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오늘자 호르무즈 해협 주변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은 점처럼 표시된 게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해 바다 위에 멈춰선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박들입니다. 현재 발이 묶인 선박은 우리 배 26척을 포함해 약 2,000척,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2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면서 시작된 이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3: 양측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해협 재개방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협 바깥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배를 막는 이른바 역봉쇄를 시작했죠. 이후 레바논 휴전을 계기로 해협을 열겠다는 이란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은 역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대는 다시 꺾였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자행한 선박 공격만 20건 넘게 발생하며 전쟁 전 하루 130여 척이던 통행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허가를 받은 배만 캐슘섬과 라라크섬 인근 이란해 안에 바짝 붙은 좁은 항로로 다닙니다. 기존 항로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해놓고 위험구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2: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은 진척이 없고 큰 군함은 침몰당했어도 모기함대로 불리는 소형 고속정을 동원한 이란 해군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물론 이란이 공격해오면 미군은 무장 헬리콥터와 공중 해상 드론으로 이란의 소형배를 제압하거나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교전이 벌어지는 거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에 나설 상선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란의 안전보장이 선박 구출에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었던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외부로부터 피격된 걸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한국 정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HMM 구현대 상선 소속 선박 한 척이 외부에 충격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한국 주요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것이 의도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유실된 기뢰에 의한 것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명을 포함해 외국인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지만 모두 무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휴전 위반을 거론하면서 반발한 만큼 언제든지 공습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데요. 설령 이 항행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치솟는 보험료 등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 안에 고립된 선박들은 오늘 새벽까지도 이란 혁명 수비대의 경고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이란은 호르무즈 입구 쪽에 대기 중인 선박들을 해협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묘박 중인 선박들도 앵커 빼서 두바이 앵커리지로 막 들어가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공격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
5: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을 밝혔지만 선원들은 반복되는 희망 고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했다가 결국에 뭐 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건 그겁니다.
5: 선사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정부로부터 설명도 듣지 못해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8: 이런 거에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선사들은 궁금한 거고요.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보겠다라고 하는데
5: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개별 선사들이 부담한 금액은 현지 인원 체류비와 보험료 등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9: 네, 지금 수부터 버티고 있죠. 무조건 버티는 거 아니면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난감한 상황.
5: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선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What makes us happy? Being healthy? Protecting the planet? Respecting others? It's these and the rest of the 21 precepts in the Way to Happiness bookle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닛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뉴스 초대석. 뉴스 초대석. 오늘은 이민법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디민 변호사를 뉴스에 초대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1: 오늘은 종교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종교 이민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특별 조사 결과, 종교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신분 유지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허위 케이스가 무려 33%나 되었고, 조사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현장 실사, 그리고 추가 서류 요청, 그리고 서류 수속 기간 지연 등이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0: 네.
1: 특별 조사 결과 이후 이민국은 모든 종교 케이스와 이제 비슷한 케이스에게 현장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이제 충분하지 못한 인력 때문에 케이스 지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충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현재 그 이민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급행으로 시현됐던 종교 비자 그 R1 케이스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1: 네, 승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조차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역자들 물론 종교 관련 기관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0: 네, 그러면은 이 종교 이민 외에 어떤 다른 옵션 같은 건 없을까요?
1: 상황에 따라 R1이나 360이 아닌 다른 일반 취업 캐러고리를 아시는 것도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취업 이민 2순위는 이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학사 학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자는 이제 취업 이민 2순위 해당으로 이제 네. 일반 취업 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이게 모든 사역자분들한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1: 네,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석사 학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경력 증명이 된다면 일반 취업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의 현장 실사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취업 이민 시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1: 취업 2순위도 케이스마다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Master of Divinity나 Theology를 소지한 성직자라 하더라도 Accreditation이 없는 학교에서의 학위는 취업 이민 2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스폰서와 종교단체의 자격 조건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도 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H1B 전문직 취업비자도 이제 R1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자격 조건을 갖춰 종교단체들이 이제 종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H1B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1과 H1B의 기준이 다름으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 R1하고 H1B의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H1B는 통상적으로 현장 실사가 없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0: 네.
1: 현장 실사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승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1인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현장 실사가 이미 이루어진 케이스에만 해당이 되고요. H1B는 추가 서류 요청이 없다면 급행을 통해 2주 안에 승인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이 R1의 경우는 신청의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도 2년간 이 같은 종교단체에 속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1: 네네. R1 조건 중에 하나가 같은 디노미네이션의 멤버였다라는 거를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2년과 같은 종교 단체에 속해 있었다, 멤버였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고요.
0: 네.
1: 하지만 H1B는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디노미네이션을 옮기신다 하더라도 H1B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H1B의 경우에는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이제 전문직의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받으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R1보다 고용단체의 페이가 부담될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요즘 H1B 접수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 네.
1: 그것 또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종교단체에서 H1B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크레디션이 없는 학교에서 학위를 보유하시는 분들 또한 종교직 사역자분들에게 H1B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꼭 종교직을 종사하신다고 해도 꼭 종교 이 카테고리만을 고집할 이유는 또 없는 거겠죠?
1: 네네네. 다른 취업 이민 범위와 이제 취업 비자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길 권하고요. 개개인의 상황과 종교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이제 진로 결정 후 케이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또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1: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53-584-1369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뉴스 초대석은 카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 종교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상담 전화는 253-584-1369, 584-136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ewswide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잠시 후 지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5: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뉴스에 대해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입니다. 시애틀 공립학교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K-12,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전 학생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지침을 공식 시행합니다. 자, 이번 조치는 기존의 개별 학교별로 운영되던 규칙을 교육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확대 적용한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연구 결과 휴대전화를 멀리할 때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하고 교실 내 소란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 공립학교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5개 학교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먼저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는 등교 시점부터 학교 시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이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새벽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어린이가 총상을 입고 하버뷰 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됐다고 메이슨 카운티 보안관실이 발표했습니다. 메이슨 카운티 비상 연락망에 따르면 5월 3일 오전 3시 30분경 한 아버지로부터 긴박한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주행 중이던 자신의 차량이 총격을 받았으며 차에 타고 있던 자녀가 총에 맞아 현재 메이슨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후 상태가 위중하며 시애틀 하버뷰 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보안관실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수사당국이 일요일 새벽 보안관 대리인과의 총격전 직후 현장을 탈출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경무력 조사팀에 따르면 사건은 일요일 오전 2시경 타코마 72번가의 동쪽과 9번가의 코트 동쪽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안관 대리인들은 차량 안에서 몸을 가두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2급 폭행, 경찰 도주, 보호관찰 도주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네, 용의자 신원은 스칼러 켄트럴로 공개가 됐는데 켄트럴은 2024년 주행 중 총격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서 징역 1년과 18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면서 워싱턴주 교정국으로부터 보호관찰 탈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보안관 대리인들이 현장에 출동한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지만 켄트렐은 현장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면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0: 뉴스웨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입니다. 잠시 후 SBS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2: 퓨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알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3: 지금
4: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은 14일과 15일에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29, 30 이틀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본투표를 30일 앞둔 오늘 8시 뉴스는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4%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7: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1, 국민의힘 오세훈 34%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소수점까지 따져 7.6%포인트로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즉 7%포인트를 벗어나 있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1, 개혁신당 김정철 1,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SBS의 2월 설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대 오세훈, 양자 가상대결 지지도는 38대 36%로 오차범위 안이었는데 그때보다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중도층 응답자만 따져보면 정원호 42, 오세훈 32%였습니다. SBS의 2월 조사 땐 38대 31%였는데 격차는 두 번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안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40, 50대의 경우 정 후보가 오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거라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정원호 49, 오세훈 3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응답자들 가운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0.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6: 이어서 여야가 당력을 쏟아붓는 승부처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41, 국민의힘 추경호 36, 개혁신당 이수찬 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만 따로 놓고 보니 김부겸 54, 추경호 23%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는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고 40대와 50대에선 김 후보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추 후보 지지율이 각각 더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다 84, 바꿀 수도 있다 15%로 조사됐는데 계속 지지란 응답은 김부겸 지지층 중 86, 추경호 지지층 중 8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김부겸이란 응답은 44, 추경호란 응답은 39%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대구 응답자들의 41%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44%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구시장의 과제론 일자리와 서민경제 지원 정책 50, 로봇,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 육성 19,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14,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7,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대구 유권자 801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그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수기를 걸쳐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9: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에 나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처음으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0: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9: 그러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10: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강조한 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셀프 면죄 법안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 일이라며 아무 입장이 없다고만 밝혀왔는데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권 결집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자 법안 발의 나흘 만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모양새입니다.
11: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8: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 추진에 대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던 민주당은 처리 시점 등을 조율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12: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도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8: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미룰 거란 관측이 일단 유력해졌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6: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수 야권은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와 함께 공소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13: 오늘 오전 한자리에 모인 보수 야권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 유정복 인천, 양향자 경기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김정철 서울, 조응천 경기 후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권을 포함시킨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위헌적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공동 성명엔 임기 중 공소 취소가 절대 없을 거란 점을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4: 민주당의 이재명 셀프 재지우기 반헌법적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3: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여당에 당부한 데 대해선 법안 철회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15: 이 사안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물을 사안인가? 국민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셀프 면죄 특검을 추진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끄럽지 않게 통과시키란 것이라고 SNS에서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 야권이 특검법 문제엔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후보 단일화 같은 선거 연대를 놓곤 아직은 기싸움만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4: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금까지 SBS 인터내셔널이 제공한 SBS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0: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 7시 46분입니다. 잠시 후 세무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IRS는 매년 도리 다진 텍스 스캠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2025년 발표한 도리 다진 텍스 스캠을 네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으로는 피싱 앤 스미싱입니다. 피싱과 스미싱은 IRS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가장 흔한 사기 수법입니다. 메시지에는 보통 환급이 보류되었습니다. 계정이 잠겼습니다. 24시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IRS Refund Department라는 발신자로부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를 받고 SSN과 은행 정보를 입력했다면 이는 100% 사기입니다. IRS는 절대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납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세금 허위 정보입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 크레딧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짧은 영상이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예를 들어 Fuel Tax Credit은 운전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믿고 해당 크레딧을 청구했다가 IRS 감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공식 IRS 규정이나 전문가 조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IRS 온라인 계정 도와주기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IRS 온라인 계정 대신 만들어주겠다며 도움을 가능한 사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의 소셜 시큐리 넘버, 생년월일, 운전면허 정보 등을 받아 본인 명의로 IRS 계정에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이 늦어지니 계정을 대신 확인해 주겠다며 정보를 넘겼다가 모르는 사이에 허위 세금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S 온라인 계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식 IRS 웹사이트를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IRS는 이메일, 문자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 세금 팁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 IRS 계정 정보는 타인에게 절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 세무의 빠르고 바른 길 김앤김 CP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 7시 51분입니다. 네, 오늘 피선도 지역 날씨는 초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주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 곳곳에 공사 및 사고로 인해 지체가 있으니 이동 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자, 오늘 날씨는 최고 기온은 79도에서 80도 분포대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평년보다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애틀 역대 5월 4일 최고 기록인 85도까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따뜻하지만 수온은 여전히 58도대로 상당히 차갑다고 합니다. 호수나 강에서의 수영은 저체온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7시 47분 조금경에 사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520번 도로, 네, 이스트바운드 쪽인데요. 엑셋 3번 고장난 차량이 현재 두 개의 오른쪽 차선 막고 있다고 합니다. 얼도드에서 사우센터까지 405번 69분입니다. 5번 도로 55분. 벨비에서 페도리까지는 27분입니다. 벨비 세트 12분, 510번 도로 12분. 페도레에서 벨비까지 정체 심합니다. 66분. 페도레에서 시태까지 25분. 페도레 시애틀 50분 걸리고 있습니다. 페도레에서 타코마는 9분. JBLM 비행기 드레이시는 10분 걸리고 있습니다. 레이크드 타코마 10분. 올림피아 타코마 45분 정체 심합니다. 시애틀에서 벨비까지 15분. 510번 도로 17분. 시애틀에서 에버레까지 27분입니다. 사우센터 얼도드 405번 55분 걸리고 있고요. 5분 도로 45분. 타코마에서 페도리까지는 2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입니다. 먼저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앞에 위치한 일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에 경향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일매상 2,800불인 햄버거 샵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를 38만불에 매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번 425-772-187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얼라베드드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비큐가 오픈했습니다. 214 30가 에비뉴 퓨얼랍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질 좋은 프라임 고기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 그리고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 전화번호 253-904-8302 904-8302번입니다. 네, 라디오 연극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서 1등 300불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 2등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입니다. 3등 100불 가족 2명에게는 각각 50불씩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treet No. 205 Fairway Washington 9800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253-815-1212, 815-121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인다 마치겠습니다. 잠시에는 바람말 고운말, 이어서 8시에는 박성태 뉴스쇼가 방송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희 라디오와 함께 새로운 아침,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에 말짱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여서 속속들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결국 말짱 물거품이 되었다. 저 친구 술 끊었다더니 말짱 거짓말이었군.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말짱의 뜻풀이에 나온 속속들이라는 말은 깊은 속까지 샅샅이라는 뜻으로 나는 그에 대해서라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입시 부정의 내막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속속들이라는 뜻이 있는 표현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으로 미주알, 고주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미주알은 학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고주알은 특별한 뜻 없이 앞에 있는 미주알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덧붙인 말에 불과합니다. 속담 미주알, 고주알 캔다란 말은 일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아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미주알, 고주알, 밑둘이, 콧둘이 캔다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밑둘이는 둘레의 밑부분이란 뜻이고 사발의 밑둘이가 죄에 깨져서 못쓰게 됐다처럼 씁니다. 뒤에 있는 콧둘이 역시 특별한 뜻이 없고 밑둘이와 운율을 맞추기 위해 덧붙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0: 라디오 한국닷컴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충북과 경북, 강원도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인터뷰는 대구로 갑니다.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이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어제 선거사무소를 열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김부겸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어떤 승부를 펼칠지 오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과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 큰데요. 2부 정치 맛집에서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들을 맛깔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4: 예.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이 커진, 제가 커진이라고 표현한 건 예전에는 이만큼 크지 않았어요. 한 정당이 거의 독식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관심이 커졌죠. 바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추경호 후보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4: 오래간만입니다. 사실 추경호 후보님의 방송 첫 인터뷰는 약 13년 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6: 예, 예. 그렇습니다.
4: 네, 오늘은, 대구시장 후보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 제 기재부 차관일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6: 예, 예.
4: 네,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시장 후보 누가 되냐? 말이 많았습니다. 조영, 이진숙,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까지 했었고 공천 과정에 좀 잡음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단락이 좀 됐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6: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또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서 누가 후보인지 사실은 시민들 지지자들의 시선을 어디 둘 데 없다 하실 정도로
4: 예.
6: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 출마설까지 있던 분들도 다 포기를 하고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의 선거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지세도 빠르게 결집되고 있다 하는 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두 가지를 저희한테 명령을 주셨다. 하나는 대구 경제 좀 살려달라.
4: 예.
6: 하나는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낸 저희 경제 전문성을 살려서
4: 예.
6: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정성 있게 더 치열하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예. 후보들 간의 통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의원 사실 뭐 탈당까지도 시사했다가 일단은 접었는데요. 장동혁 대표에게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부겸 후보를 응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법한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추경호 후보 선대위에 주호영 의원이 들어갑니까?
6: 저희 대구 지역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호영 후보는 최다선 의원이고
4: 예.
6: 대구 보수를 이만큼 키워오신 분이다. 가장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모시자 해서 다 함께 결의를 해서 초대하기로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4: 예.
6: 아마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생각 정리하고 캠프 정리하고 이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더 긴장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주시고 있고
4: 예.
6: 아마 뭐 조만간에 총괄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선거에 큰 힘을 보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 최근에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6: 예, 예.
4: 거기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명확한 답을 했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6: 뭐 민주당에 관해서 뭐 지지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전혀 없고
4: 예.
6: 애정은 갖고 계시고 다만 여러 가지 정리할 문제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지금 이제 키를 잡는 건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 현재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개소식에 참석을 했죠.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6: 그리 장동혁 대표도 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4: 예.
6: 당내 공청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또 당원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렸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또 특히 지역의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그때 출마를 했었는데
4: 예.
6: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어제 공개적으로 주셨습니다.
4: 예.
6: 그리고 아무래도 장 대표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지도부를 흔들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이 제일 불편한 게 이제 당내 분열, 갈등 이거 좀 그만해라. 내부 총질, 내부 싸움은 그만해라.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다. 여기를
4: 예.
6: 향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라 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도부에 관한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4: 예.
6: 그때까지 당분간 접어놓고 전부 단일 대오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부 힘을 모으고 뭉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사실 대구 얘기, 추경 후보 얘기를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6: 네.
4: 지금 대구에서도 어쨌든 치열하게 좀 어렵게 이전과는 달리 선거를 치르고 있는 떨어진 네. 당 지지율 때문이고요.
6: 네.
4: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많이 이 부분을 엿줍게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방금 추경호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장동혁 대표의 이진으로 물러나라. 이진 후퇴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6: 예, 선거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앞서 이제 앞서 분열을 제일 우려한다라고 하셨는데
6: 예.
4: 사실 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지만 이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거나 또는 물러나야 된다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 예.
4: 분열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과 그냥 봉합하자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4: 예.
6: 것이 한 정당의 가치 이념을 지향해서 같이 모이기는 했지만 또 그
4: 예.
6: 안에서는 여러 정세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그런 문제를 꺼내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이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4: 예.
6: 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 세력들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생각의 차이 있는 부분은 그때 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
4: 예.
6: 지금은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 접어두고 내려놓고 이제는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 알겠습니다.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6: 네.
4: 하나 더 이 부분 여쭤보면 이 단일 대우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포함됩니까?
6: 그거는 지금 아마 중앙당에서 공간에서 여러 여론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자세한 진전 사항은 알지를 못한데
4: 예.
6: 제 선거가 뭐 코가 석자라
4: 예.
6: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여론의 흐름을 아마 공관위에서도 잘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느 것이 어떤 길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되는지 냉정하게 민심을 잘 들으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일 날 윤리에서는 복당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심을 잘 살펴서라는 건 크게 대의로 본다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진석 후보는?
6: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4: 알겠습니다.
6: 뭐, 예.
4: 너무 다른 얘기만 여쭤봐서 이제 대구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예, 예.
4: 앞서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전에 네. 윤석열 정부 1기 경제부총리를 하셨죠. 대구 네. 경제 대개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경력을 강조하셨었고요.
6: 예.
4: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구 경제를 살리시겠습니까?
6: 예, 대구의 경제 굉장히 어렵고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경기적인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산업 환경이 바뀌었는데 대구가 그 산업 구조를 재전환하고 경제판을 바꾸는 타이밍을 놓쳤고
4: 예.
6: 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의 산업을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 등 이런 첨단 산업 구조로 바꿔서 첨단 산업 일동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대구의 주력이 원래 섬유 그리고 기계 부품 금속 이런 업종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 예.
6: 이런 부분도 대내외 압력이 경쟁 압력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디지털 스마트화를 해야 되고 AI를 접목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들을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화해서
4: 예.
6: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도 의료 등등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업종도 육성해야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도시의 중년층들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4: 예.
6: 이것을 위한 창업 환경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를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펀드도 만들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하는
4: 예.
6: 창업 여건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그리고 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여건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4: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일단 산업구조의 재편이고요. 그다음에
6: 네.
4: 기존 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AI를 하겠다. 또 하나는 창업도시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 네.
4: 김부겸 후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정부
6: 네.
4: 지원 등을 받아내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여당이
6: 네.
4: 지금 절대 다수당이니까요. 여기 대해서는
6: 네.
4: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6: 예, 김부겸 후보 뭐 저는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발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4: 예.
6: 다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부겸 후보께서 여기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회의원을 하시고 장관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습니다.
4: 예.
6: 현재 시민들의 일반 여론은 그 당시에 김 후보가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여당이라고 해서 뭔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구 시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정말 누가 실력을 갖고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타당한 논리 개발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느냐
4: 예.
6: 일할 수 있는 그 유능함을 이제 쳐다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제가 평생 경제 분야를 해왔고 또
4: 예.
6: 경제 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살려서 저는 제가 더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근데 이제 앞서 김부겸 총리의 문재인 정부 때 총리 시절 또 대구시 의원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6: 네.
4: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추경호 후보님도 대구에서
6: 네.
4: 달성해서 삼선 의원을 하셨고요.
6: 네.
4: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6: 네.
4: 그러면 현재 대구 GRDP가 꼴찌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6: 예, 그 뭐 오랫동안에 누적된 문제고 뭐 GRDP 꼴찌 말씀하셨는데 예. 똑같은 논리라면은 광주도 GRDP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7: 예.
6: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줘도 역시 아마 그 지역민들도 우리를 홀대한 거 아니냐, 민주당 찍어줬는데 이런
7: 예.
6: 생각을 여전히 하시고 지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1년 한 8개월 했는데 거기에 주요 현안 대구 경북 통합 공항과 관련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7: 예.
6: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7: 예.
6: 그리고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성과를 이제 대구 시장으로 제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에서 경제는 내가 전문가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네.
7: 윤석열 정부 1기의 경제부총리셨고요. 그런데
6: 네.
7: 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R&D 예산 삭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깎아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에서는 특례 대출 등이 확대되면서 가계 부채가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셨죠?
6: 그 관련은 통계를 제대로 잘 보셔야 되는데
7: 예.
6: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7: 예.
6: 500조 정도 제 기억으로 5, 600조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경제 규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윤석열 정부 때 대폭 떨어졌습니다.
7: 예.
6: 가계부채를 오히려 줄인 부총리고 윤석열 정부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폭등을 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고 지금 이재명 정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 예.
6: 윤석열 정부 초기 제가 부총리 할 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그때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7: 예.
6: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보다도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켰고 그래서 약 1년 반이 지난 이후에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정론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의 경제 금융 성적표가 세계 2위다
7: 예.
6: 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의 물가 안정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한 그런 부총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초대 부총리였던 추경호다.
7: 예.
6: 경제 지표를 제대로 살펴서 서로 비교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좋겠다.
7: 이제 건전재정 강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도 건전재정 강조를 하다가 그 와중에 나온 게 R&D 예산 삭감이었거든요.
6: R&D는 구조조정에 관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7: 예.
6: 편성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필요한 예산 일부 무리하게 삭감된 부분은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정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7: 예.
6: 국회에서 또 정액을 한 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7: 예.
6: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초기 출마할 때 계속 추경 후보님을 좀 괴롭혔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었죠. 물론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같이 동조했다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정말 엉터리 아닙니까? 실체
7: 예.
6: 없는 그런 의혹 제기고 저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 특검을 앞세워서 수사를 하고
7: 예.
6: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을 해서 저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그런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7: 예.
6: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 심사 때 무리한 법리 적용이고 혐의다 해서 그래서 영장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공직선거법으로 사실상 대법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대선에 나오셨고 여러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임했습니다.
7: 예.
6: 지금 부산의 전재수 시장 후보는 어떻습니까?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명품 시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수사가 유야무야 되면서 늑장 수사로 그리고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7: 예.
6: 후보 어떻습니까? 경남지사
7: 예, 예.
6: 댓글을 조작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 아닙니까?
7: 그러면
6: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 아, 그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7: 네, 후보님.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6: 그렇죠.
7: 형사책, 예. 형사법 체계 안에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당시에 후보님이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써 이건 야당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중차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 방해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면은 후보님이 의도했건 또는 의도하지 않았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영장 심사할 때 우리 의원들, 우리 소속 의원들 전원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7: 예.
6: 그거는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 없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전부 서명을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진행자도 그때 보셨다시피 국회의원 표결, 지금도 유튜브 영상 다시 틀어보십시오.
7: 예.
6: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국회의장이 예정한 시간에 그것도 당시 1시 반에 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급박해서 1시에 표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48분에 개의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 방해한 그림이 하나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7: 예.
6: 전혀 실체도 없이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 네.
6: 자세한 것은 제가 법원과 수사 과정에 소상히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예, 저는 법적인 책임을 별개로 한 어떤 혼선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를 여쭤봤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 40초 남았는데 대구시장 어떻게 끌고 간 건지 짧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예,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갖고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유능한 시장 되면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7: 예.
6: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7: 네.
6: 하고 있습니다.
7: 여기까지
6: 대구
7: 듣겠습니다.
6: 보수의 심장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7: 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9: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8: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9: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1: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1: 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중간에 끼었습니다. 징검다리. 네.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여기 뭐 어린이랑 관계되신 분들은 없으시죠?
4: 두돌막 지냈는데. 아, 진짜 어린이날인데 아직까지 뭐 어린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 예. 네. 어쨌든. 예. 잘 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빨리 키우겠습니다.
5: 우리 김규식 교수님 손자 아직은.
6: 아니, 손자라니요. 이제 결혼을 시킬 나이는 됐죠.
1: 결혼, 예. 알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도 이렇게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분의 의뢰사가 준비한 메인 디시를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셰프가 준비한 메인 요리는?
6: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윤호개인 판치는 국민의힘 공천판입니다.
1: 예. 윤호개인 판치는 공천판.
6: 네. 네.
1: 이 부분은 이제 김근식 교수님도 같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기인 셰프님의 요리는 어떤 겁니까?
4: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재민내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1: 아, 재민내.
4: 원래 어제 작가님과 논의할 때는 재미있어지는 경기지사 선거였는데 네. 갑자기 뭔가 이경영 톤으로 재민내 경기지사 선거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 좀 더
4: 재민내 경기지사 선거.
1: 아, 재민내.
7: 경영이 누구예요?
4: 그 배우.
1: 어, 예. 아, 혹시 이경영 씨를 모르시나요?
7: 아, 알아요. 배우 이경영 하는데 그분이 그런 목소리를 하는구나.
4: 그렇지. 네.
7: 악역으로 그렇지. 많이 나오신
4: 그렇죠,
7: 분이잖아.
4: 그렇죠.
1: 네. 네. 잘 모르시는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 썰렁했습니다. 방원식 셰프의 준비한 요리는
3: 뭐예요? 예, 오늘 제 이슈는 재보궐 최대 관심사된 후보 단일화입니다.
1: 네, 후보 단일화 최대 관심사다. 네, 그리고 김근식 셰프의 메인 디시는
8: 예, 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 창피함도 정도가 있다. 가져왔습니다.
1: 예,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셰프의 윤호개인 판치는 국민의힘 공천판. 영상을 먼저 하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9: 부산 북구갑 지역은 박민식 후보와 이영풍 후보 간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울산 남구갑 선거구는 김태규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경기 하남시 갑은 이용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예, 정리를 해보면 부산 북갑은 박민식, 이영풍의 경선. 아마 주 초반에 결과가 발표 날 거고요. 대구 달성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 이분은 이제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 수행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래서 윤호개인이 재보궐에 전면에 등장했다 이거죠?
6: 네. 뭐 윤호개인을 넘어서 윤아바타 공천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예상을 한치도 지금 저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국민의힘에 하는 걸 보면 예상한 대로 다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제 이진숙 후보가 했던 그 쇼, 정치쇼는 전부 다 보궐 공천을 받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거의 뭐 윤석열의 게벨스 아니었습니까?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하고 2인 체제에서 뭐 KBS 이사라든지 방심위 이사, EBS 사장 막 강행해서 저기 임명했다가 다 탄핵, 법원에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공천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용 같은 분도 사실 윤석열의 거의 차지철로 불린 사람 아닙니까? 호위무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공천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뭐 이번 선거는 사실은 국정 안정하고 이제 국정 심판 그리고 내란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그 내란 세력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공천함으로 인해서 그냥 윤석열이 그 계엄 선고에서 탄핵되고 지금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예. 국민들한테 지금 아예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지방선거의 심판에서 아주 그 국민의힘의 그 참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앞서 이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김상욱 전 의원이 빠진 울산 남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윤호개인이라고 하는데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7: 저희도 그 부분이 좀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김현중 의원님이 우리 당에 대해서 아픈 데를 찔러주시면 저는 그걸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 네. 제가 셀프 특검 이야기하면 우리 김현중 의원님도 수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공정한 정치, 객관적 정치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7: 저는 뭐 일부러 실드 치고 억지 논리를 쓰지 않는데 그 재보궐 공천의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저런 비판에 가능한 프레임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하필 저 사람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야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했던 행보를 보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본인이 정말 보수를 살리고 이 당을 우리 저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진정성이 있으면 경기도로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럴 뿐이 아니었던 거죠.
1: 예.
7: 안전하게 달성으로 가시는 거고 이용 의원도 경기 한남갑에서 나오면 이용 의원으로 이 선거를 치렀을 때는 100% 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더 저는 놀라운 것은 이 인천에 지금 거론했지만 박종진 위원장을 또 주었더라고 연수갑에. 그런데 박종진 위원장은 이 지금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아서 그 뭐 징계 요구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1: 예.
7: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아주 뭐 따놓은 당상처럼 인천 연수갑에 공천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도대체 14곳인가 13곳인가 되는 14곳이죠.
1: 14곳.
7: 거기에 공천을 주는 그 재보궐 후보들을 보면 아, 정말 우리 당이 여전히 윤어게인, 장어게인.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도 정진석 실장을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도 너무 창피하고 부담되니까 이분은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당 지도부도 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윤어게인, 장어게인의 그 프레임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들어간 게 아닌가.
1: 아, 장어게인이란 말도 있습니까?
7: 저는 좀 씁니다 요즘에는.
1: 아니, 장어.
7: 왜냐면 저는 이선으로 후퇴할 걸로 예상을 다 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좀 사라지지 않겠냐 하는데 계속 나타나잖아요.
1: 현직에 그래서. 계속 있기 때문에 장어게인이라는 말은 아니, 법상 맞지 않고 킵장 정도로 그냥.
7: 그러면 더 안 좋죠. 미국에 갔다 오셨으니까 장어게인 제가 말씀하시고 돌아오셨으니까.
1: 예, 알겠습니다.
6: 장어게인.
1: 장어게인.
3: 뭐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그 지적들이 맞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진숙 씨하고 그다음에 김태규 두 사람이 원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방통위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아,
3: 아마 그 22대 이제... 국회 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최대 불량상 임의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되고. 근데 저는 이 공천이 낯설지 않은 게 사실은 지금 당내 윤어게인 세력의 몸통, 윤어게인 세력의 교두보가 장동혁 대표예요.
1: 아, 예.
3: 아니 공천권자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와 다른 공천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충남 그 공주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도 김태흠 지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발했잖아요. 나 당 나간다.
1: 예.
3: 근데 현직 지사가 당 나간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공천 받은 마당에. 공천도 받았어요. 근데 나 그러면 공천권 다 반납하고 나가가지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진짜 강도 높은 반발을 하니까 지금 조금 기류가 달라졌습니다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약속 대련 비슷하게 먼저 정진석 그 전 실장이 출마 선언하고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이제 사돈 공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1: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전 의원은 사돈 관계죠. 사돈관.
3: 그러다가 이제 당내 반발 강도가 생각보다 너무 세니까 지금 춤 물러섰는데 여기도 우회상장 가능성이 있어요. 무소속 출마하면 정진석 그 실장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가 그 아버지인 그 부친인 선친인
1: 예.
3: 그 정성모 전 국회 부의장이죠. 이분까지 합쳐서 11선이 11선.
1: 아.
3: 영지 수준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맨정신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진석 비서실장을 설득을 해서 선당우사 차원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백의종군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윤호개인 공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취소 특검 문제로 인해서 영남이나 부울경에서 조금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중도층 민심에서는 어떤 게 더 두려워져 보이겠습니까?
1: 윤호개인이 더 타격이 크다.
3: 그럼요. 네. 이건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4: 알겠습니다. 이 방송의 다양함을 위해서 이 제가 만약에 그분들의 좀 최소한의 변명을 좀 대신하자면 뭐 추경호 대표나 이용 의원이나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지금도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1: 예.
4: 그래서 현재 윤호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계엄 그리고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좀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출마를 통한 출세가 아니라 불출마를 통한 이 뭔가 반성과 성찰이어야 되는데
1: 예.
4: 그리고 그 자리에 사실 혁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망령에 사로잡힌 당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기 충분한 것 같고요. 어저께 서초에 조은희 의원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불 꺼진 집에다가 불을 다시 지르는 격이다.
1: 아.
4: 그렇게 어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와 당 그 106명의 의원들이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라는 절연문을 썼는데
1: 예.
4: 거의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윤 정부의 인사들을 다시 기용한다라는 것은 이거 불 꺼진 집에 불 다시 지르는 격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지적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1: 그러면 심플하게 여쭤봐서 정진석 전 의원 공천할까요?
6: 공천하죠.
3: 공천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우회상장될 가능성이 있죠.
1: 그러면 정진석 무소속 나오고 해당 지역구에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하든지 아니면 아,
3: 공천하죠. 하는데
1: 아주 약한 분을
3: 예, 하는데 아마 변수가 안 될 사람일 거예요.
4: 저는 공천 못 할 거라고 생각.
1: 못 할 거라고 본다.
7: 공천은 못 하는 기류 같고요. 그런데 네. 정진석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계속 운을 띄우고 있으니까 출마하면 어떻게 결론이날지는 봐야죠.
1: 네, 알겠습니다. 공천 안 할 가능성도 큰데 무소속 사실상 공천 효과가 있는. 무소속 출마를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로 정했습니다.
3: 말 그대로 방치인 겁니다. 그걸 설득해서 주저앉혀야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6: 저는 이게 보면 김태흠 지사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까지 원포까지 놓으면서 이거에서 저기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거 전략상 하는 자기 정치, 자기 선거 전략 같아요. 사실 김태흠 그 후보도요. 그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그랬고 그 계엄이 곧 내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윤호개인의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충남의 민심들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예. 후보 됐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기가 필패할 게 뻔하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비판하는 것. 이것이 선거 전략인 것처럼 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그 국민의힘의 공천 키워드를 보면 일단 막장 공천했다가 윤 아바타 공천했다가 무소속 그 협박 이 세 개가 남은 것 같아요. 김태웅 후보도 그 무소속 협박을 했지만 그 정진석 후보도 무소속도 협박을 하더라고요.
1: 예.
6: 아, 난 무소속 하겠다. 근데 저는 그 경선할 것 같아요. 이제 경선을 시키는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공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복당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윤리위원회 통해서 복당 심사하잖아요.
1: 예.
6: 그 윤리위원장이 누굽니까? 그 이민우로 신한 분 아닙니까? 든든한
4: 윤민우. 예,
6: 윤민우. 그분이 저는 복당도 저 허용해 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 후보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보수 한 데서 유리한 지형이다 보니까. 근데 그 7명하고 이제 그 정진석 전 저 의원을 경선시키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공관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어제 한 얘기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1: 예.
6: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금 후보 개개인의 계산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이거 김태흠 후보 보고 한 얘기거든요.
1: 예.
6: 그 둘이 또 사돈지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데 바로 공천을 단수 공천 주면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고. 경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 어쨌든 옛날에, 나올 것이다.
4: 옛말에 그 사돈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아마 멀리하기 위해서 공천 안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직권남용일 겁니다.
1: 예.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이렇다 할 인사 절차 없이 한덕수 총리한테 그 추천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복당 심사 내지는 공천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당규에 의해야 되는데, 그 윤리위원회 당원당규에서 공천을 하려면,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뭐 종천하려면 이게 정치 탄압으로 그 재판을 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4: 그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지금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적 판단으로 좀 공천 안 할 거라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무공천을 할 거냐, 내지는 무소속 출마하게 내버려둘 거냐.
1: 그건 아니고.
4: 한동훈 대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서 박민식 공천을 하고, 예, 여긴 또 공천 안 할 거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땐 정진석 비서실장 컷오프하고 그냥 공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그러면 정진석 그 전 의원은 뭐 공천을 하든 하든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용 하남갑의 이용 후보, 이분 공천하면 안 되는 후보입니까?
3: 아니 당연하죠. 그분이 이제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분이고 거의 뭐 대선 때부터 공천이다. 그림자 수행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무슨 하남에 기반이 있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선거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는 뭐 표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거기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하고 지금 정치 상황이 다른데, 그냥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하는 굉장히 안이한 판단이고요. 거기 뭐 유승민 전 의원부터 여러 사람 거론이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가능성이 없었고 그 이용으로 내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뭐 하남갑 선거 결과는 뭐 지금 예측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1: 예.
3: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윤석열 공천이라는 그런 혐의를 좀 피하기 어려운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1: 예.
3: 어떻게 보면 지금 공주부여 청양도 정진석 안 된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하죠.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제 정진석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정치적 기반이랄까, 잠재력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수도권일수록 더더욱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예. 경기지사 후보를 뭐 엊그저께서야 경선이 끝났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의 성격을 감안하면 저런 공천하면 안 되는 거죠.
8: 저는 만약에 당에서 본선 경쟁력 이야기하고 이용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정진석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비겁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국면을 전환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누구를 세우느냐 문제거든요.
1: 예.
8: 제일 확실한 변화의 이 잣대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공주 부여 청양의 본선 경쟁력에 정진석 의원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보다 참신한 사람, 그리고 윤 어게인이 아니라 전륜의 이미지가 확실한 사람,
1: 예,
8: 이런 사람을 그 지역 출신이든 아니 외부에서 모셔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는 그때 우리가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는 일제히 반대하기 때문에 확 선명하게 이 사람으로 가기로 했다 하면 그 지역의 표밭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1: 예.
8: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보수세가 강한, 우리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새로운 인물, 그다음에 반윤, 그리고 반계엄, 이런 인물들을 꽂는 게 전국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공주 청양에 새로운 인물을 놓고, 울산 남갑인가요? 거기도 남갑. 김태유가 아니라 좋은 사람 많고 좋은 분 많이 모셔올 수 있고.
1: 예를 들면 김규식 교수님 같은.
8: 아니 제가 울산까지 저는 송파병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대구 달성도 마찬가지죠. 이진숙은 그러면 경기 계양을로 보내고 아니면 안산으로 보내고 달성 같은 데는 보다 훌륭한 사람. 뭐 이현종 우리 논설위원이라든가. 뭐 대구 출신 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 데려가서 이분으로 모셔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공천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윤 어게인의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갑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뭐 본선 선거에
1: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8: 그럼요. 찾으면 먹겠습니까?
1: 저희가 지금 말씀 전반적인 건 사실은 그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계속 못하고 있는 당인데, 그 결정적인 건 사실 앞서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잖아요.
3: 그렇죠.
1: 지난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등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가 약간 또 난리가 났어요. 조경태 의원 한마디 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2: 내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조용히 좀 하이소. 장동일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1: 예. 댓글에는 지금 유튜브 댓글에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개 땡땡땡판이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댓글
3: 아니 앞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예. 이성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게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아. 저런 얘기를 하니까 최고위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실상입니다.
7: 아, 아니, 아파요.
3: 아니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런 얘기를 그냥 했고 나가서.
1: 김우식 교수님 잠깐 토라져 있어도 돼요. 제가 이거 봐드리겠습니다.
7: 아니요.
1: 아픈 데잖아요.
7: 아니 저는
1: 괜찮아요?
7: 일종의 지식인은 넓은 품으로.
3: 아니 그래서 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바닥이 바뀌지가 않고.
1: 바닥이 바뀌지가 않고.
3: 그 바닥을 믿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게 저런 이제 부산에서 개소식에서 저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고 저는 조경태 의원은 뭐 작심한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갈 때 저런 식의 그 뭐 항의 야유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전에서 가라. 장동혁도 가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런 얘기 한 거라고 보고 어제 대구에서는 저런 장면이 혹시 빚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만약 주호영 부의장이 오셨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1: 예.
3: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은 그런 거죠. 지금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당내에 쇄신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100번, 1000번 맞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정치적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이 책임 문제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뭐 쇄신 변화 이런 가닥이 잡힐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일단은 조금 전에 그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까 이제 당원당규의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윤리에 이제 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추경우랑 오세훈 후보도 그 기소 재판 중이었는데 그런 예의를 허용해 줘가지고 전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리고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박경준 후보가. 그런데 박경준 후보도 경선 마지막에는 윤호기인 세력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도 선거 캠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을 예.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오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자리에서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부정 윤호기인과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저렇게 일갈한 것은 앞에 그 장동혁 대표 앉아 있었잖아요.
1: 예.
6: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장동혁도 오지 마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에 그런 그 윤호기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이것도 현실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같이 혼재돼 있는 현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도 아마 저 추경호 그 선거사무소로 가는 것 같은데
7: 어제 갔습니다.
6: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 후보를 장동혁 대표가 날려줬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면할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에 그 윤석열의 개벨스라고 하는 이진수 그 후보도 이제 공천을 줬어요. 그럼 결국은 그 뭐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강성 세력들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이니까
1: 예.
6: 그 세력들까지 모아서 갈 수밖에 없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하는 고육지책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7: 저는 그래서 그 부산에서 저 모습이 또 우리 당이 여전히 이 내부 분열로 비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계속 저렇게 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질주하고 있는 이른바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민주당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안에서 내전 중이거든요.
1: 그러면 예.
7: 그래서 제가 아까 윤호개인을 넘어서 장어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저 극소수의
1: 예.
7: 이른바 저런 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장동혁을 연호하고 윤석열을 연호하고 부정선거를 연호하는 겁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유언유법한 이 계엄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끌어내려오고 대선에서 우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런 과거의 흑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질 끌려온 게 지금까지 온 거고 그 과정에는
8: 저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거기에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도혁 대표를 얼굴에 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르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 사실상 TK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까지도 장도혁 대표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제발 좀 뒤로 빠져있으라고 하잖아요.
1: 예.
8: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저 소수의 강경 지지층들을 앞세운 장어게인 세력들의 저는 또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4: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당원들도 좀 희한한데. 근데 연단에 올라가서 그 당원들한테 집에 가라고 하는 조경태 의원도 사실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4: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그 비토 심리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장동혁 대표를 손절한다고 해서 국민의힘한테 표를 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선 중진 의원들, 부산에서 최다선 의원이 그렇게 연단해서 저런 식으로.

0: 흑돼지라고
1: 말씀하셨던
0: 싸웠죠.
1: 그 급식한 상황이 거꾸로 지금 벌어진 건데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아까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2: 예.
1: 선거 끝나고 이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2: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윤어게인 또 장동혁 대표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를 듣고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예. 경기지사 얘기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의 양양자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종천 후보 또 누가 나올지 모르고요. 자, 이 주제를 발제하셨으니까
0: 네, 먼저 이기인 총장님께서 후보 뭐 이렇게 제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제 세 개의 당이 이제 후보를 좀 공고하게 결정을 한 상태고 또
2: 잠시 뒤에 저희는 유튜브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1: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
3: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

0: 김권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하나로 지적됩니다. 맥박이 느리고 빠르고 불규칙한 상태인 거죠. 부정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심장의 크기나 구조 또 호르몬의 차이가 부정맥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성 부정맥에 대해 살펴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정맥은 심장 질환의 하나입니다. 부정맥은 성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남녀 차이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부정맥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 신동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부정맥은 흔한 심장 질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부정맥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접하는 대표적인 심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발생률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정맥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평균 5.1%씩 증가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정맥 종류에 따른 유병률이나 발병률에 대한 자료는 좀 미미하지만요.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경우에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0.73%에서 2015년도에는 1.53%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맥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남녀 유병률의 차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여성보다 유병률이 남성에서 가장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과 특정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이 차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최근 통계와 임상 데이터를 보면 여성 부정맥의 환자의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부정맥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가 되는 흡연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들에게 더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남녀가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성 부정맥의 위험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구조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심장 보호하는 효과의 감소,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의 증가,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동 등의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럼 부정맥에도요, 뭐 빈맥, 서맥 말씀하신 심방세동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이 증가하는 건 어떤 상태가 많은가요?
1: 말씀해주신 대로 부정맥의 종류는 맥이 빠른 빈맥, 그리고 맥이 느린 섬맥,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 등이 있는데요. 부정맥의 많은 종류 중에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의 경우 여성에게 더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듯이 고령화 사회에 맞물려서 여성들에게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에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뭐 호르몬 변화 말씀하셨는데 심장의 크기라든지 또 호르몬, 약물과 같은 부분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심장 크기가 작고 호르몬 변화 그리고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 이것들이 심장 신호,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부정맥에서 심박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심박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기본 심박수가 약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심장의 크기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1회 박출량이 적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자율신경계의 차이 그리고 네. 이런 구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여성은 보통 저희가 1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 맥이라고 하는데 네. 한 70에서 80회 이상 뛰는 경우가 여성에선 좀 많고요. 근데 이는 심장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심박수의 차이 때문에 여성에서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임신 기간에 변화도 지적이 되던데요. 임신 중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 기간에는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제 이 시기에는 혈액량도 늘고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0: 임신 기간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걸까요? 특히 폐경 여성들에게 부정맥 진단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폐경기를 기점으로 발생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신장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중년의 여성들의 부정맥이 진단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0: 네. 참 생각해보면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이럴 때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평소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대신에 안정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심계항진 이런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안정시에 있으면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필요합니다.
0: 네. 부정맥에 대해서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1: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0에서 100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은 무증상부터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심장이 쿵쾅거린다, 심장이 세게 뛴다, 아니면 맥박이 한 번씩 건너뛴다 등의 두근거림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때로는 뭐 가슴 통증, 흉부 압박감, 어지러움, 네. 호흡곤란, 아니면 무기력하다 등의 진짜 매우 다양하게 증상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0: 네. 무증상에서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도 이제 가슴 두근거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실신이라든지 돌연사의 위험도 있는 건가요?
1: 네. 부정맥 증상이 단순히 두근거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부정맥 역시 조기 진단을 위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겠죠?
1: 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부정맥도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0: 네.
1: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생활관리를 병행할 때 이런 부정맥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부정맥 치료는 그거에 따라 조금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0: 네.
1: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 이게 부정맥이랑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0: 네.
1: 혹시나 시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정맥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방세동 같은 경우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뭐 여성들에게서 많은 심실 빈맥이나 아니면 심실 조기 수축,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하긴 하지만 시술적인 효과도 되게 좋다고 해서 정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어떤 약물들을 드시는 건가요?
1: 약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부정맥 약제가 혈압약제 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을 억제하는 항부정맥제 약제도 있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뭔지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그냥 약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환자와 같이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또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전도뿐 아니라 심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나요?
1: 저희가 심전도는 심장검사에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알려 있고요.
0: 네.
1: 그 외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보는 심장 초음파, 아니면 심장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협착도를 검사하는 심장혈관 CT나 입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심장이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운동하면서 심장을 분석하는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이제 부정맥 환자들이 좀 많이 최근에 하는 검사가 집에서도 심전도를 기록하면서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홀터나 웨어러블 패치 모니터링 같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좀 두근거림이 심하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1: 두근거림이 심하다, 뭐 안정실 두근거림이 있다, 아니면 부정맥이 본인이 의심된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하시면, 최근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서 그냥 혼자서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상담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면 검사 자체가 부정맥 검사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시는 걸 방문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0: 네. 그 가슴 두근거림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1: 네, 그럼요. 왜냐하면 심장은 저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 심장이 뛰는 거는 잘 못 느끼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본인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특히나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그럼 부정맥의 위험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여성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1: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은 그 호르몬 변화가 있는 갱년기 아니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 그리고 비만, 과체중인 여성들, 그리고 특히나 기저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급사나 부정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특히 부정맥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폐경기 여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없던 부정맥이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에스트로겐 자체가 변하면서 충분히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폐경기 여성들이 이게 폐경기 증상인지 진짜 부정맥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폐경기가 되면 온몸이 화끈해진다고도 얘기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폐경기 증상이랑 되게 헷갈리니까 이제 왜 폐경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부정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지 않다, 부정맥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폐경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가까운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카페인이라든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음식이나 식품도 있을까요?
1: 뭐 부정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보통은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커피 한 잔이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도한 카페인 아니면 술,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거, 그리고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 튀김이나 과자 등 같은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신계항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호르몬 변화도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심전도나 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1: 호르몬 검사를 저희가 순환기 내과에서는 하진 않고 있고요.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기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산부인과 찾아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저희가 폐경기라는 건 증상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수치도 같이 보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주로 여성 부정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하면 진단을 받아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단계도 있는 걸까요?
1: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유발 인자가 확실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커피를 뭐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을 마시면 부정맥이 생기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과음을 했을 때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자들을 좀 피하시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오히려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 조절을 먼저 하고 나서 부정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모든 부정맥을 다 부정맥 약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유발 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빈맥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빈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맥으로 임의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걸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1: 네.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 최근에는 그 워치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분들이 사주는 분들도 있고 워낙 다 보편화돼 있어서 워치로 심박도를 좀 측정을 해서 안정상태에서 심박수가 100회 이상이면 100회 이상이면서 두근거림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안정상태에서 증상은 없어도 막 심박수가 갑자기 한 130 이상 뛴다던가 이러면 빈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근처 병원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정의를 하기에는 이제 분당 심박수가 60회 미만이면 서맥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저희가 의미 있는 서맥,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서맥들은 보통은 분당 40회 미만의 서맥이거나 아니면 분당 50회 미만이면서 서맥의 증상은 보통은 뭐 어지럽거나 신신하거나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50회 미만이면서 증상이 동반된다 이런 거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이걸 매일 체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던데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뭔가요?
1: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실을 예기치 못하게 부정맥이 나와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가장 위험한데요. 이거는 실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약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심하면 돌연사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1: 네. 첫 번째 부정맥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돌연사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네. 맥박수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맥박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 건가요?
1: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잘 때는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 잘 때는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재는 게 좋겠네요.
1: 혹시나 이제 혈압을 같이 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혈압 기계에서 이 심박수도 같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저희가 보통 하루에 두 번 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다 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혈압을 재시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심박수를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때 눕기 바로 직전에 혈압을 재면 까먹지 않고 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는데 그때의 심박수도 한번 확인을 같이 혈압만 보지 마시고 심박수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 특히 여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2: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맞춰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1위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3: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4: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청취자가 주신 사연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0대 여성의 고민부터 들어보시죠.
3: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편도가 부었다 하고 비염기도 있어가지고 편도가 좀 잘 붓는 편이었어요. 근데 심한 거는 아닌데 작년에 갑자기 기침 감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비염이랑 같이. 그래서 가래가 쌓이더니 그게 가래 기침으로 이제 전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걷는다거나 언덕길 오른다거나 운동할 때 제가 좀 젊었을 때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운동하는데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약간 천식기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숨 안 차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작년에 심하게 기침했을 때 두 걸음만 걸어도 숨을 못 쉬었어요. 과호흡으로. 그래서 그때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식이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딸들도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작년 한 해였어요. 지금은 초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천식에 관련된 천식 호흡기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한 번 과호흡할 때 그걸 한 번 처방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숨을 들어 쉬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또 처방을 받으면 해도 되는 건지, 계속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때 일회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거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1: 네. 어릴 때부터 편도가 잘 붓기도 하고 비염도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천식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천식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4: 그러니까 천식은 성인에서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라든지 기관지 감염 이후에 뭐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네. 그러니까 기관지가 좀 예민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천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인 천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기존에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지 과민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하는 게 좋습니다.
1: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환경적인 요인부터 뭐 감염이라든지 음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겠네요.
4: 그렇죠.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자극물질, 감염, 알레르기 그러니까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물질인데도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달라지게 되면은 뭐 과민 반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어떤 패턴이 좀 변화한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면역 반응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식의 증상은 그럼 원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클까요?
4: 그렇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양상하고 강도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침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제 쌕쌕거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감기 그다음에 이제 밤 시간대와 같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 이제 악화되는 두 패턴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별로 좀 다양한 표현을 보이는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1: 천식이 기관지 질환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을 얘기할 때 기관지 천식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4: 기관지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관지 천식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 천식이고요.
1: 네.
4: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지 벽이 좀 부어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점액 분비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그 기도 내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1: 네.
4: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지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거나 답답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특히 쌕쌕거린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숨 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건가요?
4: 그러니까 천식에서 말하는 쌕쌕거림은 이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특징적인 그런 호흡음이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파람 같은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요.
1: 네.
4: 특히 이제 숨을 이제 내쉴 때 더 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침만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천식 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4: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흔하게 우리가 천식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1: 네.
4: 그러니까 기관지가 이제 갑자기 수축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1: 네.
4: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찬 공기를 쐈거나 미세먼지라든지 운동 같은 요인이 이런 발작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거죠.
4: 그렇죠. 이제 천식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숨이 좀 가쁘면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힘들거나
1: 네.
4: 아니면 이제 가슴이 좀 심하게 조이는 느낌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1: 아.
4: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1: 네.
4: 우리가 이제 기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천식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4: 이런 상황에 대비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숨찬 증상을 경험하셨는데 다행히 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던 천식이 생기니까 자녀들에게도 유전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데요. 어떨까요?
4: 그렇죠. 걱정을 하실 텐데
1: 네.
4: 뭐 이제 천식은 반드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1: 네.
4: 그것보다는 환경 요인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천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1: 네.
4: 환경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천식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4: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하고요.
1: 네.
4: 기관지를 확장하는 치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흡입하는
1: 네.
4: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염증을 좀 줄여주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1: 네. 스테로이드 약물 흡입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이제 흡입기를 사용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어떨까요?
4: 그러니까 이 흡입기도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약하고
1: 네.
4: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1: 아, 네.
4: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제 천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 유지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 네.
4: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도 기관지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더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 네.
4: 단기간 사용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잖아요.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을까요?
4: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침이 평소보다 좀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밤이라든지 새벽에 기침이 반복되는 경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 좀 숨이 평소보다 약간 더 차는 느낌, 쌕쌕거림이 이제 중요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실 때 평소보다 숨이 더 쉽게 차거나 그러니까 말하실 때 숨이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제 초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럴 때는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될까요?
4: 그러니까 호흡이 좀 눈에 띄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이 차서 이제 어떤 말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어렵거나 가슴을 좀 심하게 좀 조이는 느낌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천식을 잘 관리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일단 뭐 기관지 염증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흡입 치료를 좀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은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호흡기 감염이 또 천식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잘 걸리지 않게 이제 관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탈모에 대한 고민입니다.
2: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탈모가 왔거든요. 조금씩 빠지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훅 빠져버린 경우죠. 원형 탈모처럼 그 사이즈가 작은 동전 크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갑자기 한 번에 빠진 거예요. 여성인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되죠.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서 두피에 맞는 주사도 맞아봤어요. 일단 급하니까 주사도 맞아봤고 근데 두 번을 맞고 도저히 못 맞겠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커피향을 완전히 현저하게 줄였어요. 커피가 하루에 진짜 12잔 이상? 이제 거의 물 대신 들고 있을 정도였는데 아예 안 먹기는 힘들고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이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 헤어 제품은 다 바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더라고요. 불규칙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조금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약간의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스트레스성 탈모로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연 주신 분은 머리카락이 갑자기 훅 빠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4: 네,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탈모 유형이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탈모를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말씀 주셨지만 탈모의 원인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4: 매우 다양합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양 상태, 그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다 줄 수가 있고요. 염색이라든지 파마, 그다음에 두피 자극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이제 신체 전반의 좀 상태를 반영하는 증상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1: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4: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 그런 남성 탈모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뭐 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탈모, 그다음에 이제 특정 부위가 동종 모양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제 탈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하고 이제 원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럴 때는 한번 구분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4: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는 그러니까 주로 앞머리하고 정수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이마가 넓어지는 형태가 좀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줄어드는 확산형 탈모가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좀 이런 탈모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1: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탈모를 단정짓지는 않잖아요. 탈모의 기준은 뭔가요?
4: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느낌만으로 탈모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개 이상 좀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아, 네. 아니면 이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탈모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르마가 좀 넓어졌거나 네. 두피가 더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탈모 진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탈모 중에서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4: 그렇죠. 이제 원형 탈모는 이제 기전이 좀 다른 탈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모낭들이 좀 공격을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있는 모발이 갑자기 확 빠지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역 이상의 중심 기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탈모와는 좀 이제 다르게 보고 치료 접근도 좀 다른 편입니다.
1: 그렇다면 탈모의 치료도 그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4: 네, 달라지게 됩니다. 뭐 남성용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관련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좀 교정하고 경과 관찰이 좀 중요하고요. 원형 탈모는 이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두피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라는 게 있나요?
4: 네, 두피 주사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주로 좀 원형 탈모가 있거나 염증성 탈모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모낭의 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탈모 유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1: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두 번 맞고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4: 그러니까 이제 두피 주사는 이제 국소 염증을 좀 줄여줄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직접 주사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낭이 이제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걸 유도하는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탈모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두피는 좀 신경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부위만 주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4: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부담을 느끼시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여러 민간 요법이나 발모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4: 탈모가 워낙에 관심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요법이나 어떤 이제 제품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특정 음식이라든지 마사지 샴푸만으로 어떤 이제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는 조금 좀 제한적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제 자극적인 두피 관리라든지 과도한 제품 사용은 오히려 두피 상태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효과가 좀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그러니까 정보보다 중요한 게 효과하고 안정성이 좀 검증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효과와 안정성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제나 치료법에 대한 설명도 주시면 좋겠어요.
4: 그러니까 현재 좀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는 그냥 미녹시딜 외용제하고요. 뿌리거나 바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경구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여성 모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제 면역 조절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1: 네. 또 사연 주신 분은요. 커피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까지 생활습관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탈모와 생활습관 개선도 도움이 될까요?
4: 네,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이제 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숙면 부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발이 자라는 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습관 변화가 회복 과정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만으로는 이제 탈모를 완전하게 치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좀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돕고 재발을 줄이는 중요한 관리 요소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 상법, 법인, 유산, 상속, 에스크로 분야에서 여러분의 귀한 자산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고 있는 최상인 변호사입니다. 상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해, 각종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찬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30년 명성의 세일 라펌 이름을 끌고 가족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6: 최상일 합동법률사무소, 교통사고는 이찬리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화 425-373-9922, 425-373-9922.
0: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7: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8: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0: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8: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불렁,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아닌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

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챙길 것도 갈 곳도 많은 5월.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시죠? 이럴 땐 여행자의 마음이 되는 게 최고랍니다. 여행지에선 길 좀 잃어도 이것도 추억이지 하고 웃어 넘기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지금 내 눈앞의 작은 풍경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행사가 아주 많은 이번 한 주.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 일상을 여행하듯 조금은 여유롭게 해보는 겁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부가킹스 그리고 윤도현이 함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 한 주잖아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김대환 씨는 5월에 날이 좋아서 한강에서 인사드려요. 네, 글을 주셨네요. 한강. 이 둔치 쪽이 참 잘 되어 있죠. 벤치도 많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대환 씨도 역시 이 여유로운 5월의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씨 1895-5995번 이상은 씨의 노래 신청하셨죠? 사랑할 거야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2309 정광자 씨의 신청곡 김동률의 출발 두 곡이었죠. 날씨가요. 날씨가 끝내줍니다. 전용선 씨. 그러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그냥 저 그림만 봐도 끝내주네요. 어제는 그렇게 흐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멋진 날씨로 변했습니다. 8728번 오늘 하루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어르신들께 다니며 카네이션 미리 달아드리느라 11,550보를 걸어다녔어요. 아, 어디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다 달아드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8728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리 이렇게 좀 푸셔야죠. 제가 가서 그냥 마사지라도 딱 해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의 신청하신 여러분들의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사연 신청곡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 선정되신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7944-1415-003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장필순, 한동준 씨가 함께 부르죠. 내 마음의 풍금입니다.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불렁,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글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우.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이민 EB5, 소액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4: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5: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6: 존 박 이상한 사람 7493-0568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김기현 씨는 경북 고령에서 캠핑 중이신데 바람이 무척 분다고 적어주셨어요. 텐트 뭐 위에 치는 타프 이런 거 팩 잘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바람 심하게 불면 그런 거 하나 혹시라도 휙 하고 빠지면은 아주 곤약을 치릅니다. 미리미리 잘 예방해서 멋진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6376번, 하늘이 너무 멋져서 그냥 동네 공원 한 바퀴 돌며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너무 행복하네요. 거기에 가요 속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마치 숲속의 하모니 같아요.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면서도 숲속의 하모니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6376님의 이 여유 멋집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구정숙 씨가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베를린 가는 기차 안에서도 우와 가요 속으로가 들리네요. 승화 씨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언어장벽에 뚜벅이 여행자라 해프닝도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적어주셨군요. 구정숙 씨, 건강한 여행, 멋진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이 모두 추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좋은 추억들 만드세요. 원성남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유심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멋있네요. 재즈 가수 말로가 부른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다. 윤원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참 멋지게 해석을 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1405번 연휴 중 이틀 쉬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너무 오래 쉬면 후폭풍이 있어서 적당히 일하는 게 더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여유 있게 들을 수 있고요.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또 일하고 계신 1405님의 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42번 연휴 후 출근했더니 살짝 지루한 오후네요. 하지만 내일도 휴일이니 힘내서 일해야지. 이런 기분 더 좋지 않습니까? 쭉 쉬는 것도 괜찮지만 마치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오늘 더 자도 돼. 이런 여유를 만끽하는 그 순간 행복하잖아요. 진대영 씨는요. 그윽한 커피 향에 좋은 지인과 승화 씨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과 함께 듣고 싶군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형님이 알아서 들려주세요. 아, 예, DJ한테 그냥 알아서 들려달라고 하신 거죠, 진대영 씨. 어떤 원장님이실까요? 일단 좋아하실 만한 노래. 아, 이러면 제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해주시면 되잖아요. 노래 많은데. 이거 어때요? 김성윤 씨가 신청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조용필 씨의 바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0: 분들께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코요태의 순정 0677번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민혜경 씨의 당신과 나는 4406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윤정아 씨, 오늘은 제 딸 진영이가 29년 전 태어난 날이고 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엄마와 따님이 다 같은 생일이네요, 오늘이. 아, 이것도 참 재밌네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소녀시대의 G.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My first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

0: 과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How are you?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건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0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잡히지 않는 한줄기빛, 한줄기빛 송골매의 노래였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8178 김종미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송골매의 노래를 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한 줄기 빛 송골매의 노래였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8178 김종미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송골매의 노래를 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5월 13일 개봉합니다. 해외에서는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뛰어넘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영화 마이클 관람 원하시는 분들 앞에 영화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추첨해서 두 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굳이 이렇게 가요 속으로 왜 영화 초대권이 왔을까? 마이클, 중장년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와, 마이클 재밌겠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갤럽에 제대로 된 한 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5: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7: 타코마 우블링. 소향의 이전니,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준호 씨도 이전니를 정해주셨군요. 그 전에 들었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아, 요즘 아주 핫한 노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8106 하정숙 씨, 5542번으로도 악뮤 노래 정해주셨고요. 김흥선 씨가 요즘 이 노래에 빠졌는데 악뮤 노래 다 좋아요. 하트하트. 좋더군요. 푹 빠지겠네요. 송영순 씨, 잠깐 산책한다고 나와서 날씨와 음악에 취해 아파트 밖 산책로까지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발걸음이 이어지고 뒤를 한번 보면 우와 이만큼 왔어. 혼잣말이 나오죠. 그럴 때는 그냥 쭉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진희 씨 아들 며느리는 출근했고 유치원이 휴원이어서 손녀를 보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네요. 유치원생도 되고 요리사도 되고 5살 소꿉친구도 되고 잠시 승화 씨 목소리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쉬시면서 음악 들으시고요. 또 손녀와 함께 시간 보내셔야죠. 조진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까요? 전정희 씨가 신청하신 이문세, 파랑새.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맘에 바다 흐른 파랑새 부시신 내게 이르시에 애빠서 널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지저귀던 파랑새 마음의 바다 흐리던 파랑새 푸시신 날개 해주시에 애플소

도시아이들 달빛창가에서 이종윤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863번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 모시고 동서애랑 11명의 대가족이 2박 3일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라디오 들으며 노래 따라 부르는 아들도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드님들 달빛 창가에서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대가족이 함께 했던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여행이었겠어요. 9804번 경주는 태풍 온 줄 알았어요. 청보리 보러 분황사 갔다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도 하늘은 너무 예쁜 하루네요. 어이구 날아가시면 안 되죠. 날씬해서 9804님 조심해야 돼요. 바람 불 땐 뭐 좀 잘 좀 잡고 계세요. 0602번 전 비율제 학원 강사여서 오늘도 아침부터 수업하고 일찍 끝내고 왔습니다. 김치 담그려고요. 예, 일도 다 마쳤고 가벼운 마음으로 맛있게 김치 담그시기 바랍니다. 0602님 저는 음악을 띄워드리죠. 신현목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수만 파도.

0: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 김원중 씨의 직녀에게 5월의 향이 저를 20대 청춘으로 되돌려줍니다. 5663번으로 지금 아카시아 향 이렇게 맡으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아파트 이런 노래들 지금 들으셨잖아요. 혹시 PD 바뀌었나? 뭐 이러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오늘 로제, 뭐 소녀시대, 악뮤 이런 젊은 음악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자, 승용차로 이동하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들으시면 좋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노래입니다. 우리 송금필 PD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죠.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9843번으로요. 아들이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같이 듣고 있는데 곧 복귀해야 해서 서운하거든요. 아들은 해맑게 옆에서 이등병의 편지 신청해달라고 하네요.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복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곡이에요. 김장훈 씨와 많은 친구들 가수들이 함께 부른 노래죠. 고속도로 로망스. 자, 지금 고속도로 위엔 차 막히는 곳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박경순 씨, 박영수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2: 우리는 실로 경악할 만한 노아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무관심과 불신과 조롱, 조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고 고난과 고독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지켜내 노아 홍수의 대심판의 빗줄기를 뚫고 그 물의 전적인 심판을 뚫고 위로 비상하여 유유히 심판의 매개물 위를 방주로 운행하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드러내어 잠들어 있는 모습. 이건 충격적이고 정말 경악할 만한 모습이죠. 잠시도 120년 동안,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1년 이상의 기간을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노아가 그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무의식의 세계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믿음의 거장, 그리고 영웅, 믿음의 영웅, 그 이미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고 그 안에 감추어졌던, 덮였던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에 깊이 취하여 하체를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어 놓고 늘어져 있는 이

0: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거두어지게 되면 그가 아무리 아담이라 해도, 제 아무리 노아라 해도 별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종막을 고하는 이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는 전설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비난과 온 세상의 부정과 온 세상의 외면을 상대해서 그 홀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온 세상에 우뚝 현저하게 세워졌고요. 그렇지만 그가 높이 올려진 존재가 된 만큼 그의 추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추락은 심히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고, 한때 전능하고 위대하여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그 아버지의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을 대하게 되면서 그 자식들이 취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여덟 식구,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렇게 다 방주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이게 옳다고 하여 그것을 다 따르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온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이 워낙 확고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그리고 그의 의로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그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하여 아버지를 따르게 되었고, 결국 온 세상이 틀렸고 내 아버지가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노아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노아, 아버지를 향한 한없는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노아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 깨어졌을까? 우리 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1: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4: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5: What makes a cup?
2: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6: 뉴스퀘어 내신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방

0: 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인지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2: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1: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쥐고 있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3: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또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5: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8: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7: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세 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의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 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는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11: To cross to Iran.
10: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네, YTN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미라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가 올해 16% 인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1: 보험사들이 대규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약 100만 가구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트리플A 계열사인 인터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 오브 오로모빌 클럽은 단독 주택 보험료를 11.2% 인상하는 방안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콘도와 렌트 보험료는 각각 20.5%, 27%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인슈어런스 역시 주택 보험료를 6.9% 인상하는 대신 렌트와 콘도 관련 보험료는 각각 17%, 22.8%, 19.6%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연간 약 1,650달러에서 13,100달러로 크게 오르는 등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래블러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60%가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보험사가 커버하는 주택수는 약 76만 가구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신규 보험 인수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한 일명 지속가능 보험 전략 개혁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이 재해 위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국은 두 보험사의 인상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가 올해 평균 1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0: 귀네 카운티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완이 지역의 저소득 전용 아파트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변성환 기자입니다.
2: 귀네 카운티 수완이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회의를 통해 수완이 맥기니스 페리로드 인근 6.45에이커 부지에 174세대 규모의 저소득층용 어포더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귀네 카운티가 추진 중인 2026년 연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카운티 내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수완이와 같이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이러한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건설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 수완이뿐만 아니라 피치트리 코너스의 호텔 전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아파트 단지의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입주 조건은 추후 세부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성환입니다.
0: 지난 토요일 실시된 북텍사스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지표들이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북텍사스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교통정책 그리고 주요 도시 리더십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채권 발행안부터 교통체계 시장 선거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다뤄졌습니다. 달라스 교육구에서는 노후 학교 재건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인 62억 달러 채권안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또한 포트워스에서는 도로 정비와 공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정책도 중요한 투표 대상이었습니다. 에디슨과 하일랜드 파크, 유니버시티 파크 유권자들은 다트 참여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롤튼, 알링턴, 프리스코, 얼빈, 켈러 등 도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한인상권 밀집 지역인 캐롤튼에서는 현직 스티브 바빅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인이 출마해 주목받은 시의회 플레이스 포 선거에서는 리사 서터 후보가 54.2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처음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 마이크 송 후보는 39.98%를 득표해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과 교통, 도시개발 등 북텍사스 전반의 생활 환경과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이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1: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형이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더럴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의 데이트, 오늘 한혜진 씨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요 1부, 2부 네, 이종 제가 대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이시연 첫곡쿨 아로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날씨가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여름으로 갔습니다. 자, 5월 들어가자마자 날씨 확 바뀌었죠. 4월 달만 하더라도 아 이게 봄이 오나 싶었는데요. 자, 5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인데요. 어제가요, 그 시태 공황이 81 도를 기록하면서 34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현재 지금 잠깐 제가 살짝 바깥에 보니까요, 구름 한점 없는 아주 맑은 푸른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온도 현재 한 10도, 평년보다 한 10도 이상 웃도는 그런 날씨인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77도에서 한 79도대 정도입니다. 자, 야외 활동 시에는 조금, 그쵸, 약간의 가벼운, 네, 반팔 차림이 적당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만큼, 그 차단제,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고온 현상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갑자기 서해안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60대 중반 후반대가 10도 이상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훨씬 더 선선해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날씨가 갑자기 그쵸, 여름 날씨로 가서 기온 변화가 급격한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해치기 쉽습니다. 면역력 약하신 분, 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et me man.

0: 네, 신나는 여름 노래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포지션의 Summer Time이었죠. 네, 앞서 들으신 곡 정지혁 Seasons in the Sun 그리고 네, 김장훈의 동료 가수들이 함께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46분인데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3: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4: 고객 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김주민 변호사입니다.
6: 김경숙입니다.
4: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7: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How are you?

0: 만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1: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2: 대한부인회 이사장 박명래입니다. 여러분의 대한부인회는 좋은 세상,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1,800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간병인들을 대한부인회 가족으로 정중하게 모십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시간에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삶의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35-4202 535-4202 지켜보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4: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가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H마트

38만 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425-772-1876, 425-772-1876 심상준 부동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퓨얼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시소식입니다. 네,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베큐가요 문을 열었다고 하죠. 214-39가 에비뉴 퓨얼럽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질 좋은 프라임 고기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와 또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 전화는 253-904-8302, 253-904-830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1: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2: And you're listening to Radio Hangul.
3: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1450 KSUH Pyeola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네, 이번 첫곡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입니다. 자, 지금 이란 이 상태가 지금 상당히 다시 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함의 호위 작전을 시작했다고 오늘 발표했죠. 미국의 자유 작전입니다. 자, 이란 매체는 또미 호위함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란의 미사일 두 발에 피격돼서 태극했던 그런 뉴스가 있지만 현재 이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자, 미군은 해협 재개방 과정에서 이란군과 교전하면서 이란 고속정 6척을 침몰시켰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15기를 요격했고, 이 과정에서 푸제이라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란이 제안한 지금 14개조 이 평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핵포기를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란에는 지금 내부가 혼란스럽다고 하죠.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경제 본설에 인해서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지도부는 현재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중 이 봉쇄 그리고 이란의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가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매우 유동적이고요. 미국의 호위 작전 강행 여부에 따라서 전면전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시각 1시 5분인데요. 전화할 말씀 듣겠습니다.
1: 고객 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김주민 변호사입니다.
3: 김경숙입니다.
1: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세털 사무실 425-358-3458.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타코마
2: 제아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입덧이 심한 탓에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이 심하네요. 집에서 하루 종일 저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전 오늘 H마트에 들렀습니다.
3: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네, 그대로 그렇게 피버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16분 30초입니다. 예, 1시 기준대로 지금 날씨를 잠깐 보니까요. 지금 조금 날씨가 흐린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온은 예년 평년보다 훨씬 따뜻한 상태입니다. 지금 약 64도에서 74도 분포대로 관측되고 있고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74도로 조금 더 기온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고요. 하늘은 지금 구름이 조금 더 좀 껴 있는데요. 자, 하지만 한 오후 3시쯤에는 다시 또 걷히면서 맑아진다고 합니다. 습도는 지금 한 46에서 66도, 남서쪽에서 시속 7에서 8마일로 지금 약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 동안 기온은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오늘도 역시 한 77도 정도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역대선 또 거진 80도 육박하는 지역도 있겠고요. 네, 지금 자외선 지수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지금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는 더 올라가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니까요.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다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내일은 또 67도, 한 7도 초반대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조금 기온이 낮지만 어제는 뭐 80도가 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5월달 그 5월 초 기준 상당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네, 아주 오늘도 많이 더우니까요. 각별히 건강 그리고 충분한 수분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죄송합니다. 조금, 예, 약간의 미숙이 있었네요. 네, 전화의 말씀 듣겠습니다.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예,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들으시는 곡 키보이스입니다. 바닷가의 추억.

네, 4월과 5월의 바다의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키보이스였죠. 네, 바닷가의 추억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요. 이런 날도 있었네요. 스타워스 데이라고 합니다. 스타워스 데이. 네, 이게 뭘까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5월 4일이 전 세계 팬들이 기념하는 스타워스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타워스의 명대사 포스가 함께 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발음이 5월 4일 뜻하는 May the Force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시애틀 항공 이 박물관 이 스타워스 캐릭터 코스튬을 입은 팬들이 모이고요.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니들은 오늘 그 메리너스의 전설 랜디 존스 영국 앨범 기념 깃발이 걸렸지만 이 시내 곳곳의 만화책방이나 팝업스토어에는 스타워스 기념품 할인 행사가 또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및 게임,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는 새로운 스타워스 콘텐츠가 공개되거나 관련 게임들의 대규모 업데이트와 또 할인들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또 이런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이 스타워스 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솔솔한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1시 32분인데요. 들으시는 곡 박양숙이 부릅니다. 어부의 노래.

0: 네, 허림의 인어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박영숙의 어부의 노래였습니다. 1시 38분인데요. 전화할 말씀 듣겠습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유.

0: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3: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2: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3: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2: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4: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5: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이웃집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에 경영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유튜브에는 1매상 2,800불 햄버거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이 있는 가게에 38만불에 매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 425-772-1876번입니다.

큐클럽에 드디어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비큐가 문을 열었습니다. 214-39가 에비뉴 퓨얼럽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비큐는 제일 좋은 프라임 고기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와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 견 일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비큐 문의 전화는 253-904-8302번 253-904-8302번입니다.

네, 라디오 영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서 생긴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5월 31일까지 저희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서 1등은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 2등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입니다. 3등은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 50불씩 드립니다. 퓨얼랩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비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shington 9800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는 네. 예. 2시부터는 또 뉴스와 음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행복한 오후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lal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녹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송창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토함산.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조롱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추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미국의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단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촉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붙여온 수식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선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러한 회담은 현재 일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일에서 15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현재라는 단어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을 비판한 뒤 주독 미군 감축과 자동차 관세 인상이란 연타를 맞은 독일이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공영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란 내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요한 바테풀 독일 외무장관도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며 독일이 미국의 긴밀한 우방국임을 강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외국 인력 유입은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2026 셀렉트 USA 투자 서밋 기조 연설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며 L1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현지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무부는 국무장관 및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여러분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비자 지원은 L1에 한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내부 인력에 미국 파견을 허용하는 제도로 공장 설립 초기 핵심 인력 이동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협력업체 기술자나 대규모 현장 인력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욱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나라의 로스포입니다. 사랑해.

0: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0: 우블링.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이민 EB5, 소액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애틀 공립학교 소속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벤 슐디너 시애틀 교육감은 킹5와 인터뷰에서 휴대전화가 교실 내 심각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기기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이 소통하고 교사의 수업에 귀 기울이며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슐디너 교육감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격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세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의 중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일과 시간 내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기기 접근이 전면 차단됩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하지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의료적 목적으로 기기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편의 제공이 요구되는 학생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일과 중 자녀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 대신 학교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시애틀 교육구 측은 워싱턴주를 비롯한 전국의 타 학군의 휴대전화 정책을 분석하고 5개 시범학교에서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학업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주내 각 시와 지자체가 민간 연구소와 계약해 음주운전 독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순찰대 독성연구소에는 수천 건의 검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적재 현상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의 기소가 지연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의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법안 5880에 바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의회는 기존 연구소의 적재 해소를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는 주정부 연구소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의 민간 위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 에반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현재 독성 검사 보고서를 받기까지 무려 22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검사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에게 연방 지원금을 요청해 올해 말까지 관련 예산을 배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윌슨 시애틀 시장에게는 자동교통 단속 카메라 수익의 일부를 음주운전 사건 처리 비용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자금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주 미들랜드 피어스 카운티 수사당국이 어제 새벽 경찰의 총격을 받고 도주해 인근 주택과 차량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시리프국 소속 보관관은 어제 새벽 2시쯤 미들랜드의 이스트 72번가와 이스트 9번가 코트 교차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2급 폭행, 도주, 지역사회 보호관찰 이탈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총격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피어스 카운티 무력 사용 조사팀에 따르면 보안관들이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자 잠에서 깬 용의자가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찰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퇴로를 확보한 뒤 보안관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총에 맞은 보안관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현재 그의 총격 여부 상태나 여부나 이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몇 분 뒤 총격 현장에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이스트 85번가와 이스트 9번가 에비뉴 인근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돌 사고 흔적이 있는 채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사유지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911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주택에 침입했다가 거주자들과 마주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신고된 남성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인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킹5 뉴스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이 23세 스카일러 켄트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켄트렐은 키 5피트 11인치, 그리고 몸무게 약 225파운드의 체격이며 마지막으로 어두운색 후디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경찰견 부대를 동원해 3시간 반 동안 일대를 수색했으나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단서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 IT 업계에서 일해온 외국인 H1B 비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지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면서 비용 부담과 신분 불안정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시애틀 타임즈가 H1B 신분으로 일하는 IT 인력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미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거나 이미 떠난 지인이 있다고 답했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보겠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잠을 깨우는 각성제를 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재구성해 정신건강까지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디카페인 커피조차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반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 사다 APC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는 커피가 장 뇌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매일 석잔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이들과 전혀 마시지 않는 이들을 비교해 장내 세균의 변화와 심리 상태를 추적했답니다. 확인 결과 커피는 카페인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했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 충동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0: 28개 주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 미라연 뉴스.
1: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가 올해 16% 인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보험사들이 대규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약 100만 가구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AA 계열사인 인터 인슈런스 익스체인지 오브 오로모빌 클럽은 단독 주택보험료를 11.2% 인상하는 방안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콘도와 렌트 보험료는 각각 20.5%, 27%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인슈런스 역시 주택 보험료를 6.9% 인상하는 대신 렌트와 콘도 관련 보험료는 각각 17%, 22.8%, 19.6%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연간 약 $1,650에서 $13,100로 크게 오르는 등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래블러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60%가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보험사가 커버하는 주택수는 약 76만 가구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신규 보험 인수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한 일명 지속가능 보험전략 개혁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이 재해 위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국은 두 보험사의 인상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가 올해 평균 1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1: 귀넷 카운티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와니 지역에 저소득 전용 아파트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변성한 기자가 전합니다.
3: 귀넷 카운티 스와니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회의를 통해 스와니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근 6.45에이커 부지에 174세대 규모의 저소득층용 어포더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귀넷 카운티가 추진 중인 2026년 연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카운티 내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스와니와 같이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이러한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건설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 스와니뿐만 아니라 피치트리 코너스의 호텔 전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와니 아파트 단지의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입주 조건은 추후 세부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성환입니다.
1: 지난 토요일 실시된 북텍사스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의 방향,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지표들이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4: 지난 토요일 북텍사스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교통정책 그리고 주요 도시 리더십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채권 발행안부터 교통체계 시장선거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다뤄졌습니다. 달라스 교육구에서는 노후 학교 재건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인 62억 달러 채권안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또한 포트워스에서는 도로 정비와 공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정책도 중요한 투표 대상이었습니다. 에디슨과 하일랜드 파크, 유니버시티 파크 유권자들은 다트 참여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롤튼, 알링턴, 프리스코, 얼빙, 켈러 등 도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한인상권 밀집 지역인 캐롤튼에서는 현직 스티브 바빅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인이 출마해 주목받은 시의회 플레이스 포 선거에서는 리사 서터 후보가 54.2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처음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 마이크 송 후보는 39.98%를 득표해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과 교통, 도시개발 등 북텍사스 전반의 생활 환경과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0: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1: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 주물럭 로스구이.
0: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1: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누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0-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6: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5월 5일 어린이날 모니와이드 시작합니다.
8: 밤사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9: 이 배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10: 사고가 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반쪽 아랍에미리트 우말코 와인항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HMM 나무호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해당 선박에서 충격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선박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나면서 선원들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 이 화재 원인이 외부에 의한 공격인지 내부 선박에 의한 화재인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으며 선박 화재가 진압이 완료돼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우리 해경은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인접 5개국 해상 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구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두 척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선적이나 선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며 새로운 선박 통제선을 공개했는데 일부 한국 선박이 해당 통제선 내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란군 등 외부 세력에 의한 피격 가능성과 유실된 기뢰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이 난 우리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이 어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탈출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1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화물선에 발생한 폭발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으니 한국도 선박 보호 작전에 동참하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에도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해방 작전을 시작하자 이란이 맞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미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란 매체는 미 해군 함정이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즉시 부인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계속 맞서는 상황입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이란을 설득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13: We are just firing if fired upon. We are not the provocateurs here. But if the Iranians want to escalate here, we are willing to escalate.
12: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5.8%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8: 우리 배가 이란 공격을 받은 건진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미국의 이른바 해방 작전이 시작된 이후 확전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공습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반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14: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이란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무인기 4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멈췄던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에 대한 이란의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UAE 토우국 중 하나인 푸자이라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3명이 다치고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석유산업단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전날 밤엔 UAE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 이란군의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며 안보와 안정, 영토 보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UAE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완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천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도 긴장감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군이 최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레바논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9: 다음은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4%로 오차 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15: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1, 국민의힘 오세훈 34%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소수점까지 따져 7.6%포인트로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즉 7%포인트를 벗어나 있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1, 개혁신당 김정철 1,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SBS의 2월 설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대 오세훈, 양자 가상대결 지지도는 38대 36%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 그때보다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중도층 응답자만 따져보면 정원호 42, 오세훈 32%였습니다. SBS의 2월 조사 땐 38대 31%였는데 격차는 두 번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아닙니다. 연령별로 보면 4, 50대의 경우 정 후보가 오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거라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정원호 49, 오세훈 3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응답자들 가운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0.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9: 이번엔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4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36%로 두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8: 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41, 국민의힘 추경호 36, 개혁신당 이수찬 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만 따로 놓고 보니 김부겸 54, 추경호 23%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는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고 40대와 50대에선 김 후보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추 후보 지지율이 각각 더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다 84, 바꿀 수도 있다 15%로 조사됐는데 계속 지지란 응답은 김부겸 지지층 중 86, 추경호 지지층 중 8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김부겸이란 응답은 44, 추경호란 응답은

0: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대구 유권자 801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는 숙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는데 선거 역풍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2: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한 불법 행위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3: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한 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던 해석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셀프 면죄 법안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의 일이라며 아무 입장이 없다고만 밝혀왔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권 결집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 발의 나흘 만에 정리해 나선 모양새입니다.
4: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1450 KSUH Pyeolalub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녹입니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2부 첫 곡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장미.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의 상업용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현지 시간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방해받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통제 해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영국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행을 발표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과 화물선 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격에 따른 폭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며 이란의 위협으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들을 통과시키는 작전이 국제 유가 안정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그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탑승한 로봇 승객이 기내 수화물 규정을 위반해 항공편이 약 1시간 동안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일리메일과 피플즈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1568편은 출발 예정 시각인 오후 2시를 약 1시간 동안 2시를 넘겨 약 1시간 동안 활주로에서 대기했습니다. 항공편 지형은 휴머노이드 비밥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로봇은 행사 대여용 장비로 댈러스에 본사를 둔 전자업체 엘리트 이벤트 로보틱스 직원 에일리벤 아브라함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 직원은 로봇을 위해 항공기 좌석까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억만장자세 등 고율 부유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올해 텍사스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러 차례 추천했습니다. 역사상 뉴섬보다 더 많이 텍사스 주택을 팔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등 고율 세금을 도입하려 하면서 자산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을 풍자한 것입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애록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홍지윤의 노래입니다. 뜬 소문.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 질환 등 종합 진료
1: 김권종 낭만 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릿 항공이 주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면 운항 중단을 선언하면서 고객과 협력사, 항공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프릿 항공의 재정난과 파산 신청 사실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으나 5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 지원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결국 돌연 운항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여행 중이던 수많은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을 구하느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델타 항공이 발이 묶인 스프릿 항공 승객들에게 할인된 운임을 제공하고 나섰으며 알래스카 항공 역시 타사 승객을 수용하는 상호 항공편 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에 동참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폭스13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프릿 항공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이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프릿 항공과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상호 항공편 지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구직에 관심 있는 스프릿 항공 직원들이 알래스카, 하와이안, 호라이즌 항공에서 새로운 채용 기회를 모색해보길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코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의 명물인 1불 50센트 핫도그 콤보에 새로운 변화를 줬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기존처럼 1불 50센트 쿼터 파운드 핫도그와 무한 리필이 가능한 20온즈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제 코스코 회원들은 탄산음료 대신 16.9온즈 용량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생수 페트병으로 음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1980년대 핫도그 콤보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거나 이동 시 뚜껑을 닫아 보관할 수 있는 병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푸드코트 콤보 메뉴를 이용하려면 활성화된 코스코 멤버십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코스코의 연회비는 골드스타 회원 기준 $65,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130입니다. 시애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후드 운하까지 원정을 와서 불법으로 대량의 굴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지난달 조수간만에 차가 매우 큰 극저조 기간을 틈타 팔레치 주립공원 인근 101번 고속도로 주변 공공해변에서 조개류를 가득 채운 양동이를 미니밴에 싣고 있는 일행이 주닛 경사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차량이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닛 경사가 다가가 굴을 검사하려 하자 미니밴 운전자는 자신은 돈을 받고 운행하는 라이드쉐어 기사일 뿐 굴을 캔 사람들은 아직 해변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으로 돌아온 4명의 성인은 시애틀 지역 거주자로 굴을 캐기 위해 메이슨 카운티까지 차량을 대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 일행의 미니밴에서는 무려 500여 개의 불법 채취된 굴이 압수됐습니다. 워싱턴주의 1인당 하루 굴 채취 허용량은 단 18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은 굴 껍데기를 해변에 남겨둬야 하는 필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측은 공공해변에서 채취한 굴은 반드시 현장에서 껍데기를 분리해야 하고 빈 껍데기는 채취한 곳과 동일한 조이에 두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굴들이 남겨진 껍데기에 붙어 자라나 이듬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4명 전원에게 조개류 채취 면허 미소지, 껍데기를 까지 않은 굴소지, 그리고 채취 한도를 초과하고 기준 크기 미달 굴소지 등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확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패류 불법 채취에 대한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스틸라쿰에서 만취의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몰던 쾌속 보트가 대형 여객선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시레프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요일 오후 5시쯤 스틸라쿰 여객선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한 남성이 기절한 채 엄청난 속도로 보트를 몰고 있던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보트는 두 척의 여객선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뒤 해안가에 커다란 암초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영상에는 조타장치를 잡은 사람 없이 앞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은 보트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돌 직후 보트는 암초에 수직으로 처박혔고 물 밖으로 튕겨나간 21세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암초 위로 기어 올라와 웨스트피어스 소방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구조 보트 당시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성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났다며 그를 해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보트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셰리프국은 2026년 보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해상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며 다행히 대형 참사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스틴 카운티 보스턴 하버 인근 해상에서 뺑소니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릭 샌더스 서스틴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 반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형 보트 한 척이 소형 선박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물로 튕겨나갔고 대형 보트는 멈추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 위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보트는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가 잠시 후 일대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이 보스턴 하버 마리나에 있던 주변 시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물에서 사투를 벌이던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샌더스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물 밖으로 구해낸 모든 목격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피해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영구적인 흉터나 신체적 훼손이 남을 수 있다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확한 신원과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 생활에 들어선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자산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최근 자산 통계가 공개되면서 이런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최신 소비자 재정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미국인의 평균 순자산은 약 17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이 시애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루로 향하는 단거리 국내선 탑승 직전 게이트 직원이 한 승객을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휴대 수화물이 규정보다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추가 요금은 35달러였습니다. 동행한 24세 아들은 신용카드를 꺼내는 대신 가방을 열어 그래놀라와 사과, 먹다 남은 시리얼 봉지를 인근 쓰레기통에 던져서 넣었다고 합니다. 시애틀 타임스 여행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엘리엇은 자신이 겪은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항공사의 수화물 정책이 여행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방 한 개를 부치는 비용이
항공권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예 가방 자체를 공항이나 호텔에 버리고 떠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2: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3: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2: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무침도 드셔보세요.
3: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4: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5: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6: 장민호가 부릅니다. 그땐 우린 젊었다.

0: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맡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YTN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한판 승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녹이었습니다.
4: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5: 차트 2부로 이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6: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미군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측 모두 무력 행사에 나서며 휴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고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제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5: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첫날부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군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 사령관도 민간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 소형 보트들을 격침했고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으로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소형 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보 사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UAE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9: I mean, I can't tell that to a reporter.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6: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요.
8: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10일 정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8: 베센트 장관은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다면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유가 급등이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6: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10: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11: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6: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0: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팡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1: Yeah,
0: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2: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1450 KSUH Pyeolab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이번 선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며 탈당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양자 후보가 결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추미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의 대결로 압축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에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시기와 절차 등 국민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1부 철의와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평택을 국민의 후보로 공천된 류이동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맛있다.
3: 정말 맛있다.
4: 와, 한상적인 맛있다.
3: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4: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3: 뉴 매니지먼트.
2: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6: 화요일은 쉽니다.

0: KBS 박종현 한판 승부. 자, 오늘도 월요일에 한판 승부 철이와 영이 모두 함께합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두 분 다 이제 새벽부터 아침부터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자, 한판 승부에서 정점을 찍어주시고. 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상근이라고 저희는 코너에서 부릅니다.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다른 채널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제 CBS는 처음이시죠?
3: CBS 처음 왔습니다.
0: 아유, 그 CBS 투데이 좀 인상이 어떠세요, 좀?
3: 여기 생각보다 커서, 예, 놀랐어요.
0: 아,
3: 예.
0: 많은 분들이 딱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예,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인데, 예.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일찍 왔는데 좀 헤맸습니다.
0: 아유, 네. 그러셨구나. 아무튼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3: 네, 예. 저도 반갑게 뵙습니다.
0: 네, 두 분의 호흡을 기대하면서 과거신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

0: 계속하면 안 돼. 자, 일단 정진석 전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앞밖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1: 네, 어제 오늘 김태흠 현 지사가 매우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1: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 그리고 공천 여부를 언급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라고 어제 SNS에 남겼거든요.
0: 예.
1: 심지어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다.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0: 예.
1: 오늘도 김태흠 후보는 그 예정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0: 예.
1: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자숙을 해야 한다라며 또 탈당 의사가 여전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0: 예.
1: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을 해서
0: 요즘 화제의 프로그램이죠.
1: 네,
0: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제가 돼서 많이 불편해요. 박성태가 많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
1: 네네.
0: 아닙니다.
1: 저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0: 아, 그래.
1: 정진석 전 예. 비서실장의 불출마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1: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은 중책이다. 계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자제하는 것이 본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자,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인데 지난주에 이제 일단 보류를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의 공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재 탈당한 상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은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0: 예.
1: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이 경로로 경선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위원회이거든요. 윤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공관위 회의에 가야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 이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0: 예.
1: 이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 예, 일단 박덕흠 공관위원장 입장을 보면 일단 부정적 기류를 읽히는데
1: 네.
0: 리빙 포인트는 박덕흠 위원장과 정진석 실장이 사돈 관계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주말에도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 오해의 소진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꿈틀꿈틀한다 예언하셨는데
2: 예측이죠. 예. 참 이런 예측은 틀리길 바라면서 한 예측이었는데
0: 예, 예.
2: 맞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가만 있어봐. 이 지역에 나밖에 없네? 여건, 야건. 나처럼 난가?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없지. 내가 나가면 될 수 있겠다. 그럼 네. 나는 배지 달고 이재명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 받고 있어. 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
0: 예, 예.
2: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2: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비서실장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불법적인 비상겸 한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거 가지고 모든 책임이 다 면탈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자리에가 있는 분들은 어떤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
0: 예.
2: 이분 만약에 출마해가지고 유세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것까지 저보고 끊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정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러면은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박빙 지역은 국민의 후보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입장문 밝혔거든요.
0: SNS에 냈어요.
2: 그 결론은 뭐냐면요.
0: 예.
2: 추경호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0: 그렇죠.
2: 나 컷오프 시키거나 나 공천 안 주면 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읽혀집니다.
0: 주어는 얘기 안 했어요.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분 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 노 변호사님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네? 공천 바라십니까? 정진석 실장 공천되길 원하세요?
3: 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안 돼요.
3: 왜냐면 제가 그때 강혜경 씨 국정조사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0: 예, 예.
3: 그때 정진석 실장도 와서 그때 증언을 했었었는데
0: 예.
3: 전혀 이 비상겸이나 윤석열 씨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윤핵인이라고 불리우는 윤핵인 세력들 내지는 찐윤 세력들이 이렇게 공천이 많이 되고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좀 의아스러운데요.
0: 예.
3: 실제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안 하는 대신에 대신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런
0: 살아 돌아와라.
3: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0: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 무공천하면은.
3: 왜냐하면
0: 무공천하고.
3: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데
0: 예.
3: 그 분이 김태흠 이 지사의 뭐 전 뭐 또 그다음에 동시에 정진석 지사실장의 또 뭐 전 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다 같이
0: 겹쳐.
3: 연결이 된대요.
0: 아하.
3: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태흠 지사가
0: 예.
3: 사실 지금 박시현 후보하고 민주당 충남지사 지금 선거를 이렇게 맞붙게 되어 있잖아요.
0: 예.
3: 근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구로 돌아가야지 본인의 이제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0: 예, 예.
3: 그 지역구 자리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김태흠 지사하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었는데
0: 예.
3: 지금은 조금 거리가 좀 더 멀어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0: 예.
3: 실제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진석이 나온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충청도에 이쪽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서
0: 예.
3: 이건 뭐 일관적이지도 않고 사실 옳지도 않다. 그렇지만 정진석 실장이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이쪽에 지역 기반이 그렇죠. 너무 탄탄하니까
0: 우선했으니까
3: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버리기는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정 기자님 생각은?
1: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부친까지 하면 11선을
0: 맞아요.
1: 그 지역에서 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0: 예.
1: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무공천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를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김태흠 지사가 좀 본인 선거운동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박덕흠 위원장은 국민의 역행하는 공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노무현 사님이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가능해요?
2: 안 준다라고 하는 방침은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른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악영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딱 의심받기 좋잖아요. 사돈이니까 해준 거지? 이렇게 하면은.
0: 이거 참 곤혹스럽죠.
2: 예.
0: 당황 본인에게는.
2: 정치적인 판단이나 행보에 대해서도 상대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적당한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어서 무공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만나셔서
2: 네, 네.
0: 물어보셨잖아요.
2: 네.
0: 오 시장님은 정확히 그 맥락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2: 그렇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0: 이번에 참아라.
2: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라가 이번에 참아라가 아니라
0: 예.
2: 이런 분은 이제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0: 아, 오세훈 시장의 뜻이 그래요? 아니면
2: 라고 제가 읽은 거죠.
0: 거죠?
2: 읽은
0: 예.
2: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0: 아.
2: 정진석이 이제 출마하면
0: 서울시장.
2: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언론에서 정진석 실장이 무슨 얘기하고 다녔는지
0: 예.
2: 계속 뭐 촬영하고 기사 쓰고 유튜브로도 막 보도될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러면은 그거 정진석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해명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의사가 굽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지켜보시고 자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소란스럽군요.
1: 네, 지난 2일 열렸던 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0: 예.
1: 박형준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선거 현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동혁 대표 이날 작심한 듯이 이재명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0: 예.
1: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을 범죄자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도 이 남은 기간에 이 보수의 갈라진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뒤에 개소식에 그동안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1: 축사를 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쪽에서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라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에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자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집에 가시라 이렇게 또 맞받기도 했습니다.
0: 예, 본토 발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현장 영상을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용히 좀 하이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0: 예, 자 일단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저 부산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지지 연설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집에 가세요. 이건 센 거죠?
2: 센 거죠. 저기가 완전히
0: 집에 가세요. 그
2: 박영준 시장 개소식인데 장동혁 대표 연호하면서 장동혁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러니까 개소식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도 화면을
0: 네.
2: 지금 장동혁 연호하고 장동혁 집에 가 아마 이것만 하잖아요. 박영준 시장이 저기서 부산 시민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0: 네.
2: 아니면 거기에 찬조한 연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냈는지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0: 네.
2: 저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니까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저기 가서 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당대표 로서 어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0: 예.
2: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는 박영준 부산시장 개소식이 아닙니다.
0: 맞아요.
2: 국민의 무슨 출정식입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0: 맞아요.
2: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개소식 와가지고 찬물 확 끼얹어버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약간 비슷했어요.
2: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잘못 알고 지금 저런 개소식에 간 것이 아니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영준 시장님한테
0: 예.
2: 참 제가 좀 한스러운 건 왜 형식적으로라도
0: 불렀냐?
2: 개소식에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왜 그러한 초청장을 왜 보냈냐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0: 연사도 되게 당대표가 첫 번째나 이렇게 하잖아요.
2: 네.
0: 다섯 번째 연사했다면서요.
1: 아, 대구에서.
0: 아, 대구에서 있고.
1: 네,
0: 아, 부산은 아니었구나.
1: 네,
0: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분 연설 너무 세게 하시는 거야. 장동혁 당대표가. 왜 그랬을까?
1: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
2: 그러니까 거기 본인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업된 거예요. 내가 나 잘못하지 않았어. 자꾸 나보고 다 뭐 서울에 있으면 나보고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0: 네.
2: 부산 오니까 내 지지자들도 많이 있고 분위기도 이끌어가고 야, 내가 저 신난다.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움츠렸던 그 말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3: 장동혁 대표 팬클럽이 있대요.
2: 아우.
3: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던데
2: 뭐예요?
3: 말하게 되나?
0: 뭐 말하세요?
3: 공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0: 공구리
3: 콘크리트 하실 때 그 이제 일본식 발음이 공구리잖아요.
0: 네, 공구리 친다.
3: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튼튼하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뭘 좀 깔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걸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0: 예.
3: 그런 뜻이래요. 근데
0: 예.
3: 어쨌든 그분들한테 나 부산 내려갈 테니 같이 가자 어울 사람 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었대요. 그 공고 같이
0: 네.
3: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은 저기에 갔었던 분들이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에서 모집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워낙 이제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니 일부러 지금 저기서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깽판 놓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된 게 이제 맞는 게 다른 데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 다들
0: 오지 말라고 그러고.
3: 뭐라고 하는데 네. 지금 대구도 갔었고 여기도 가고 이제 막 이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당 대표로서의 위상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지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막 연호를 해주니까 너무 네.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 나쁨 알죠, 뭐 그거 뭐.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한 예. 메시지는. 예. 어제죠. 그저께 부산에서 한 메시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아유 당대표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지를 못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주호영 부의장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대단히 좀 저자세로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데 계속씩 혹시 초청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가시게 돼서 마이크를 잡으시게 되면 예? 계속 본인 책임 죄송하다. 뭐 지지율 떨어진 거 선거 전망 어두운 거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식의 사죄와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만 내라. 저희 가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3: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은 뭐 산토끼를 잡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미 산토끼는 다 떠나갔다. 그러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는 게 생각이신 것 같아요.
1: 네, 어제 장동현 대표가 처음에 사죄를 하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이제 색깔 공세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좀 거기도 논란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2: 부산에서는 네. 그런 얘기조차 안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또 부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또 견제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0: 서울은 아직 기소식은 안 했죠?
1: 네, 이 계획을 아직 못 잡았다라는 것이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예. 그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 개소식을 하면 왜 지도부는 안 부르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다.
0: 안 부를 생각이 있냐고
1: 얘기는 애초에
0: 거네.
1: 부를 생각이 없다는 좀 그런 뜻을 해석이 되는데 네,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개소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선거운동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 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하.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고 예. 또 이때 당의 빨간 잠바를 입으면서 예.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전해주신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도혁 대표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고 다만 빨간색 점퍼를 다시 입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2: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다 보수파의 후보다 국민의힘의 적자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0: 선거 이후도 바라보는
2: 본인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선거 이후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0: 한다?
2: 그러니까 거리 장동현 대표랑 거리 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0: 지워버리고 싶다?
2: 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정도? 것 같고 개소식은 진짜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미 뭐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개소식은 안 할 생각이다. 그렇게 딱 잘라만 하더라고요.
0: 사실 이미 이제 선거 후보 확정된 거 알고 하기 때문에 개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도 있고.
2: 그게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0: 아, 해야 돼요?
3: 길을 좀 모아주는 게 있고.
0: 기세.
2: 이러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0: 장성철도 왔어.
2: 그렇죠. 막 이런 건데 딱 오면은 또 장동윤 대표 와가지고 또 깽판, 아 죄송해요. 난장판 풀릴 수가 있으니까 개소식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과 판단하는 것 같아요.
3: 이제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래 색깔 와. 흰 거 입었다가 연두색 입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꿨잖아요. 예, 이게 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와서 그런 것 같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 그 여조를 이제 돌려보게 되면은 예, 실제 정원 후보하고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차 범위 밖으로. 예. 그런데 이 당 지지율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받은 그 지지율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다는
0: 서울시에서.
3: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좀 더 소구해야 된다. 아하.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옷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냥 바꿔 입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공소 뭐 관련해가지고 예.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좀 세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색깔이 좀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0: 빨간색으로.
3: 오히려 더 고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2: 그렇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소취소 특검. 그거를 세게 공격을 하면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연대를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재산
0: 약간 후보 연대. 예. 예.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고 경기도지사 네. 양향자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 국민의힘. 네.
1: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0: 예, 예.
1: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모하는데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보냈는데 이 재공모까지 거치면서 예. 후보 선출을 미뤄왔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의 경선을 거쳐서 양향자 후보로 당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0: 예. 자, 일단 양향자 후보 확정이 됐는데 그 재보궐 선거 후보자도 속속 확정이 됐는데 코드는 짧게 전해주시면.
1: 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7곳에 단수 공천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0: 예.
1: 30일부터 공천 접수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발표를 했고요.
0: 예.
1: 몇 분만 말씀드리면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0: 예.
1: 그리고 울산 남구갑은 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네, 경기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경기도 얘기를 해보죠. 양향자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여러 또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예측대로 양향자 후보가 되긴 했어요.
2: 아,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0: 예.
2: 나중에 선거 후에라도 이렇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늦게 한 것 그리고 뭐 이성배 전 아나운서를 출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성배 전 아나운서도 참 연구 대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박사 과정 중입니다.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 아니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박사 과정을 예. 입학하지 말든가 하지
0: 예, 예.
2: 주위에서 몇 명이 아,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가 그런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는 게 과연 올바른 예. 정무적인 판단이었느냐.
0: 예.
2: 한번 나중에 좀 만나가지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자세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이러한 입장과 스탠스와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라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근데 저는 이성배 아나운서는 이번에 정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2: 그렇죠.
0: 실?
3: 네. 왜냐면은 그 양향자 후보하고 같이 경선 토론할 때 나 삼성 공채 뭐 몇 기 나 2년 다녔는데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0: 그러니까 생산직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뭐 이런 네. 발언들 양향자 후보가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왔 본인은 이제 정규직 뭐 그 사무직 루트로 들어왔다. 네. 뭐 이런 차이를 얘기했던 거죠.
3: 뭐 양향자 후보가 당신이 이러이런 이력이 있던데 나는 그 부분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예. 좀 빈정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뭐 공채 뭐 몇 기였고 뭐 당신은 생산지라서 잘 모르겠지만 난 이런 사람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어요.
0: 양향자 후보가 당신 삼성이라는데 삼성에서 아무도 모르던데 양향자 후보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3: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자기도 빈정이 상했겠죠.
0: 예, 본인도,
3: 그래서
0: 예.
3: 그래서 얘기를 한 거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그 구력 내지는 그 회사에서 일한 업력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0: 상무 출신 임원이었잖아요.
3: 게다가 예, 임원이고. 예. 자기는 네. 정말 꼴랑 2년 근무했던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0: 그래가지고? 네,
3: 게다가 양향자 의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0: 안 양자, 좋아하세요?
3: 전 되게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0: 아, 예. 어쨌든
3: 꽃가마 타고 와가지고 예. 매우 좋아하진 않지만
0: 예.
3: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상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택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그 이력은 정말
0: 입지전적이죠.
3: 놀라운 거거든요.
0: 예, 예.
3: 근데 그 사람을 막 되게 업신력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나이도 되게 어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무슨 성과를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건 말고 사실은 뭘 가지고 지금 이 정치판에 뛰어들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게 정말 너무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걸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예. 인성이 이렇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이 당도 되게 웃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엄청나게 자기는 나오겠다고 함진규 의원하고 함진규 후보하고 같이 했는데
0: 예.
3: 그렇게 자기네 당 후보를 완전히 다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다음에 결국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 놓은 거잖아요.
0: 예.
3: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당은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더더군다나 양향자 후보는 이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붙었지만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뽑아주기도 했고 예. 그때 지금 현재 조응천 의원하고도 그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막 2017년도에 막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사진을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의원의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예,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버랩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그 신뢰나 뭐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그냥 포기를 한 건지.
0: 정 기자님 포기한 겁니까?
1: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양양자 후보 그리고 함진규 후보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3: 계속 찾고.
1: 더 급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공모에 재공모를 거쳤는데 예. 이 재공모를 할수록 뭐 조강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성배 아나운서라든지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더 명성이 좀 낮다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예. 바람에 예. 좀 되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0: 예. 어쨌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3파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지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6: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잇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철이와 영이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기자님이 거의 늘 하던 분 같이 네. 예, 부드럽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2: 전임 그 광모 씨가
3: 광모 씨요?
2: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그죠, 그죠. 네. 지워버렸어요.
4: 광모 오신 씨라고
1: 아, 있어요. 아, 오마이뉴스의 모 기자. 예.
3: 내일은 정모 씨라고 하시는
2: 어떻게 하지?
1: 아무도 뭐 잘해주고 계신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논란이 있었는데. 또 영상을 일단 보고, 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5: 정우 오빠.
6: 오빠.
5: 오빠 해보요. 오빠 해봐요. 아유.
1: 예. 영상이 짧았습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고, 옆에 한정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오빠 해봐요. 오빠 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거 사과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3: 네 맞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사과를 했는데요.
1: 예, 예.
3: 두 사람 모두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았을 아이 그리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거죠.
3: 맞습니다. 이 지난 3일 이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와 거리 유세 부산 북구 갑에 이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
1: 예.
3: 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 예.
3: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하정우 후보도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빠 오빠 이렇게 좀 대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 예.
3: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왜 아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일단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이제 아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아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관련 논쟁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예, 기침하셨으니까 장소장님부터 해주세요.
2: 그러니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1: 예.
2: 정청래 대표가 한두 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1: 그렇죠?
2: 어떻게 저기서 8살짜리 아이에게 그걸 강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참 희한한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의 선거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
1: 예.
2: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과의 내용과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 예.
2: 아이와 뭐 부모가 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하고 하정우 후보가 논란의 중심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아이와 부모 얘기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정우 수석이 당사자니까 먼저 좀 사과를 발빠르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거의 컨트롤 C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적인 감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예. 저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1: 말 못하거나
2: 아무것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1: 예.
2: 둘 중에 하나라서 하정우 수석은 출발부터 대단히 지금 뒷걸음질을 치면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 첫 번째 갔을 때 약수 손탈기 논란이 있었고
2: 네.
1: 이제 주말에 이게 또 이제 이 아동 뭐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뭐 학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군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당대표는 좀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4: 저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1: 아 가지 말라고 했어요.
2: 가지 말 안 가야 돼.
4: 이쪽은 특히 가지 마시라고.
1: 영남은 가지
4: 대구도
1: 말라.
4: 대구도 가지 마시고 부산도 가지 마시라. 울산도 가지 마시라 그러는데 지금 가셔서 이게 약간 업된 상황에서 본인이 좀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겠지만
1: 예.
4: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과 방식도 매우 잘못됐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 예.
4: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맞아요. 선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1: 그렇죠.
4: 당대표 그것도 선거를 오래 많이 치러보고 여러 번 오랫동안 이 정치 이력을 쌓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1: 하는 것도 따라 했을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정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정말로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의 진심이나 본인의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오도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1: 예.
4: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빨리 좀 전환을 해서 그쪽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1: 예.
4: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이 좀 제대로 서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이 서포팅한다는 건 당대표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노련하게 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임기응변이라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황 예. 판단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도 오늘 그 요즘 한창 주목받는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는
1: 불편하네요.
2: 죄송해요.
1: 오케이,
2: 애교로 봐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라.
1: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2: 그냥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1: 예.
2: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남권에는 정청래 대표 인기 그렇게 없다. 비호감도가 오히려 높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1: 네.
2: 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글쎄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1: 예.
2: 선거는 이겼어.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내가 그쪽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가지고 확실히 내 표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3: 이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은 게 이른바 이제 악수 논란 이후에
1: 예.
3: 그 HMM 관련된 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대형 오재가 터졌거든요.
2: 네.
3: 근데
2: 예.
3: 이 뉴스가
4: 묻혀버렸어요.
3: 오빠의 바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예.
2: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정치 초보라고 우리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분은 애정 있는 분들은 정치 초보인데 처음 실수
1: 할 수도 있지
2: 뭐 이렇게 좀 하면 돼 이러지만 유권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1: 예.
2: 한동훈은 안 그러는데 박민식은 안 그러는데 왜 지금 뭐 우리 하정 후보는 왜 저렇게 실수가 잦지 그렇게 되면 야 국회의원 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예.
2: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번 실수까지는 아유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번 두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권자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4: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론가가 더 문제일 수 있다.
2: 왜요? 뭐가 문제예요?
4: 아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뭐 그동안 실수한 게 없겠습니까?
2: 그 중에서 실수한 게 뭐가
4: 그러니까
2: 있어요?
4: 많죠.
1: 실수한 게 뭐였어요?
4: 말 실수도
1: 뭐
4: 했고 여러 가지 표정이나 뭐 별별 짜잘이 다돌아다니는데
2: 그리고
4: 솔직히 손도 그래요. 그분이 그 훈련상 보면은 얼마나 처음부터 많이 악수하고 90도로 인사하고 그러고 다녀요.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하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다른 분에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
2: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네. 묻었으니까 털고 다른 분랑 악수해야지 그런 맞는데 그런 해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지.
4: 노련하지 않죠, 그렇죠?
2: 그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실수해도 그러면
4: 아니, 한동훈 대표 별로 관대하지 않아요.
2: 아, 그러니까 아예.
1: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면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실수를 딱 물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SNS나 보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 근데 그게
4: 역효과,
1: 공격이
4: 역효과.
1: 좀 역효과인가?
2: 아니 먹혀요. 네.
1: 근데 먹히는 부분이 있는
4: 게 조금 먹히겠지만 역효과
2: 많이 먹혀요.
4: 여기서 멈춰주세요.
1: 근데 부산 MBC가 이제 한기 리서치에 의해서 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진행했고 여론조사 방법은 이제 무선 ALS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정우 후보가 34.3, 한동훈 후보가 33.5,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1.5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표본이 584명이다라는 점, 물론 이제 북구갑을 한데 이 부분이 좀 의미 있게 좀 초반 기세 싸움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건 사실 아니냐,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3: 어쨌든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이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 한동훈 후보와 이제 박민식 후보가 좀 붙어 있는 여론조사들이 주로 나왔는데
1: 예.
3: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랑 좀 차이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여서
1: 예.
3: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쏠림 현상 그 선거가 진행될수록
1: 예.
3: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본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박민식 후보를 아침에 잠깐 만났어요.
1: 장르만 여의도 때 스쳐셨죠?
4: 스치듯이. 예.
1: 봤어요.
4: 예. 그분이 아직 그 정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됐던
1: 상황이잖아요. 내일 확정되는 것 같은데. 네. 내일. 예.
4: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보고
1: 아.
4: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열심히 또 이제 뛸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4: 게다가 박민식 전 의원도 상당히 절박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1: 맞아요,
4: 하고
1: 맞아요.
4: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측으로 갔던 표들이 저는 이제 많이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중도표를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1: 예?
4: 오히려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은 좀 비슷비슷하게 가고 하정우 후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 쓰면? 좋겠다라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실세로서 장관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1: 예?
2: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여기저기 좀 출마하려고 기웃기웃 본인은 뭐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분당에서 20년 살아요 아니면은 저 분당 사람이에요 뼈를 묻겠어요 하다가 뭐 강서 영등포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1: 예?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이 북구합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세가 타면은요.
1: 예.
2: 그렇게 큰 본인의 한동훈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기세가 쭉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는 전 오히려 한동훈 후보랑 그 하정 후보가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올 수 있고 더욱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박민식 후보가
1: 예?
2: 앞자리 숫자가 일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으로 표가 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4: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아, 정말 편파적이다.
2: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4: 매우 편파적이다.
2: 편파적이라고 뭐 보실 수 있는데 보수 우파가 살으려면
1: 예?
2: 결국에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 정말 정상적인 분들이
1: 예?
2: 당의 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배지 달고 돌아와서 건전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데 힘을 좀 합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3: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좀 한동훈 후보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좀 팬클럽
1: 예.
3: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예, 예. 네, 현장에서
3: 그, 네
1: 예.
3: 선관위에 뭐 이제 경고도 받았던 면도 있고
1: 예, 예.
3: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이제 뭐 이른바 뭐 시장에서 뭐 구매도 예. 여러 가지 하시고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한동훈 후보의 강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이게 굉장히 선거 전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그래서 뭐 그 휴식 공간도 폐쇄하고 막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
3: 네,
1: 같고
3: 도토리. 네.
1: 예,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이 두 개였네. ARS 84.3%, 유선 RDD 15.7%, 혼용으로 했던 조사고요. 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된다는 거. 예, 부산 MBC와 한길리서치 관련한 조사였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을 보면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여기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이 지난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예.
3: 특히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이 경북고 후배이자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1: 예.
3: 의원들 단톡방에서 이 특검법 논의는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특검법 강행 처리는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도부가 숙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1: 예.
3: 김부겸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앙당이 법안을 낼 때나 입장을 밝힐 때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이건 뭐 진짜 일제히 그 입장을 낸 거네요. 그 전국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네. 차원에서
3: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예.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야당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저지를 위한 면담을 가졌는데요.
1: 예.
3: 이 조응천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1: 예.
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연대에 나설지 여부에 지금 언론의 관심이 모였는데요.
1: 예.
3: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에게도 회의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1: 양양자 후보는 안 갔어요.
3: 안 갔습니다.
4: 예. 사진만 찍었다던데. 사진? 맨 마지막에.
1: 아, 사진은 네, 찍었어요?
4: 맨 마지막에.
1: 아하, 그렇군요.
6: 정상훈 기자님.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1: 네. 네, 첫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방금 고생하기 시작했는데.
1: 예, 예. 자, 철혜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 10에서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격전이 뛰고 있는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자대결 또 안객석판세 핫플레이스가 된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단수공천 받으신 분이죠. 유희동 후보를 만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7: 평생을 평택에서 유희동입니다.
1: 평생을 평택에서. 평택에서. 네. 이게 선거 슬로건.
7: 예.
1: 그러니까
7: 뭐 제가 평생을 평택에서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 지역 주민들께서 평생을 평택에서 잘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1: 평생을 평택에서
7: 네.
1: 유희동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당 후보들에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7: 네.
1: 여기 5년 사이 과거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7: 그게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1: 5년.
7: 싶죠.
1: 예.
7: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기본 인프라, 국비를 활용한 기본 인프라들을 깔아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1: 그렇죠.
7: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려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 짧은 게 한 5년, 긴 건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1: 예.
7: 뭐 10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1: 예.
7: 적어도 이번 뭐 단일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단일화 예. 에서 실패하더라도 남는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실패해도 남는다. 이런 것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1: 후보들 간의 그 토론에 열게 되면 우리 유도 후보님은 상대 후보들에게 뭐를 거시겠습니까? 5년을 살리겠습니까? 그걸 질문하시겠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7: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입장들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1: 그런 것 같긴 해요.
7: 예, 예,
1: 예. 예. 자, 일단 우리 후보님이 평택을 이제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다니실 것 같은데
7: 네.
1: 지난 주말도 보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 뭐 다양한 목소리 지금 뭐
1: 예.
7: 그 지역 현안서부터 정치 현안까지 뭐 다양한 주문들을 하시죠. 뭐 보수 정당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리멸렬해서 해야 되겠냐라는 주문도 하시고
1: 예.
7: 될 것 같다 기운 내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또
1: 예.
7: 지역 현안에 대한 목마름이 많으신 분들은 요구사항들도 많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1: 우리 의원님은 이제 평택 지역에서 3선 의원 출신이시잖아요.
7: 네.
1: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들어가신 이제 보궐로 들어가신 거에서 네. 의원 생활 한 10년 되신 것 같고
7: 네.
1: 10년 하셨는데 이제 상대 후보들은
7: 네.
1: 유희동 의원 거기서 10년 하시고
7: 네.
1: 뭐 하셨냐 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7: 예, 예.
1: 10년 동안 문제 해결하신지
7: 네.
1: 지금 온다고 10년 동안 해결 못한 분이
7: 네.
1: 더 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냐
7: 예.
1: 이렇게 질문합니다.
7: 그게 원샷 게임이면
1: 예.
7: 어떤 숙제가 주어지면 그 숙제를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죠.
1: 그죠. 예. 예,
7: 근데 이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그렇죠,
7: 지금
1: 그렇죠.
7: 현안 문제라는 것도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은 아닐 테고요. 또
1: 그렇죠.
7: 하나는 뭐냐면
1: 예.
7: 평택에서 도대체 뭐를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동안.
1: 그렇죠. 그렇죠.
7: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임기를 다하는 동안 평택시의 예산이 한 두 배가 좀 더 넘었습니다. 인구도 거의 한 20만 가까이 늘었고요.
1: 아하.
7: 국회의원이 그 중요한 시기에
1: 예.
7: 세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거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가 한 석이 더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1: 예예예. 예, 예. 예.
7: 특히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었던 평택 을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를 한 거기 때문에
1: 예, 예.
7: 평택에 대한 역사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그 단어지
1: 예.
7: 실제로 평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말은 못 하시겠죠.
1: 김용남 의원도 이제 평택에 그 뭐지 변호사 사무실이 열었다는 거냐 10년 전에 예. 근데 이분이 왜 열었냐 봤더니 딱 보니까 이 평택이 이제 예. 100만 갈 것 같다 예. 발전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무실 분손했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7: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저랑 같은 당이었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동이 있었기 때문에.
7: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분은 몰라도 듣기가 좀 불편하죠.
1: 그렇군요.
7: 네.
1: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평택을 해서 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부산 북가부 또 부산만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7: 네.
1: 이 평택을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7: 평택을이 기본적으로 농촌 기반 도시였습니다. 원래.
1: 예, 예.
7: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평택항 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캠프 험프리가 조그만 미군 기지에서 세계 최대
1: 제일 큰
7: 규모의
1: 그렇죠. 부대가 됐고
7: 부대가 네. 됐고요. 이러면서 그 도시들을 그 기지들 시설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한 도시들이 형성이 됐고요.
1: 예.
7: 그러면서 도농 복합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산업 시설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마다 요구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곳에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도 있고
7: 네.
1: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고
7: 네.
1: 김용남 후보도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고 황교안
7: 네.
1: 자유혁신 이분도 대표인가요?
7: 대표시죠.
1: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7: 네.
1: 이 상황을 우리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어리둥절하십니까? 아니면
7: 아, 전 좀 당황스러운 대목이, 그러니까 제가 경쟁자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상황인데요.
1: 예, 예.
7: 제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점이냐면, 이분들이 다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거지.
1: 자기 정치를 위해서?
7: 예.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있어라.
1: 아하.
7: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그럼 그 사람 당신들은 여기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셔가지고 평택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1: 예.
7: 그러다 보니까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하세요.
1: 아하.
7: 이분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되면 평택은 뭐 거의 그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파라다이스.
7: 네. 그런데
1: 파라다이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7: 아니.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그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1: 예.
7: 일단 되고 보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평택에 서지도 않는 저 KTX를 얘기하고 평택 분 얘기하고 뭐 이러시는 거죠.
1: 예, 예.
7: 그러니까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다면 사실은 그런 정책들, 공약들을 내실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통 문제예요.
7: 네네네.
1: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에 보니까 제일 1호 공약을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그 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김영남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긴 한데 후보님은 그럼 어떤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세요?
7: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네. 그 권역마다 각기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1: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예,
7: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1: 예.
7: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7: 거기에 맞춰서 후속적으로 뒤따라가는 문제들이잖아요. 뭐
1: 그렇죠.
7: 선행하면 더
1: 예,
7: 좋겠습니다만
1: 예.
7: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가 되고 안보, 경제의 핵심 도시가 되다 보니까
1: 예.
7: 유동인구들이 계속 들고 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1: 맞아요.
7: 그러니까 광역교통망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예. 또 동시에 그 지역 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1: 예. 그러니까
7: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1: 예.
7: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안고 있는 고덕동이라는 곳은
1: 예.
7: 인구가 지금은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요.
1: 예.
7: 목표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인구가 한 33.3세 정도 돼요.
1: 예.
7: 굉장히 젊은 도시죠. 그래서 6만 5천의 인구 중에 한 4만 5천이 유권자니까 예. 2만 명 정도는 미취학 아동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1: 예.
7: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육, 문화, 보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그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1: 예, 예.
7: 또 하나는 캠펀프리 주변에는 군사기지 주변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7: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산업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도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보급을 해야 될 거고요.
1: 예.
7: 마지막으로 서해안 평택항의 배후도시로 있는 소위 말해서 저희는 서부 5개 읍면이라고 부르는데
1: 예.
7: 칭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지역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있는 물류단지라든지 제조 생산 제조 시설들을
1: 예.
7: 배후에서 지원하는 도시지만 노후화돼가지고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만 들어도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7: 예,
1: 그 도시의 또 정체성이 캠프언프리스 안보도시이기도 하고
7: 네.
1: 삼성에 있어서 경제도시이기도 하고
7: 네.
1: 한국에 있어서 해안도시이기도 하고
7: 네.
1: 근데 교통이 안 좋아서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김지현 후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7: 네.
1: 이게 이제 고덕지구도 살짝 말씀하면서 이분이 삼성맨들이 있는데
7: 네.
1: 거기서 안 사신다는 거예요. 많이들.
7: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 동네에 사실기는 어렵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7: 뭐 어느 지역에서 그 근무를 하시다가 네. 평택 공장으로 왜냐하면 지금 평택 공장이 총 6동을 짓는 게 목표인데요.
1: 예, 예.
7: 지금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 네 번째 동을 거쳐서 지금 다섯 번째 동 터파기하고 기둥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1: 예, 예.
7: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 아하.
7: 한 번에 여기에 와서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아하.
7: 모든 분들이 평택 사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하.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역시 또 10년 계셨으니까
7: 예.
1: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저 잘 와닿습니다.
7: 네.
1: 그러면 어떻게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지만
7: 네.
1: 우리 후보님은 평택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7: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는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께서는
1: 예.
7: 야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1: 그러니까요.
7: 불편하시다 말씀을 하시지만
1: 것처럼.
7: 그런데 그 사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시의 행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이 수반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1: 예, 예.
7: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지난 8년간 민주당 시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에 새로 선출되는 구성되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와 함께 저희 그 국회에서 제도와 국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시의회를 통해서 시 정부와 함께 협업 또는 견제를 하면서
1: 예.
7: 그 지금 나온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0: 가능성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0%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능성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뭐 이렇게 큰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1: 아, 단일화가. 예.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흩어져 있는 보수의 목소리들을 조금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저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지금 댓글에 찐 평택 전문가 유희동 화이팅 이런 댓글이 많이 있네요.
0: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또 선거와 레이스가 진행될 때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판 승부. 내일은 조웅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와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Facebook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4: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